높게 나타났습니다. 근원 CPI 전망치는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2%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예상을 웃돈 미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9% 내린 51,621.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11% 내린 7,718.94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1.88% 떨어진 26,692.87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의 여파가 미국의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모든 지역의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짚었습니다. 또 기업들은 높은 경유 가격과 유류 할증료를 통해 증가한 비용에 공급망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유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갤런당 6.5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 지역 긴장 구조와 국제 에너지 기구 IEA의 공급 부족 경고 여파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1.01% 오른 배럴당 95.09달러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500억 달러 투자는 무역 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방금 알래스카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 유치한 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한국과 내가 맺은 무역 투자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20년간 파이프라인 용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장기 구매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투자 약속을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세기의 합의이며 미국을 위한 더 많은 반도체,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에너지 안보,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뉴욕주 몰타에 있는 반도체 공장 두 개를 건설하는데 일본이 21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B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화해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고,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에선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 등 19도에서 25도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3.2도, 습도는 7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S&P500과 나스닥은 1%대 급락세였는데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게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AI 기업의 채권 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높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흐름이 나빴습니다. 미국장이 기침을 했으니까요. 우리 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안 좋게 반응하겠죠. 오늘 우리 시장 5%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5,70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조금 전에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는 아니었나요? 그제였죠.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흐름 나빠도 정말 나쁩니다. 반도체가 엄청난 실적을 내놨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코스피는 이틀 급락 뒤에 어제는 조금 무르나 싶었는데 결국 하락해서 6,000선만 가까스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뒤에 반등조차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는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 됐다는 평가에도 투자자들은 냉담하고요. 강세장은 끝났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공의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은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 긴급 진단처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코너 주식 경제반이고요. 허재환 누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재환 상무가 지금 교통사고 문제로 본인이 당하신 건 아니고요. 조금 늦으신다 그래서 차영주 소장님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저희가 오랜만에 이 코너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연휴가 있어서.
1: 예.
0: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1: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AI 쪽에 비중이 높죠.
0: 네.
1: 아무래도 AI,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AI에 대한 어떤 그 거대한 물결 흐름에 좀 동반해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 쪽에서 AI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가 좀 몇 네.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이라든지 코어이브 이런 쪽에 있어서의 주가 미국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AI에 지금 현재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0: 네.
1: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결국은 수요 둔화로 올 것이고 수요 둔화가 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나라는
0: 네.
1: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금융을 일으켜서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을 일으켜서 하는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순환 출자 투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0: 네네.
1: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때랑은 좀 다른데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은행권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되면서
0: 예.
1: 그것이 경제 전반에 퍼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조업에서 문제가 퍼진 것이 지금 이제 회사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 은행권까지 전이가 되는 문제.
0: 네.
1: 이거는 좀 문제가 또 네. 다릅니다.
0: 은행
1: 자체가 갖고 있던 문제가 일반 경제에 퍼지는 거랑 성장 제조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은행권까지 전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은행권은 먼저 섰다 문을 닫아버리겠죠.
0: 네.
1: 그렇게 됨으로써 제조업체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 AI이고요. 그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보자면은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CPI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지수 있었고요. 코어 위브의 채권 금리가 있었고 엔트로픽의 실적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에 코스피 5.7% 하락하면서 5,600선까지 몸값을 낮춘 상태입니다. 낙폭은 조금 더 커진 상태고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치명적이었습니까?
1: 뭐 셋 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 다 네. 파괴력이 있는 뉴스인데요.
0: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차례대로 가보죠.
1: 예, 네. 예,
0: 엔트로픽부터 가보겠습니다.
1: 예.
0: 엔트로픽의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괜찮던데 168억 달러 매출을 달성을 했다면서요.
1: 근데 매출 네. 성장세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성장률이 줄어든 상태에서 네. 과연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이죠.
0: 전분기보다 45% 증가를 했는데 네. 이것도 실망스럽다.
1: 그러니까 이제 유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뭐 다른 것들이 다 견조하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실적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
0: 예.
1: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 예.
1: 매출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원래 매출이 일어나야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이 남겨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세가 줄어들면 이익 성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그렇죠.
1: 고정 효과
0: 예.
1: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시장에 던져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세 가지 뉴스 중에 한 두 번째 정도 파급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0: 네.
1: 공포감을 좀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러니까 엔트로피 클로드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예. 같았지만은 매출액 증가세가 예상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AI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엔트로픽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효과라는 것이 생기면서 단일 플랫폼으로 이제 수렴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엔트로픽의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한 군데씩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지금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네. 요소다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러니까 뭔가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다른 기업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코어위브인데요. 코어위브 뭐 하는 회사입니까?
1: 코어위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 부분보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회사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0: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AI 네,
1: 클라우드 AI 예. 기업인데 코어이브에서 회사채가 표면 금리가 9%짜리 발행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0: 거의 그 정도면 쓰레기 채권 수준.
1: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5.5 네. 정도 되니까 5.5에서 1.5bp 정도 가상금리를 하니까 6에서 7에서 정도 했는데 네. 한 2bp 정도, 그러니까 2% 포인트 네. 더 높게 발행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이 정도였으면 좀 그런데 지금 금리가 14%까지 뛰어버렸습니다. 14%까지 이제 금리가 뛰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도 가능성 아직은 네. 좀 이릅니다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기업에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355억 달러입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올해만 40억 달러를 갚아야 되고요. 내년엔 60억 달러, 내후년에 40억 달러 또 계속 갚아야 돼요.
0: 네.
1: 이자만 1년에 10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과연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게 이제 파급력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코어이브가 갖고 있는 이러한 회사채 금리의 급등에 따라서 금융권에까지 이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코어이브가 예. 지금 이제 매년 한 뭐 50억 평균 50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거의 뭐 10%의 회사채를 네. 발행했는데 50억 달러씩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0: 그럼 나 돈 없어 그렇게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 잔고가 아직까지는 이제 1000억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 1000억이 어디서 주머니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면 지금 AI에서만 돈이 돌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면 좀 과격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결국 돈이 은행 내에서 돌다가 결국 하나의 부실이 계속 은행 내에서 부실 이렇게 되면서 나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부채로 담보 잡고 대출해 주고 막 엉망진창이었죠.
1: 뭐 이런 거죠. 은행 내에서 예. 돈이 돈 거죠. 지금도 AI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이 계약 잔고가 1000억 있다라는 것이 예. 외부에서 수혈되는 돈이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계약이 1000억 있으니까 예. 매출이 들어오면 한 해 50억씩 갚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0: 예.
1: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순환 투자 고리에 있어서의 이 돈이 과연

0: 한쪽에서 어긋났을 때 이게 계속 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어 위브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10% 넘게 급락세로 좀 시현을 했습니다.
1: 코어 위브가 15% 넘게 빠졌는데요. 순환금융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 회사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지금 계속 요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어 위브 쪽에서 이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문제가 터질 어떤 조짐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1: 아직은 조짐은
0: 아니,
1: 아니지만.
0: 조짐은 아니죠. 조짐은 아닌데 이 정도의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용 부도 수압이라고 해서 5년 내 부도 날 확률이 50% 넘어섰다. 뭐 지금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확률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뭐 작은 돈을 뭐한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 하더라도 신뢰가 가는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 하고 신뢰가 없는 약속을 잘안 지키거나 약속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 확률이 있으면 별로 돈 빌려주고 싶지 않죠. 그럼 뭔가 조건을 좀 달아야 되겠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자입니다. 그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누군가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1: 뭐 우리가 은행 말고 다른 데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더 높은 거 그거
0: 높아지는
1: 딱
0: 거죠.
1: 똑같은
0: 똑같은
1: 거죠?
0: 현상입니다. 그래서 15% 정도까지 정확히는 14.8%인데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쪽에선 내가 이 정도 이자를 받아야만 리스크를 감수할 거야라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1: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AI 투자 이거 계속 갈수 있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영향을 하나 미치는 게 바로 CPI, 간밤에 나온 CPI였는데요. 9월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3.7%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3.6%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요. 자, 일단 물가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10월 달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건은 그겁니다. 올해 이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평균 점도표가 이제 4.1이 나왔으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0이죠. 그래서 지금 4.1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는데 10월 달에 하느냐, 12월 달에 하느냐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CPI는 생각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에
1: 그렇죠.
0: 10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죠. 연속해서 두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제는 물론 뭐 이거 CPI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은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뉴욕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 안할 거야라고 시장을 좀 달랠 면도 있으면 그래서 뉴욕 증시가 조금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어쨌든 또 모르죠. 연준 위원들이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물론 그 웰러 이사 같은 경우도 그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9%가 올랐으니까요. 이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뭐 조금 이렇게 아는 정도는 연준 위원들이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감안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를 감안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렇게 잘라낼 게 많은 거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간밤에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요. 패드워치 툴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한 70%, 인상 가능성을 30% 정도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상 가능성 30% 반영이 기존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간
0: 그렇죠. 조금
1: 거잖아요.
0: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이 베이지북 에서 물가 상승 지역이 네 곳으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역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그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연방 은행이 있고요, 헤드가 있고 지역에 이제 지역 은행들 이제 중앙은행, 지역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지역 중앙은행 11개가 있는데요, 지역 중앙은행 11개의 총재들이 모여서 연준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까지 포함해서 언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지역에 있어서의 물가를 베이지북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물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있는, 그러니까 지역 중앙은행이 있는 지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반영하는데 11개 중에 4곳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물가가 상당히, 그러니까 주가 많죠. 50개 중에 4곳이 오른 게 아니라 11개 중에 4개가 올라간 겁니다.
1: 절반은 아니구나.
0: 절반은 아닌데 거의 한 40%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1: 긴장할
0: 있겠죠.
1: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조합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거기다 실제로 채권 금리가 오른 게 확인이 되고 AI 기업의 실적이 둔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이거 AI

0: 투자 계속 갈 수 있겠어요?
1: 근데 이제 투자는 네. 이미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멈출 수는 없겠죠.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날까?
0: 니네 정말 돈 벌 수 있냐?
1: 이제 네. 이런 거죠.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먼 미래고 네. 실질적으로 돈을 얼만큼 벌 거야? 얼만큼 수익을 남길 거야? 라고 본다라면 니네가 수익을 못 만들면 언젠간 투자가 둔화되겠지. 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CXMT 중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네네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규모 증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끝단에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을 못 벌면 이게 돌아오는 과정이 네.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2030년 가보니까 AI를 다 쓰고 있어. AI가 시대를 바꿨어. 근데 공급 과잉이 생기고 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네. 못 내는 기업들이 네. 생기니까 이게 은행권에서의 어떤 이런 또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런 거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게 상황이 연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하락을 네. 키우는 요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자, 지금 코스피가 5.8% 한 6%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5,600선까지 몸값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수급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요. 오늘도 지금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까?
1: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0: 뭐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1: 예,
0: 없고.
1: 예, 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연말쯤 되면 예. 이제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12월 달 되면 펀드들이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예. 펀드를 청산하는 쪽도 있고요. 뭐 여의도에서는 엊그제 뭐 저기 그 뭐죠? 그 변압기 많이 빠졌을 때 네. 뭐 어떤 한 국가에 헤지펀드가 하나 청산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마감 시즌이죠. 마감 시즌이 왔을 때 상반기 때 그래도 좀 돈을 벌어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굳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0: 할 이유가 없죠. 뭐.
1: 거의 없죠.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허재한 상무께서 채권에 손실 본 거를 주식에서 만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남는 기간 동안에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중동 문제, 중간 선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자, 여기에서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허재환 상무님까지 같이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에 검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1만 원, SK하이닉스가 129만 원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요게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가져올 텐데요. 이 이야기부터 2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저희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허재환 상무님까지 같이 해서 조금 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1: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0: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0: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0: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 그럼 저도 돌정부

0: 네,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5.7% 넘게 낙폭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5,600선으로 낙폭을 약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2부에서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님까지 합류하셔서 계속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 CPI, 코어 위브, 엔트로픽 이 세 가지를 짚어봤거든요. 상무님,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결합돼서 시너지가 마이너스로 많이 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금?
1: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그 코어위브 이야기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높아도 그래도 AI는 성장을 하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0: 네.
1: 근데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 사실은 이 신용 위험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 높아서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지만 막상 금리가 오를 때는 신용 위험은 좀 잠잠 그 우려는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0: 꺾일 때가 위험한 거예요?
1: 네, 오히려 금리가 꺾일 때가 신용 위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 회사채 위험한 채권과 안전한 국채 금리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가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0: 같이 오를 때는 그냥 같이 오르니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게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확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1: 그래서 좀 오늘 나온 이 코어 위브 이야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거는 분명히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물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엔트로픽하고 오픈AI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쨌든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게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있고 뭐 외부 환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미루어지면서 계속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뭐 코어위브, 뭐 네비우스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네오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회사채 우려들을 좀 더 키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0: 좀 상장을 잘 하게 되면 이런 우려들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중간 선거 전후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히려 조금 지나면 시장은 그때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1: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덜컹덜컹해갖고 확 빠지고 이럴 때는 다른 문제점까지 파생이 되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2: 반대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투자했었던 것들에 대한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각그 빚을 낸 것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기준점은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하는 신용 매매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비율이 130%에서 140% 증권사마다 자율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 빚을 낸 거와 내 현금이 들어간 것을 했을 때 130에서 140% 정도의 비율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뭐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로 표현을 할게요. 편하게. 월요일 날 만약에 내가 담보 비율이 128%가 됐다. 그럼 증권사에서 4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돈을 메꾸십시오라고
1: 더 넣어라.
2: 돈을 넣으라고 얘기하는데 화요일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화요일 날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면 130%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유예가 됩니다. 무마가 되는 건데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돈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돈을 화요일까지 못 넣으면 수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 때 반대매가 하한가로 들어 계산해서 30% 빠진 가격으로서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매매가 이제 고점에서 신용을 들어가신 분들은 주가 빠지다 보니까 반대매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같이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삼성전자가 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만 원대 후반에 들어가신 분들도 오늘 통보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쇄작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매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날 또 반대면 많이 나갈 겁니다. 특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또 월요일 주가가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반대매가 반대매를 또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로스컷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강제 청산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매가 나오다 보면 로스컷이 걸리고요. 로스컷이 걸리면 기관들이 대량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반대매를 또 부르는 거죠. 이게 2022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달 내내 반대매 로스컷 하면서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 때 들어왔었던 2020년, 2021년 돈이
1: 학살이
2: 2022년도 9월
1: 났죠.
2: 달에 완전히 털리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조금 반등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2023년에 2000년대 시대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만회하려고 들어갔었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출발점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펀드멘탈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했다라면 이제는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1: 수급 중요하죠. 외국인들 계속 나가고 자사주 매입도 끝나가고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번 주에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대 매매는 본격화돼서 이게 또 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된거 아닙니까?
0: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그 주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여러 자산들 중에서도 항상 보면은 적정한 가치에 수렴하기보다 항상 그 가치보다 위로 갈 때는 훨씬 더 위로 튀고
1: 그렇죠.
0: 밑으로 갈 때는 훨씬 더 밑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측면은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사실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약간 밑에서 주식이 싸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수 있는 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특히 10월 2일 코스피가 7,000부터 해서 지금 며칠 안 돼서 지금 5,000대로
1: 그러니까요.
0: 가다 보니까 너무 급격히 떨어졌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신용융자 잔고는 한 32조, 33조 여전히 꽤 직전 고점이 한 38조 정도였으니까 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레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압력 때문에 조금 저희가 원치 않았던 매도 강제 청산을 해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는 형태가 뭐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분간은 어쨌든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조심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과하긴 과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한다 그러는데 대체 이 주가 흐름은 뭐며 오늘 삼성전자 7% 빠져서 21만 5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9% 넘게 빠져서 129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무님께서는 시장에서는 메모리의 비극적인 종말을 가정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락하기 전에, 전전날,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화요일까지. 그래서 뭐 생각해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PER이 예를 들어서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 PER이 3배, 4배. 아마 내년도 실적으로만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좀 황당하잖아요.
0: 싸서 이렇게 살 수는
1: 예.
0: 없다. 예.
1: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게, 아, 그러면 이 PER의 이 주가가 맞다라고 하면 이익이 과거에 보면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망가졌었을 때의 주가를 반영하는지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한 반토막 정도 나면 이제 지금의 어떤 주식 가격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거의 평균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는 내년도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반토막 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 내지는 뭐 종말론 이런 것들을 반영한 레벨이니까 조금 이제 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0: 그러면은 저점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가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런 것들 내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저도 상무님 생각을 저는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실제 꺾이면 PR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무님 말씀은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 성장률이 꺾이게 되고 이렇게 되고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이제 일부에서도 외국인들 수급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면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성장세가 저는 꺾인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면 지금 조급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일단 당장은 내가 올 연말에 좀그잘 넘겨야 되는 거고 연말을 넘긴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도 어차피 내년에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 120조 130조 올라가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지금 혼조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좀 보여집니다.
0: 지금 그 고민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시작하고 나서 40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 1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를 개인, 기관들이 받아내는 중인데요.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 5527번 쓰시는 분, 어제도 폭락이더니 오늘까지 진짜 살려주세요. 국장 괜히 했네요. 국장을 하지 말라는 제일 원칙을 어긴 대가가 너무 처참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다시 5,600선 초반까지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 소장님은 이럴 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도 조금 기다릴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 지금이 좀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1: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팔고 끝날 시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숫자라는 게 어쨌든 기준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가좀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온다고 선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기업들 실적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한 7,000포인트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어떤 그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한 8,00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실적이 정말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5,000까지 떨어진 거면 뭐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간다라고 하면 마음은 좀 편하지만 사실은 좀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면은 그래도

0: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주가 수준이 이제 저희가 코스피가 9,000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 뭐 올해 말 내년에 이제 9,000을 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꼭 9,00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주가는 조금 과도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파는 거는 그렇게 실효익은 주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4,000 가고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4,000 가고 3,000 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강제 장투.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가 레벨 요 자체는 사실은 숫자를 보는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레벨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저주받은 코스피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요. 0559번 쓰시는 분, 저는 이틀 전에 방송 듣고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해서 오늘 장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만 본부장, 저희 방송 나오셔서도 강세장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이다, 역사적인 고점 다시 갈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강세장은 끝났다, 당분간 박스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지.
2: 두 가지 질문 중에 대답은 물론 부연 설명을 할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세장의 주력은 AI가 할 것이고요. AI에 대한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비AI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벌써 약세장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1: 실제로 나스닥 같은 데를 보면요. 신저가 종목이 신고가 종목보다
2: 훨씬 더 많아요. 거기도 AI 쪽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장이 좀 특이한 장일 텐데요. 양극화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은 AI 쪽들이 돈을 벌고, 만약에 AI 쪽이 돈을 못 벌었다라면 시장은 뭐 조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건 AI와 관련된 부분들인 거고, 비AI는 벌써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2,500부터 올라왔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1: 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BAI는 이미 약세장이고 AI 정도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 종목조차도 못 가고 사실은 부진의 오히려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강세장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0: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성장이 너무 AI 국한돼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좁은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소수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도 AI만 오르고 회사채 발행도 AI 중심의 기업들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산이고 위험을 어쨌든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자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 채권 모든 것들이 다 AI로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1: ETF로 하려고 그래도요, ETF도 다 AI만 들어가 있어요.
0: 그리고 지금 출시하는 펀드들도 대부분 다 AI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저렇게 투자를 해도 다 AI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근데 사실 AI가 계속 되고 잘 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중간선거도 있고 금리도 높고 하니까 사실은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위험들은 분명히 좀 있고, 그런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뭐 소위 말하는 해외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1: 아,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다 AI밖에 없으니까.
0: 그러면 이제 아예 완전 AI가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AI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거의 뭐 내다 파는 듯한 느낌들이 들 정도로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강세장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쏠려 있는 건 맞고 약간 좀 AI가 아닌 다른 쪽, 그리고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조금 비중을 줄일 때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7% 하락으로 낙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590선까지 밀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죠. 댄 아이브스 수석 디렉터. 이분은 이름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월가족 직계로 불리기도 하고요. 코스피는 과매도다. 뉴욕의 택시기사도 코스피를 안다. 매수 기회다. 1년 내에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중국의 삼전 닉스 추격은 소설에 불과하다. 이런 평을 했단 말이죠.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0: 반은 동의하고요.
1: 네.
0: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동의하는 반은 뭡니까?
0: 동의하는 반은
1: 예.
0: 중국 관련된
1: 아하,
0: 얘기고요.
1: 예.
0: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택시기사들까지 코스피를 할 정도면 코스피가 다문간 어렵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살 때가 아니다라는
1: 아,
0: 거죠.
1: 예전에 그
0: 구두 닦기랑 똑같은
1: 네.
0: 얘기죠. 근데 지금 중국 쪽 이게 CXMT, 물론 이제 뭐 코스피를 택시기사분이 아느냐 모르냐, 그런데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이 CXMT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조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거나 거기 좀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말까지 좀 신중히 지켜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9월, 10월 달 되면 뭐 이런 어떤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증명된 단계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보자. 이건 너무 우려가 좀 과하다라는
1: 네.
0: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창신 메모리가 밝힌 내용들 네. 뭐 4F 스퀘어를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네. 둥 저 한 15년 전 삼성 출입할 때 그 기사 쓴 적 있거든요. 이거 완전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조차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 양산이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CXMT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삼성닉스의 어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1: 네.
2: 근데 저희가 7월 달에도 주가가 급락할 때도 보면 어쨌든 CXMT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2: 항상 중국은 저희의 갈 길을 잡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격을 하게 되면 3년 뒤에서 5년 사이에 네.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물론 뭐 3, 4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걱정하는 게 맞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는 맞는데 어쨌든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굉장히 과감하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센터장님이 오늘 또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기술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검증 이런 것보다
1: 예.
2: 이 기술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인데
1: 예.
2: 삼성은 이게 당장 돈 안 될 거라고 그냥 포기를 했던 거를 CXMT는 지금이라도 막 뒤집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실험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좀 공감이
1: 그렇네요.
2: 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들을 막 해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새로운 도전들을 좀 덜 하고
1: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게 됐지.
2: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중국은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막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어쨌든 올라가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CXMT에게 무게를 실는 거 아니냐
1: 네.
2: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떨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역시 반도체를 오래 보신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게감이 많이 다르게 와닿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지금은 TSMC라든지 메타라든지 삼전닉스라든지 실적 시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빅테크들 그리고 삼전닉스 이런 것들의 실적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수장님부터.
0: 저는 심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저께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면 별로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뭔가 안정적인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와. 이번에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인데
1: 네네.
0: 오히려 엔트로픽이 흔들어버렸잖아요.
1: 네.
0: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심리를 일단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상무님도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2: 저는 지금 실적들은 대부분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가 이렇게 엄청 긍정적인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상장이 잘 돼서 이 IPO로 조달한 돈으로 투자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 때 그때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의 본전 찾기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쓴 숨이 나오네. 목요일 주식영재반 오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허지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4: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3: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하초한.

0: 유치해요.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5,60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7% 넘게 하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코스닥도 지금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60선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는 10%, 삼성전자는 7.6% 하락하는 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하긴 한데 어찌됐건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단 말이죠.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했던 아침 공기에서 차츰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4.7도, 대전 13.8도, 여수는 16.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수원 21도, 대전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밤까지 5mm가 되지 않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 안현분기점에서 일직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인천 가는 길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답답합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서한성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한성 나들목 지나는데 혼잡합니다. 금강 1터널에서 3터널 사이로 밀리고 음성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현재 시구간 포함해서 경계권으로는 수원에서 신갈,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아직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외곽 역시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 구간으로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야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가운데

0: 여권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어제 밤늦게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부터 듣고 오시죠.
3: 후보자는
4: 박주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3: 정치 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그냥 반대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런
4: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5: 기록이 있습니까?
6: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5: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7: 친윤이 아니잖아요.
8: 네, 아닙니다.
7: 윤석열 그 진짜 검찰
4: 최현일 민주당 의원입니다.
7: 최원수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 수사 지시했죠.
8: 네, 그렇습니다.
7: 그리고 나서 광주 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됐잖아요.
8: 네, 그렇습니다.
7: 이 정도면 반윤 아니에요?
8: 뭐 친윤은 아니다.
7: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요, 반윤.
9: 검찰이 옛날 보였던 행태를 보일 우려를
4: 양분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9: 교훈 삼아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은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0: 저희가 보통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양쪽 이야기를 묶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굉장히 공세가 심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공직자, 수사를 잘하는
4: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숙련된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나 뭐 어떤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제 청문회에서 뭐 도덕적 흠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밝혀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정권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가혹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행보, 그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했고 반항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조차도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에 검찰 조직 내에서 드러냈고 반대를 하고 만약 그랬다면은 오히려 공직자로서 뭔가 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비리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재개해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굉장히 탄압을 받고 결국 검찰을 떠난 인사이기 때문에 친윤 검사라고 낙인 찍는 것은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 인사권을 발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뭐 여러 가지 수사 난맥도 있고 지금 새로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뭔가 좀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임명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1: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견이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했어야 됐다라는 네. 목소리도 있거든요.
2: 세상에서 가장 이제 유치한 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겁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여당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편 내 편 친윤 반윤은 사이에 국민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중대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어떤 청장으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이냐 이게 검찰개혁의 방향이 뭘까요?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검사들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친윤이 아니다. 그럼 반윤이다. 나아가서 그럼 친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친강경파 쪽이라는 겁니까? 결국 저는 참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국민을 위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이 있어서 수사를

0: 받았는데 검찰을 악마하면서 검찰을 해체한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검찰을 해체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또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문제라고 해서 검사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또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포대가리도 아니고 간판가리도 아니고 본질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에 있어서 이 검찰개혁에 힘을 못 받느냐.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기치로 삼아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검찰한테는 수사를 1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지만 검사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1: 예. 자, 지금 오늘 오전이면은 경과 보고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도 아쉽다. 김종중 총장 후보자 안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아, 사실은 이 지금 차관급 인사를 지금 두달 가까이 이렇게 논박을 하고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그 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의 수사 관련 노하우를 정말 국민이 필요한 중대 범죄를 박멸하고 척결하는 데 쓰자는 의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는데 수장조차 이렇게 두달 동안 임명하지 못하고 공석으로 놔둔다면 이 앞으로 이 중수청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토하고 지적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의석수를 몰아주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단체장을 배출했고 지금 정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파성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에게는 그 능력과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도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여야가 맞붙을 예정인데요. 현장 화면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가장 시선을 두고 계세요?
0: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사위라고 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조율의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런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장의 재청과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발언을 6번이나 했거든요. 이건
3: 네.
0: 단순히 대법관 한명 뽑는 임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재청을 요구하셨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재척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어떤 발언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또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국회 임명 재청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다. 이거는 국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했습니다.
3: 네.
0: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본인을 재판할 대법관을 본인의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대법관 쇼핑의 문제까지 불거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무엇보다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했던 조율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헌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 자체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1: 네, 김전 대변인께서도 오늘 법사위 뜨겁게 맞붙을 거라 보십니까?
2: 뭐 뜨겁게 맞붙을 것 같지만 사실 대법관 재자청 문제가 국민 먹고 사는데 무슨 또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정부와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해서 이슈를 만들고 뭔가 좀 정파적이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보이고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대법원장의 재재청 문제 관련해서 국회에 논의하는 게 위헌이 아니다. 아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지 왜 대법원장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저는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아니라 사법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하고 뭔가 사법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국민 공복으로서 임무를 좀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치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또 행안위에서는 서울시.
2: 어제 열린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친윤 검사 여부가 또다시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정치 검사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신세계로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34살 직장인입니다. 아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고 만날수록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을 했고요. 결혼 후 생활비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통장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둘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우편물이냐고 물으면 아내는 그냥 광고물이라면서 치워버렸죠. 그러던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도 저는 아내가 적금을 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절반 정도를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쓰고 가방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쩌다가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 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빚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혼인 취소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혼인 취소 원하는 경우 흔할까요?
1: 혼인을 결심하게 된 기반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네. 신뢰 없는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를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연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직업과 학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네. 취소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내한테 1억에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실무상 빚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0: 네.
1: 왜냐하면 부부의 경제 사정은 혼인 후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사연처럼 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빚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고
0: 네.
1: 빚의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며
0: 네.
1: 가족까지 이를 숨기는 데 가담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0: 네.
1: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혼인 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가 결혼 전에 만든 채무거든요. 이거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0: 네.
1: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의 것입니다.
0: 네.
1: 아내가 결혼 전에 진 카드론이나 대출은 아내 혼자의 빚이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생활비 공과금처럼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0: 네.
1: 다만 만약에 사연자님이 아내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채권 추심원이 남편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그런 경우에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0: 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0: 네.
1: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되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이런 연락이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남편한테 빚을 갚으라고 이제 계속 연락이 오면 오히려 채권 추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0: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은 혼인 취소를 원하세요. 뭐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를 원하시는데 혼인 취소와 이혼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혼인 취소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던 혼인을 없애는 것이고
0: 네.
1: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0: 네.
1: 다만 혼인 취소도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아서
0: 네.
1: 어느 쪽이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겠죠.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고
0: 네.
1: 상대방이 속여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혼인 취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혼인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는 사연자분의 월급이 들어가는 공동통장에서 아내의 빚이 계속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미 갚은 이제 돈 이혼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정산받을 수도 있을까요?
1: 이미 사연자님 월급으로 갚아버린 돈에 대해서는 공동통장의 돈이 아내 개인의 혼전 빚을 감대 쓰였다면
0: 네.
1: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그만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아내 몫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혼인기간이 6개월 내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얼마를 각자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에서 대부업체나 카드사로 빠져나간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신혼지 전세자금에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거액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 원칙적으로 이제 사연자분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 없고요. 공동 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이제 아내의 혼전 채무 갚은 돈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 요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한 김 씨. 그런데 옆집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훌쩍 넘어와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더니 옆집에서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데요. 화가 난 김 씨, 우리 집 담을 넘어온 부분만큼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네, 이제는 김 씨가 직접 잘라도 됩니다.

민법에는 이웃집 나뭇가지가 내 땅의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 먼저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요구를 받고도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땅으로 넘어온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뿌리는 규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옆집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경계를 넘어왔다면 주인에게 먼저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넘어온 뿌리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에서 열린 감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잘라도 되지만 열매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무 주인에게 있거든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만큼 배려와 양보가 먼저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늘이 스포츠의 날인 거를 알까요? 실제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논술, 지문 분석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서 스포츠의 날 같은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체육 시간이 없어지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밖에 나가서 그 햇빛 아래에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마침 날씨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1도 정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물론 일교차 크다는 것 감안하셔야 되겠죠. 10월 15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Querido b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최대호 안양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가을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안양의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을 운동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운동화 신고 나가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이 문장이 없었다가 우리 시장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제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운동화 신고 오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평소에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요.
0: 네.
1: 구두를 못 신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도 10,000보 걷다가 금방 10,000보가 목표 달성돼 12,000보, 요즘에 15,000보를 목표로 해가지고 많이 걷습니다.
0: 맞습니다.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 경쾌하고 가볍게 보이셔가지고 운동화 눈에 딱 띄었고, 사실 저도 오늘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1: 그렇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발은 가볍게 하시고 오늘 외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요즘에 날도 너무 좋잖아요. 가을 날씨.
1: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도 가을이 성큼왔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뭇잎이 조금씩 물들기도 하고요. 아침 열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가을의 변화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양천을 이렇게 걷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가을 풍경을 즐기기가 참 좋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동네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은 운동화 신고 밖에 가을 풍경 보시면서 산책 잠깐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 좋은 가을에 시장님도 반가운 소식 들고 오셔가지고 그거 먼저 네. 여쭤볼게요. 핀란드 국제전기통신연합 AI 포럼에서 네. 특별 기조연설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지난달 핀란드에서 열린 유엔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개최했던 국제포럼 초청받아서 특별 기조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에 설립된 기구예요. 국제전파, 위성, 통신, 자원 조정이라든지 개발 도상국에 대한 통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국제통신 표준,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1945년에 설립됐으니까 IT 전기통신연합은 그보다도 훨씬 80년 앞서 설립됐고요.
0: 네.
1: 지금 IMF라든지 WH 등등도 지금 유엔 산하기구거든요. 마찬가지로 IT도 유엔 산하기구가 되겠습니다. IT 국제

0: 통신연합 국제포럼 특별기조회 연설에서 저는 데이터와 요즘에 AI를 도시 인프라 전반에 녹여서 안전, 복지, 교통, 환경, 통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낸 경험, 그리고 이 모델들을 다른 도시와 연결해서 세계 어디서든 함께 쓸수 있는 개방형 스마트 시티, 일종의 시티 버스 비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안양시 스마트 센터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146개국에 다녀갔거든요. 1059개 도시에서 8천여 명의 이런 관계자들이 다녀갈 정도로 정말 안양시의 우수사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생각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안양시가 스마트 도시인 건데, 그 안양시만의 어떤 노하우와 앞으로의 청사진 계획들이 아마 녹여져 있는 연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 기조연설할 때 많은 그 관계자들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놓고 열심히 찍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1: 아니,
0: 그게.
1: 시장님이 계속 찍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0: 예, 저를 찍기도 하고 제가 또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안양시의 실전
1: 그렇겠군요.
0: 사례들을.
1: 안양시 설명을 하시면서 화면에 뭔가 그래픽이 될지 자료를
0: 그렇습니다.
1: 띄워놓으셨군요.
0: 근데 또 유엔 관계자를 저를 한번더 초청을 했습니다.
1: 예.
0: 다음 달 11월 3, 4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1: 네.
0: 이런 내용을 한번더 시장께서 한번더 연설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 저도 이번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1: 왜
0: 근데 안양시를
1: 힘드셨어요?
0: 생각하면은 가야 되겠어요. 가는 걸로 일정을 해서
1: 아,
0: 이번
1: 네.
0: 1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6일 날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일정이 뭐 빡빡하게. 지금 핀란드에서 오신 지는 언제 오셨어요?
0: 자, 지난달에 왔습니다. 지난달
1: 네.
0: 17일 날 왔었어요.
1: 그리고 또두 달이 안 돼서 또 나가시네요.
0: 네.
1: 스마트 도시 안양의 어떤 노하우를 전 세계에 전수하시고자.
0: 스마트 도시의 표준이 안양시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고 ITU에서도 2년 전에 인도 뉴델리에서 스마트 도시 표준을 안양시를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많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많은 인프라 구축에서 이게 실증 사례들이 아마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와 AI를 도시 인프라 전반에 녹여서 우리 시민의 삶 자체를 변화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술과 인프라가 시민 삶 속에서 주거, 환경, 복지로 이게 연결이 될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저는 삶의 질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사느냐와 어떻게 사느냐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첫째, 어디에 사느냐는 주거 환경 문제로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는 재정비를 통해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그런 미래형 주거지로, 그리고 만안과 원도심은 역사 정체성을 살리면서 상업, 문화, 그리고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활력인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그 강점을 잘 살려서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구조를 만들 계획이고요. 둘째, 어떻게 사느냐는 환경이라든지 복지, 문화의 문제로서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녹색 정원 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행복한 포용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0: 예.
1: 삶의 질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안양의 이야기 지금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드보라님이 역시 안양은 안양천, 하기천이 최고예요.
0: 아, 예,
1: 네.
0: 그렇습니다. 네.
1: 네. 그리고 이미숙님은 스마트 도시의 모범답안은 단연 안양이죠. 다 알고 계시네요. 모범답안이 안양인 거. 그리고 투페이스님은 안양이 살기 좋다던데요.
0: 아, 네.
1: 안양에 사시는 분은
0: 감사합니다.
1: 아니신 것 같아요,
0: 네,
1: 이거는.
0: 그렇군요.
1: 네, 소문은 들으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안양이 왜 살기 좋은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주거 부분 한번 볼까요? 시민들 사이에서 아마도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뀔까 되게 크게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도심이라는 곳이 있고, 그렇죠? 또
0: 네.
1: 평촌도 많이 관심사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촌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재건축이 아니라 보행 환경이라든지 또 교육, 문화, 상업, 녹지, 스마트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삶과 일,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생활도시로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안구 중심은 온도심은 안양 1번가 일대를 포함해서 용정교로 안화라든지 또 복합개발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활성화로 낮과 밤이 모두 살아있는 도시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꼼꼼히 잘 챙겨 듣고요. 속도와 방향을 함께 조정해서 잘 준비하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녹색 정원 도시라는 표현 쓰셨었잖아요.
0: 네네네네.
1: 안양이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될까 많이 기대들 하실 것 같아요.
0: 제가 그 핀란드 다녀오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원 도시 모델을 보고 왔거든요. 정말 환상적이었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만드는 비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생활권과 녹지와 쉼터 그리고 산책로가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를 바꾸는 길입니다. 이 비전의 한 축으로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와 함께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방정원 조성 계획 등 행정 절차라든지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 2030년에는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걸어서 작은 숲과 놀이터를, 어르신들은 집 근처 산책길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그게 제가 꿈꾸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 폭염, 미세먼지 같은 기후 문제에도 녹지와 또 환경, 친환경 교통 문제, 에너지 효율을 함께 고려해서 도시가 버티는 힘을 갖도록 하고 탄소 중립 캠페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안양천을 중심으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와 함께 지방정원 조성하신다 그랬잖아요.
0: 네.
1: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0: 지방정원 조성 이후에 제가 2030년 국가정원인데요. 네. 안양천을 연계하고 있는 천이 8개 도시입니다. 상류에는 의왕시, 군포시, 안양, 광명, 경기도지요. 그다음에 서울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건너편 양천구. 그다음에 이제 한강 학수가 나오는 거예요. 8개 도시를 국가정원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좋은 천입니다만은 얼마나 멋진 문화와 예술이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살아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우리가 기대를 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2030년에는 그 네. 모습이 완성되는 건가요?
0: 네네네.
1: 오. 앞서 핀란드에서 연설하시고 나서 오시는 길에 다른 유럽을 둘러서
0: 예, 영국과 프랑스의 정원 도시들을 보고
1: 아까
0: 왔습니다.
1: 부럽다고 표현하셨거든요.
0: 부러웠습니다.
1: 아니 시장님이 네. 부러우실 정도면 어땠습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부러우셨어요?
0: 슬럼화됐던 뭐 폐광산이라든지 예. 그리고 오염됐던 공장이었던 그런 지역들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냥 건물을 짓고 새로 뭐 이런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지역 경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도시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정원 도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고령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복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정원 도시하고도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복지는 도시의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고령화 또 1인 가구 중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돌봄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건강관리 또 치매 안심센터 AI, IoT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동안구 호계동에는 치매 어르신이란 안양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을 건립 중이거든요. 치매 전담실이라든지 또 생활 공간을 가정처럼 잘 꾸며서 유니트 케어 등을 갖춰서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청년 주거, 그리고 일자리, 정신건강 지원, 장애인 취약계층 안전망도 함께 강화하고 있고요. 복지는 시청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공감과 연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 더 손을 내밀어서 도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니트 케어라고 네. 아까 하셨거든요. 이게 네. 뭔가요?
0: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라든지 돌봄 또 관리 단위로 묶어서 개인의 가사라든지 욕구를 존중하는 돌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네.
1: 고령화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안양 같은 경우가 도시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0: 저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굉장히
1: 그렇군요.
0: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한 20%가 좀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다 볼수 없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뭐 어르신이 많다 볼 수도 없고 평균 지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 네, 그렇죠. 근데 점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모두를 위한 정책인 거죠,
0: 그렇습니다.
1: 사실.
0: 제가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11년을 고생했거든요.
1: 아, 네.
0: 집에서 하나가 4년만을 모셨고 요양보호를 6년만 계셨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치매의 한 사람의 문제가
1: 맞아요,
0: 아니고 가족 전체
1: 맞습니다.
0: 문제라 생각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치매 책임제를 만들어서 가족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또 국가에서 함께
0: 그렇습니다.
1: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건 모든
0: 네.
1: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AI라던가,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주거 환경 복지에 쓰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0: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 둘러보면은 AI, IoT 안심 돌봄 서비스가 접목돼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가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거든요. 녹지라든지 대기질 관리에도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인프라를 넓히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행정 절차처럼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이런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그런 길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런 꼼꼼히 잘 챙겨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네요. 사실 안심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걸 위해서는 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0: 그렇습니다. 네.
1: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서비스도 좀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더 편하게 다니실 수
0: 지금
1: 있고요.
0: 저희가 2년 전부터 안양시가 자율주행 버스를 4대
1: 그런가요?
0: 운영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단한 건의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뜻이고 자율주행차의 표준을 안양시에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도시, 녹지 정원 도시가 될 건데 거기에도 이제 그 어떤 공기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대기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1: 그런 것도
0: 네.
1: 다 AI 기술이
0: 네,
1: 범하는 건가요?
0: AI가 지금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고요.
1: 네.
0: 이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마트 도시
0: 네.
1: 안양입니다. 예. 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역할을 또 맡으셨어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일단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떤 역할을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0: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 네.
0: 광역, 교통 문제, 환경, 복지, 또 재정처럼 한 도시만의 노력을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각 시군과 함께 논의하고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공도로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의 요구만을 앞세우기보다도 경기도 전체 흐름 속에서 또 안양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초지방정부는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또 안전성이 보장돼야만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교육, 교통, 안전, 필수 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보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분야별로 차등 적용을 바람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정책을 저희가 잘 조율해서 가장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이 항구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장으로서 안양시의 전반적인 걸다 살피시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시면 이제 경기도 도내의 모든 현안도 직접적으로 좀 살피셔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고민이
1: 네.
0: 많습니다. 지금 뭐 가장 있는 게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돈이
1: 그러니까요.
0: 필요한데 이 돈이 그냥 지방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한번 해왔던 사업을 일몰시킨다
1: 네.
0: 또는 예산 삭감했을 때 반발이 큽니다. 특히 우리 민생 필수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 사실 약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경기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예산은 필수 반영해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러니까요. 경기도 재정 얘기가 뭐 벌써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뭐 어디 부분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복원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어떤 민생과 관련된
1: 그렇습니다.
0: 사업들은 이게 삭감이 돼 버리면 되게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 사업 빼놓고는 다 힘들어요, 거의 다.
0: 그렇습니까?
1: 기업도 힘들고, 골목상권, 지하상권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정액은 못할지언정 삭감을 일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민생 현장도 많이 돌아보시잖아요, 시장님.
1: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책상 안에 앞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그래서 운동화가 편하다는 것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운동화 신어봤더니 구독 못 신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0: 맞습니다.
1: 많이 살피고 또
0: 맞습니다.
1: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하는 것 이것이 시장 책임자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안양이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이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장 이건 좀 힘듭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좀 민생 현안이 있나요?
1: 현황이 많이 있죠. 특히 이 골목상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창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또 금리가 높기도 하지만은 금리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은행에서 이런
0: 그렇죠.
1: 문제에 대한 가계 역할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안양시에서 예산이 많게 되면은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하면 좋으련만 한계 상황이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대출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것,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 소상공인들, 골목상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을 우리가 어떤 그 민생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또 지원할 문제, 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일자리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0: 그렇죠.
1: 것도 일몰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문제 등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소방은 그 단위 업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시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종합적으로
0: 맞습니다.
1: 복잡합니다.
0: 시행정도 하시면서 운동화 신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다음 달에 스페인도 가셔야 되고 또 안양시도 세계 널리 알려서 이제 모범 도시로서의 또 이제 위상도 이제 높이고 오실 텐데 참 안양 좋은 도시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 계속 유튜브로 댓글을 주세요. 이렇게 아이러브님이 쥐하루 짱 좋아요. 아마 아까 그 버스
1: 좋아요. 네네네. 주야로입니다. 그래서.
0: 자율 주행 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교통 취약 지역을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버스 투페이스님도 또 얘기해주고 계셔요. 실제 타보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양시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민선국이 안양시장 취임 100일 맞이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요.
1: 빨리 지나갑니다.
0: 끝으로 우리 안양시민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취임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안양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저는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정의 방향을 정비했고 NA 안양, 즉 모든 길은 안양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 그리고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이 왔었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차근차근 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0: 5초.
1: 시민의 행복을 담고 안양의 미래를 더하는 도시. 그 안에서 아이도, 청년도, 어르신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국이 동안 약속드린 공약과 비전은 결과로, 변화로, 체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 여러분과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의 행복한 소식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5: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 쌀쌀함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까지 올랐고요. 부산은 22.1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좀 혼잡한데요. 성산림프 부근을 중심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지체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약간씩 줄고 있는데 오히려 정체가 좀 생긴 곳도 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조금 전부터 덕수 3대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는데 서울 요금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러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0: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1: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맘속에 들러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 다툼설과 관련해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정통 담론을 흔드는 것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그동안 강 실장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두고도 일하는 정부, 일하는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이슈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갈등, 12.3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합니다. 또 지난 8월 을지자유해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일부도 함께 진행합니다. 합참은 12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호국훈련에서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반영한 실전훈련으로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 중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5.8포인트, 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대로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 울린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1주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지금까지 모두 1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 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10만 건입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유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동원 등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올해 서울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논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영장 청구 하루 뒤에 심사가 열리는 만큼 내일 구속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때 탑재된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발사 14시간 29분 만에 처음으로 관측한 미국 오하이오주와 몽고메리 지역 자료를 지상국으로 전송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5기 모두 지상국과 원활하게 교신 중이며 전력 생산과 자세 제어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카이스트는 전송된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탑재체 상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초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과 전주, 대구와 대전 모두 23도까지 올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2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좌회전 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릴 때 어차피 이 차로는 다 좌회전인데 뭐 이러면서 이것을 꺼두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러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4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이것을 켜지 않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서 있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차로 30m 앞에서부터 켜고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켜두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좌회전하는 차 4대 가운데 한 대는 이것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뒤차와 보행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분들 많으실 것도 같네요. 어차피 이 좌회전 전용 차로에 내가 서 있으니까 좌회전 하는 거다 알겠지? 이러고 이거를 안 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통은 근데 제가 운전을 해봐도 보통은 대부분은 켜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안 켠다고 하네요. 차 4대 가운데 1대 정도가 안 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속에 걸린답니다. 그러면 4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수 있다고 하네요. 과태료인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이유가 나 말고도 나의 뒤차 또 보행자한테 나의 이동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거여서 사고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표현은 방향지시등이죠. 예, 방향지시등인데 우리 흔히 일상에서 오늘 정답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려주는 거죠.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어디 1위? 청취율 1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한정해서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는 선물 외에 또 쿠폰을 준비해 드리잖아요.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희가 준비한 건 아이스크림 교환권입니다. 아이스크림 쿠폰입니다. 달달한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요거 안 켜는 경우가 많았는지 내가 이제 볼때 도로에 다른 차량들 볼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체감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함께 보내봐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슬라생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쉬어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쉬엄밥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꽃고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2966번님 슬라생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날이 많이 좀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침 저녁에 너무 쌀쌀해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0947번님, 10대 중에 한 대도 안켠 대를 봤어요. 저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전용 차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차들이 안 켰더라. 지금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안켤 수도 있네요. 아마 그러니까 전용 차로니까 좌회선하는 전용 차로니까 다 알겠지 하고 그냥 안 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켜는 게 맞고요. 이제는 그러면 또 과태료까지 물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좌회선 전용 차로에 서 있더라도 이것 방향지시등 켜야 합니다.
오늘 정답은 이 방향지시 등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제목이 정답이어서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비너스가 부릅니다.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할랄 표시를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표시가 화장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슬림 소비자에게는 화장품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K-뷰티의 해외 진출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데요. 할랄 화장품은 무엇인지, 또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알아보죠.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이지선 연구관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먼저 K-뷰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K-뷰티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연간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놀랍습니다. 9월까지 수출액이 111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 1년간의 실적에 육박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각 나라의 규제는 어떤지 잘 알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할랄 화장품도 바로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0: 네, 할랄이라고 하면 보통 식품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왜 화장품에도 이 표시가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화장품인가요?
1: 일단 소비자들이 이렇게 할랄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할랄은 그 의미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에도 적용됩니다. 화장품도 어떤 원료로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제조하는지 등을 할랄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정해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할랄 표시는 무슬림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이제 그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시입니다.
0: 무슬림에게는 할랄 표시가 화장품을 고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 기업 수출과도 깊은 관련이 있네요.
1: 네, 관련이 아주 깊은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 소비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할랄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현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뭐 표시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잘 준비해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가 10월 18일부터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를 시행을 하네요.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선 그런데 이렇게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이제 일단 할랄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져서 네. 이제 해당 이제 기준이나 관련 정보를 이제 얻고 그 이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가 할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제조 시설 공정도 관리해야 하고 인증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랄 인증 기준이요.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서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가 이제 정확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현지 인증 절차를 원활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1: 네, 이제 식약처는 이제 정보 제공을 우선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 제공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상대국의 규제 당국과 직접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한라제품보장청을 직접 찾아가 그 10월부터 시행되는 한라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해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 시행 전에 수출돼 유통주의 제품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라 슈퍼바이저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슬림 국가가 아니잖아요.
2: 네.
1: 그래서 무슬림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그 맞추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 현실을 이제 인도네시아 한랄 제품 보장청에 설명을 했고 그 결과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인정된 교육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다면 한랄 슈퍼바이저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지원 내용들을 더 확대하실 계획일 것 같습니다. 우리
1: 네.
0: 기업과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네. 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잠깐만 돌아보고 싶습니다. 2012년만 해도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로 지금의 10분의 1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K-뷰티라는 말조차 매우 낯설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화장품 수출 2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있었지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온 그 정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2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해 제조시설 없이도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책임 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 결과 폭발적인 브랜드사 산업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0: 수 없는 원료를 관리해 그 원료를 관리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 결과 또 기업들이 다양한 원료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통장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제도가 길을 열어주고요. 기업의 노력이 더해지니 우리 화장품 산업이 세계적인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장세를 이어가 세계 1위에 도전할 때입니다. 중동과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고요. 각국의 그 규제 장벽도 넘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지 규제 당국과 협력해서 수출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국가별 규제 정보와 인증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더 많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KBT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연구관님. 한 말씀을 되게 길게. 네.
0: 막 갑자기 그 열정이
1: 우시는 줄
0: 뻗쳐가지고요.
1: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이지선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좌회전 차로에서 빨간불 기다릴 때, 그러니까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사실 이거를 켜고 있어야 되는데 안 켜는 차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서 있어도 이것 켜야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켜야 합니다. 교차로 30m 앞에서부터 켜야 되고요. 좌회전 마칠 때까지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고요.

네, 좌회전 이것 안 켜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주의받았습니다. 지금 집중 단속하고 있대요. 네, 여러분 진짜 잘꼭 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 8707번 님도 운전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저는 제 차는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뒤처와 보행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것. 1번 TV, 2번 깜빡이, 3번 고양이, 4번 1위는 슬라생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슬라생 후경.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몸속에 납수치를 떨어뜨리는 납배출 치료제를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왜 처벌조차 어려운 건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법 개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기사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울산의 네. 한 배터리 공장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네. 국정감사장까지 이 내용이 번졌습니다. 이 사건 간략히 정리 부탁드려요.
1: 네, 그 아무래도 들으시면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바로 드러난 건 아니고요. 지난 올해 2월 달에 우리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그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울산의 온산공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납을 주원료로 차량용 납축 전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일반 노동자분들은 일상적으로 납에 노출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특수 건강 진단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이 법정 특수 건강 진단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납수치가 높으니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서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주사를 맞게 했고요. 근데 이 비타민 주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몸속에서 중금속을 빼내는 실레이션 주사였다는 것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알게 된 계기가 노동조합에서 그 다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사 맞은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떼보니까 혈중 중금속 이상 수치를 뜻하는 질병 코드가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진 직전에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0: 킬레이션 주사. 네. 사실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1: 저도 처음 들었어요.
0: 네. 이게 뭐예요?
1: 사실 이제 다른 언론들에서 보니까 킬레이션 이제 그리스어의 개의 집게발이라는 거래요. 그게 개의 집게발을 의미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주사약 성분이 혈액 속에 있는 납이나 순 같은 금속 이온을 집게발처럼 움켜쥐고 결합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하기에 내보내는 원리를 가진 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실제는 중금속 중독 치료에 쓰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 분들께서는 증상도 없는 노동자들한테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나 우리 대한직업환경의학 해도 킬레이션 요법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장의 독성이나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고갈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치료제처럼 보이지만은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동부가 인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정상 수치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납 중독이나 그런 게 일어났으면 그 작업 환경을 바꿔서 그 개선해야 된다는 후속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그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0: 있다고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 위험은 그대로 잔존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약간 헷갈리지 않게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0: 네.
1: 아무래도 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납수치가 좀 체내에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네, 그분들의 네. 건강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게 맞죠. 회사
0: 맞습니다.
1: 입장에서도
0: 네.
1: 지금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납 그거를 배출해주는 어떤 치료제 목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일단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네, 네. 근로자들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주사제의 실제 뭐고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비타민 주사라고 알고 맞았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회사가 그러면 주사제를 어떻게 났다는 그 시기별로 이제 따져보면요. 상당히 체계적이 있는데요. 이 특수 건강검진 진단이 매월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12월 달 연말에 먼저 회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해서 납수치가 높은 노동자들을 먼저 골라냈다는 모양이지만 파악하고 그다음에 수치에 따라서 주사 횟수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 건강검진 진단 전에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게 해서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주사를 마쳤고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 수치가 확인되면 노동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그 진단 기관에 가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분들도 역시나 효능이나 부작용 설명 등에 전혀 듣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 가면 뭐 설명 없이 어디 회사에서 왔습니다고 하면 바로 주사실로 안내됐다고요. 심지어는 안 맞는다. 그래서 뭐 바빠서 못 갖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제초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그 자체 직원을, 그러니까 자체 기준을 넘은 직원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유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은 네.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근로자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와 왜 이렇게 하는지 자신의 몸 상태 이런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실제대로 하면 비타민 주사제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납 중독 납의 수치가 많으니까 아니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뭔가 그 하는 조치였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 이야기 뭔지 설명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회사도 있지만 거기 병원에서도 한번 설명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절차들이 좀 생략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서 맞으세요. 예. 그러면 노동자들은 가서 주사제 그거를 맞을 킬레이션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회사 주장은 뭐 본인이 맞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맞췄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들은 네. 지금 몰랐다는 거죠 근로자들의 주장은.
0: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의 주장이 왜 공교롭냐면 아까처럼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 건강 검진은 입사 초기에는 이제 6개월에 처음에 실시하지만 다음부터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회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이나 3월 초에 그걸 역산해서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혈액 검사에서 그 납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그 파악하고 그대로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 킬레이션 주사를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맞췄다는 게 핵심 의혹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 만약에 치료 뭐 다른 좋은 거였다고 하면. 네.
1: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겠죠. 이제 짚어보겠지만
0: 네.
1: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회사 입장에서 네. 의도적으로 비타민 주사제라고 근로자들한테는 얘기하고
0: 네.
1: 체내의 납수치, 근로자들의 납수치를 지금 줄이는 거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뭐 어떤 게 이득이 있는 건데요?
0: 사실 이제 특수 건강검진 진단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납 이 배출되면 혈액 내에 납 중독이 그 배출되면요. 그 있는 사후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로자분들은 뭐 산재로 인정되겠죠. 그다음에는 이 작업 환경을 더 이상 납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후에 그 환경들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던 걸 확인받음으로써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지금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노동부가 울산 1공장, 2공장 다 점검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점검해보니까 실제로 기준치 이상 납이 많이 나오는 걸 그 확인하게 돼서 그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작업 환경을 보니까 법 위반들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가 지금 4,62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1: 네.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납수치를 그냥 본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줄이려고 했던 거는 지금 추정컨대 아마도 그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특수검진 기간 동안에 그게 나왔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네. 또 회사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미리 좀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0: 네, 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밝혀봐야 그러니까요.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노동부도 이 공장 직접 감독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네. 실제로 뭐 그래서 그 기준치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밝혀진 게 이번 노동부에서 감독해서 그런 거예요?
0: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니까 공정별로 이제 울산 1공장, 2공장 다 측정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조립이나 도장 라인에서 남농도가 노출 기준을 여러 배, 한 3, 4배 정도 넘었다고 해요. 여러 배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놓는 이제 배기장치도 성능도 우리 법적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나 작업복 관리나 세척시설 같은 건 역시 기본적인 위생 환경도 못 갖춰져 있다고 해서, 최대 약 2주간의 사용 중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도요, 직원들이 뭐 건강검진을 받은 특정 시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필레이션, 이제 뭐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간에 특수 건강검진 전에 뭔가 주사를 맞은 건 맞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특정 시술이 결과의 정확성, 그러니까 특수 건강 검진 진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고 그 불시의 임시 건강 검진 진단으로 건강 상태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네. 노동자들의 실제 혈중 납수치 어느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까?
0: 요게 이제 우리가 노조 직원 350명 가운데 한 동의받아서 115명 정도 측정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서 25년도 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혈액 100mm당, 납이 3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사후 관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40은, 이상이면 직업병 유소견자로 분리되어서 이제, 그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분석 결과 이제 한해 검진에서 3명 정도만 30을 넘겨서 사후 관리 대상이 됐지만 40을 넘은 사람은 없다고 이제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 기준을 넘은 인원이 없다고 해명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위적으로 주사를 맞춰서 정상치로 떨어뜨려 놓고 검사한 기준이니까 당연히 넘지 않는 거다라고 노조가 주장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이 기준은 우리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이 이제 미국의 예를 하나 들고 보면 이 혈액 100mm당 납 기준을 그러니까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으로 놓고 보면 115명 중에 99명,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일반 그 성인 평균의 약 7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들 네.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게 하잖아요.
0: 네.
1: 네, 그렇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0: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 건강검진은 총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자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 그 다음에 유해인자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받는 아까처럼 특수건강, 진단이 있고요. 이런 업무에 배치, 그러니까 그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하는 배치전, 그 다음에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처럼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애가 의심될 때 하는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 건강 진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 건강 검진단은 우리 그냥 일반 그 회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납이나 뭐 그 유기화합물을 그 다루시는 데는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네. 이런 건강 검진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해야 되는 거죠.
0: 하셔야 돼요. 그 귀찮다고 자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과태료 조항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 2회 정도 의무를 시행했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냥 아무런 2회도 안 하고 막 한 번만 했다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았으면 1차 1인당 10만 원 그다음에 2차 3차는 10만 원씩 올라가서 최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로자분들도요.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그 5만 원부터 예, 3차까지는 5만 원씩 올라가서 예, 15만 원까지 예,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 매년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1: 예,
0: 건강검진에서 연락 오는 게 바로 산안법의 건강검진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회사 직원들 많으니까 나 하나 안 한다고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아, 참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지금 특수건강검진 말씀드려가지고 일반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1: 네.
0: 사실 이제 요거 그러면 건강검진 가는 날은 어떻게 돼요? 나 무급이에요. 그냥 어떻게 휴가 내고 가야 됩니까?
1: 맞아요.
0: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노동부는 이 산안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이걸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임의로 그거 연차 쓰고 가라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근로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연차도 강제 소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음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번 사건은 그 특수건강진단이었어요.
0: 맞아요.
1: 어떻게 다릅니까?
0: 네. 사실 이제 특수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그 벤젠 톨루엔 같은 유기화합물이나 우리 말씀드린 납, 구리, 수은 같은 금속류 아니면 분진, 소음,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그 병원에서 받으셔야 돼요. 아까 일반 건강검진은 우리 많은 건강보험 건강 실시 중 이런 데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특수건강진단은 이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게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먼저 혈액 검사하고 그 특정 시술을 받게 킬레이션 요법인가 그거 특정 시술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혈액 검사한 다음에 그 법정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면 이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 그 진단 기관으로 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을 하면요 결과표는 30일 이내로 노동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앞선 말씀드린 특정 시술에 의해서 그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치로 만들게 되는 그 작업을 했으니까 요거는 특수 그 공 업무상 그 업무 집행 방해다라고 이제 그 소견 그 자문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법적으로 산안법에 처벌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 사항인 거죠.
0: 네.
1: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하고 실제로 개인별로 그게 결과가 통보되면서 추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뭐 예를 들어 몸을 얼마 동안 더 관리를 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0: 네.
1: 개인의 건강도 관리가 되면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 차원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리고 지금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치를 보고 노동자 개인의 건강기록을 보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좋구나 해서 직업 환경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 네.
1: 이번 사건 경우는 근로자가 몰랐고 수치를 인위적으로 지금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의혹인
0: 네.
1: 거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0: 맞습니다.
1: 이 회사를 지금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0: 네. 처벌 규정이 없어요.
1: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0: 네. 왜냐하면 노동부나 이런 당국에서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수치 자체를 사전에 바꾸려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서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사전에 납수치를 떨어뜨리는 주사를 배출하게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라는 거는 미처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1: 산업안전법에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후관리 의무를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게 만든 부적정한 행위라고 보면고 있는 건 맞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예, 다른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제재를 가하고 있을까를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0: 네.
1: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입법 공백이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0: 네.
1: 썼던 거고, 그러면 이 네. 산업안전법, 보건법 말고 다른 법으로도 네.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하고 의료법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하고 법무봉단의 다섯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고요. 대부분에서는 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대에게 뭐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 이 처벌 조항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특정 시술을 한 게 납중독을 몸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내는 조치를 하게 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예, 업무상 그 위계에 의한 공무상 집행 방해죄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의료법은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의사가 이런 걸 알았으면서 이제 법정 검사 수치를 낮추려고 만약에 투여를 했다고 하면 의료법상 품위 손상으로 처벌해서 그냥 최대 1년의 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 이거 그럼으로써 검증 기관이 회사고 공모했다면 이제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노동부에서도 이 회사 행위가 특수 건강 진단 제도 취지 훼손하고 사업주의
0: 네.
1: 사후 관리 의무를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도 지금 정작 산안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0: 네.
1: 대안이 지금 고민되고 있고 실제로 법 개정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장만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이 업종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만연된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현재 사업장 14곳을 감독하고 있고 이 중 두 곳에서 또 비슷한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이 산안법 개정 준비 중이라고 하고 우리 노동부 장관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나비원 사업장 전수 조사하자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장관이 수용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 체제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예, 밝히겠다고 해서 개정을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1: 그래서 네. 법은 이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전에라도 지금 사실 나비나 유해물질 다루는 현장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좀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 뭐 없을까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너무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직장인들 대부분은 회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의심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유해 위험 물질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만약에 먼저 회사가 주사나 약 같은 거 하라고 하면 사실 무슨 성분인지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게 안 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진료 또 병원에 가서는 만약에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설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거기서 병원 가서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아니면 진료 확인서 같은 것도 떼어놓으시고 내가 뭘 어떻게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 같은 것도 한번 남겨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싹 문자가 많아요.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에세이트 정답은 2번 깜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스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제 추웠던 아침과는 좀 다르게 온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기온 서울과 수원이 21도, 대전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츰 더 구름이 많아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날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성수대교 동호대교 사이 3차로 쪽이고요.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 후 따라서 성수 가는 길 연희와 홍제 사이 3차로 쪽에서 차선을 그리고 있어서 다소 혼잡한 모습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정릉과 국민대 사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근으로도 지체가 살펴집니다. 동부간 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와 녹천교 사이 3차로 막고 공사하는 구간 보이고요. 공사 구간 주변으로는 차간격 다소 좁힙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약간씩 줄고 있는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계속 덕소 3폐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차가 많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 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 코스피는 어제보다 388.44포인트 내린 5620.37이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5.8포인트 내린 5673.01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5615.72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대로 발동됐고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 울린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1주 만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업체인 코어위브의 주가와 회사채 가격이 함께 급락하며 AI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코어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15.5% 떨어진 65.8달러에 마감했고 장중 한때 17%까지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어이브의 2032년 만기 회사채는 표면 금리가 9.625%였는데 수익률이 14.8%로 오르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격적인 합병 발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월가의 유력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12월 6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주주 총회에 앞서 두 회사의 합병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단순한 재무적 결합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주위성 반도체 등 핵심 인공지능 기술의 강력한 수직 통합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3.7% 증가한 1,211억 달러, 수입은 26% 증가한 71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도 500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0% 급증한 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주택 1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며 공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와 함께 개인 주식 투자 비중 감소로 지난달 가계 대출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9월 가계 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 대출은 전달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신용대출 부문에서 3조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에 더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등 개인 주식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줄고 최근 전세 거래도 둔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전달 대비 줄어든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K그룹이 다른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과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주도의 한미 원전 협력체에 민간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SK그룹에서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종의 팀코리아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수조 원이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 참여 문제와 관련해 거듭 못 받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이 각각 알래스카 LNG 구매와 뉴욕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등 무역, 경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세 나라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무역 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 다툼설과 관련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정통 담론을 흔드는 것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그동안 강 실장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두고도 일하는 정부, 일하는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0도를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수원 21도, 대전 23도가 예상되고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2도, 습도는 5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부담 없이 담던 오징어가 이제는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되는 수산물이 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큰 냉장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은 5,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올랐습니다. 실제로 횟집이나 마트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은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징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획량 감소입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약 15만 5천 톤에서 2024년 약 1만 3천 톤으로 급감하며 10년 사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는 왜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바다의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바닷물 온도가 점차 오르면서 오징어가 머무는 곳이나 이동 경로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오징어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포식성 어류인 방어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어선 기름값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업 여건이 나빠진 것 등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가격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징어 수급과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금징어가 된 오징어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충격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상가 분위기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아예 닫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2: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습격했던 9월동 상가 건물은 종일 침통했습니다.
3: 마음이 좋아 안 좋지. 장사 안 됐지 알고 나온
1: 건물 건데. 상인입니다.
3: 장사하는 사람이 가기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오고 있어.
2: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충격으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상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나왔던 상인들도 오후에는 장사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아예 이곳에서 장사를 그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불안하죠. 이제 또 근데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2: 회사 사정으로

0: 문 닫았던 이 건물 대형마트가 재개장한 건 불과 두 달 전. 이제야 손님들이 찾나 했더니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언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1: 상황이 다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장사 쪽으로도 많이 파동이 크고 같은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0: YTN 정영수입니다.
2: 흉기 난동 피의자가 5분 만에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5명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3: 여자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나현준 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피의자를 쫓았습니다.
4: 여자친구 같아요. 일단 사람 따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3: 함께 나선 시민들은 의자를 든 채 피의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4: 사장님이랑 이제 저랑 둘이서 의자 들고 막 약간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5: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의자 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2: 제압 시민
5: 진짜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더라고요. 거기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들었을 거예요.
3: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에 올라간 피의자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찔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6: 시민들은 3층에서 영화관으로 올라가려는 피의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제압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몸으로 누르며 붙잡아두었습니다.
3: 목숨을 내걸었던 의로운 시민들은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용기를 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4: 다른 사람은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 질려고.
2: 제압 시민 나현준 씨입니다.
4: 절대 없다 생각해.
1: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다.
2: 제압 상인입니다.
1: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3: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인 검거를 도운 시민들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합당한 포상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여러 차례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죠. 이 사건 취재한 고재영 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7: 네, 제주 취재 본부입니다.
2: 네,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시점, 이건 정확히 확인이 된 건가요?
7: 네,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에서 시신이 발견된 12일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몰던 렌터카가 지난 11일 오후 오름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부검이 진행돼야 정확한 사망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 엄마 등 유족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에서는 먹지 않은 아이 아빠의 우울증 약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아이 아빠가 예전에 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일단 뭐 가족 간의 사연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엄마가 아동반환 소송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7: 네, 지난해 11월 아이 아빠가 엄마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이 엄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아이 엄마가 승소했고요. 오늘 아동반환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아이 아빠에게도 소송 판결문이 전달됐는데요. 이튿날 아이 아빠는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겠다며 더는 보내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전했고 아이 엄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15분 동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네, 뭐 딸의 안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엄마가 경찰에 안전 확인을 좀 해달라 이게 여러 번 요청을 했다 그러죠?
7: 네, 그렇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면서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아이를 찾아 보호하고 확인 결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진짜 무슨 일할수 있으니까 빨리 얘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1: 아이
0: 그리고 빨리 나
1: 어머니입니다.
0: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2: 네, 경찰은 어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당시 전화를 언론사의 항의 전화가 온 것과 같은 단순 민원으로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엄마의 다급한 요청에도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1: 네, 아이가 안전한지 좀 확인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아이 엄마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2: 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8차례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때마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 4월 13일 아이 엄마가 아동 실종 신고를 했을 때는 서귀포 경찰서가 아이 아빠와 전화로 통화했고, 신고를 처음 접수한 서울 성동 경찰서가 영상 통화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동 실종 사건은 대면 확인이 원칙인데요. 영상 통화로 확인할 경우 과장과 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동 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일 아이 엄마의 딸 안전 확인 요청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였고, 이후 8일 외할머니에게 전화하기까지는 다른 업무로 바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0: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계속 팔로우 안 하게. 왜냐면 일이 커지면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게 하려고 계속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2: 네, 경찰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피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취재본부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 네. 한 남성이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에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사건도 있었죠. 이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서 다음 주초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되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오늘 오후에나 채택될 전망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국정감사 상황까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4: 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대책, GTX 철근 누락 사태 등이 쟁점인데요. 애초 행안위는 오전 서울시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지용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 위해 오후 2시 국감 재개전으로 일결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적격성을 놓고 여권 내 엇갈린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친문계나 강경파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편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반윤, 소신파라고 엄호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게 친윤검사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중수청을 이끌 충분한 소신과 자질이 있다며 추미애 경기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향해선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공개적인 이견 표출로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권 내 갈등 구도를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문회가 치안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우리 편 검증으로 끝났다며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 기회주의자 면모가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상임위가 주목을 받습니까?
4: 네, 오늘 국회에선 법사위와 행안위, 국토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사위 법제처 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김동화 의원이 제재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차질을 빚는 것이야말로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제재청 근거가 있느냐며 법제처장의 독단적 해석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조 처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과방위에선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질의 시간 배분 과정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KBS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했다며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토위에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수도권 집값 불안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현안을 점검하고 있고요. 문체위에선 법여권 의원들은 부산을, 국민의힘은 오후 서울 종묘와 태릉 등을 각각 방문하는 등 시작 전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선고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면접 질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김 전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습니다.
1: 네, 오늘 하락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하락세로 장을 열면서 두 시장 모두 장 초반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두 지수 모두 7%대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흐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1: 증시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죠?
5: 네,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장중 7%대로 낙폭을 키우며 5,500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서 코스피는 가파른 하락세에 이틀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59% 내린 5,673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기관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가량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두 반도체 대장주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대에서 크게는 10%대의 하락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이 4.1%, 엔비디아가 3.2% 하락하는 등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의 부담 속에서 수익성 불안에 노출된 미국 AI 관련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오늘 장 후반에 예정된 TSMC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낙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4.79% 내린 784의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는 등 장중 7%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10분

0: 좀 넘은 시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1,351.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는 수중 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어제 미국 해군의 무인 정찰기가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라이튼이 어제 9시간 정도 한반도 중부와 동해 상공을 반복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보 감시 정찰 자산으로 넓은 해역과 연안 지역을 장시간 감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마음이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혹독한 통상 청구소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국의 투자액은 조선업 1,500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전 포함 에너지 2,000억 달러 등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과의 사전 합의는 전혀 없었지만 유세장마다 이를 기정사실로 못 박고 있습니다.
3: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쁩니다. 우리 행정부가 한국과 이끌어낸 합의 덕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용 정치 선전이 상호 관세 위협을 앞세운 냉혹한 실무 청구서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약 이행 속도전을 강요하고 패배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과 무관하게 한국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3: 솔직히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2: 하지만 채산성이 불투명한 인프라에 수십조 원의 신규 현금을 쏟아붓는 건 국내 투자 위축과 심각한 주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조차 한국의 일방적 신규 출혈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인 제조업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3: 미국 기술 분야와 인력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신규 자금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소 등 기존에 계획된 대미 투자를 묶어 재포장하는 전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파이프라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조건부 협상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내세워 실제 자금 집행을 최대한 분산하고 늦추는 전술도 유력합니다. 결국 선거용 정치 구호가 사라진 뒤 남은 본질은 미국의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방어 비용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거센 통상 압박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지키고 시간 싸움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혹독한 줄타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에 수도권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고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침까지는 꽤 쌀쌀했는데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른다고요?
5: 네, 오늘 아침 서울은 12.3도, 파주 6.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남부지방은 더 쌀쌀해져 경북 봉화 1.4도, 전북 장수 1.5도까지 떨어졌고 대구와 광주도 한 자릿수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구름이 낀 반면 남부지방은 하늘이 맑아 복사 냉각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쌀쌀한 날씨도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돌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특검이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추가로 25개 지역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확인된 5개 지역을 포함하면 총 30곳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특검 압수수색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 7곳의 각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충남, 전남, 광주, 경남, 강원, 시도선관위와 부산 남구와 제주 서귀포시 등입니다. 현재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검사 3명 등 총 31명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자 수 조작 관련입니다.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결과를 초과하자 이것을 정상적인 수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사후에 수정하는 등의 방식이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5개 지역은 기존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진행된 중앙선관위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면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임강현 국세청장을 발탁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나오는 그 민주당 내 반응을 보니까 다소 놀랐다.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1: 저도 놀랐죠. 국세청장이 비서실장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알아보니까 국회의원 비례로서 한 1년
2: 이승훈
1: 정도
2: 전
1: 국회
2: 민주당
1: 업무를 익혔고요.
2: 전략기획위
1: 그리고
2: 부위원장입니다.
1: 국세청장 하면서 성과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 문제, 그리고 국세청이 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문제들도 했고, 또 최근에 그 권역 선박왕인가요? 15년 만에 한 4천억 정도의 세금을 회수하면서 대통령이 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좀 실력을 보신 게 아닌가. 자신이 뭔가 오더를 내렸을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서실장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것 같고, 또 국세청장 했으니까 정부 감각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또 정치 오래 했다고 해도 정치 감각 없는 분들 있거든요.
0: 누구를 겨냥하신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실적을 요구했을 때그 실적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분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전 이번에도 느낀 게 역시 언론의 하마평이 도는 인물은 임명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준호, 천준호 이런 이름도 거론되는데 역시나 의외의 인물이 됐고 앞서 대통령이 뭐 칭찬을 했다고 하셨는데 칭찬 정도가 아니라 폭풍 칭찬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임강혁 국세청장에 대해서 국세청이 요즘 아주 잘하고 있다.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 맡아준 임강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또 4월에 했었고요. 7월에는 국세청이 성과도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지난 7일에도 국세 체납 징수 관련해서 누구도 못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강현 청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극찬에 가까운 말들을 했었는데 비서실장은 뭐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뭐, 그렇죠. 비서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
2: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좋게 생각하면 깜짝 발탁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도 사실 들었어요. 지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나서 좀더 지금 정국이 간다치 않잖아요. 김지용, 뭐, 중수청장 문제, 그 외에 강경파들 계속 들고

0: 일어나서 여권 내 갈등도 많고 또 국정 현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전체를 좀 넓게 크게 볼수 있는 그리고 리더십을 갖고 어떤 비서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줄 알았거든요.
1: 정치 경험도 좀 많고.
0: 네, 근데 이거 약간 국세청 세금 걷는 그런 데 정통인 전문인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거 보고 야, 국정 운영을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좋은 분들이 좀 거절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물론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 배경들 나오는 거 얘기 들어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서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많이 드는 인사입니다.
1: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야권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 보훈 인사의 결정판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 외교, 국세 영역에 의해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접수를 한 거다.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한 배경엔 이런 게 있습니다. 임광영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배우자가요.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입니다. 그리고 이경은 배우자의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이 되는 건데 이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거의 다 변호를 맡았더라고요. 보시면 뭐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옛날부터 쭉 맡았던 변호사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제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력이 안 되는데 좀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조사 일국과 조사 사국을 모두 다 거쳤더라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행정관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근데 조사 일국 사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력을 인정한 것 같고 자꾸 보훈인사 하는데 보훈인사라고 한다면 국세청장에서 끝났겠죠. 근데 써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그것도 자신과 케미가 잘 맞아서 비서실장으로서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실력을 보고 좀 판단한 것 같다.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아내도 주 휴스턴, 이런 총영사여서 혹시 아내도 좀 보훈해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1: 부부가 다 굵직굵직한 자리를 또 맡고 있게
2: 그렇죠.
1: 됐으니까요.
2: 근데 또 이분도 실력이 있더라고요. 여성인데 행정고시 합격했고 또 국제인권 이런 인권 관련한 대표도 했었고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활동, 북한 인권 활동까지 했어서 휴스턴 총영사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잘 나가니까 여자는 내줘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성은 여성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성은 남성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튼 두분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는 거고, 임광현 당시 이제 국세청장으로 이제 임명될 때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시죠.
3: 두 분이 처남 매부지간이신가요?
4: 예.
3: 그럼 이승엽
5: 유상범 국민의힘
3: 변호사가
5: 의원입니다.
3: 그 어떤 비례 저 인적 인재 영입이나 이런데 뭐 영향을 미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워낙 가깝게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4: 어떤 저의 전문성을 좀 봐주셨으면
3: 네,
4: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러면
1: 네, 그 당시에도 저의 전문성을 좀 봐달라. 그런 의혹은, 편견은 갖지 말아달라.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하필 이렇게 대장동 변호사 관련한 인물들이 정권에 맞나, 핵심 자리를 차지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이거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한테 많이 조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인연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임광현 지금 그 비서실장은 발탁부터 국회의원으로 발탁됐잖아요, 비례로. 그때부터 이승엽, 처남 이승엽 변호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예. 좀 잘 안 돼요.
1: 예.
0: 당연히 국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국세청장 가는 것은 전문성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비판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소위 이 국세, 세리,
1: 네.
0: 그러니까 출신들, 늘 세금 걷는 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이게 전체 국정 운영 전체에서 제대로 보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1: 네,
0: 왜냐하면 네. 누구나 자기가 평생 그 경험한 그 직군이 있거든요, 직업군.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늘 수사 생각을 해요. 또 판사는 늘 법 가지고 늘 판단하려고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 또 재경부 뭐 금융 쪽은 돈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세상을 어떤 창문으로 보느냐는 문제인데 아마 임광희한 실장은 세금으로 볼 거예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규모나
1: 예.
0: 또 지금 안고 있는 국정 현안 이런 것을 세금 차원으로 보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1: 예.
0: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느냐. 물론 가까우면 직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문직을 그동안에 공직해온 분들은요. 정치인들하고 달라서 늘 위에 상명하복이 길들여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직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네.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두드러지게 어떤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 어쨌든 뭐 이분이 법위의 선박왕이다라고 불리는 권혁회장의 4천억 체납액을 환수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체납은 그냥 두고 보진 않겠다 뭐 이런 기조는 확실하게 읽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5: 이 정부의 인재 풀이 좁은 겁니까? 아니면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안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겁니까? 결국 최고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 경기 라인의 얼굴 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더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실장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7: 하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공격하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정쟁으로 맞는
6: 청와대
7: 그런 상황인데
6: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실제로 우리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8: 예.
7: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거든요.
8: 예.
7: 우리 신임 실장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 일하는 비서실을
8: 예.
7: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발언을 들어봤는데 강훈식 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돌았습니까?
2: 아, 뭐 그게 그냥... 예.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1: 호사가들의 얘기였습니다.
2: 그렇죠.
1: 예. 뜬 소문입니까?
2: 그렇죠.
1: 예.
2: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1: 예.
2: 용해인 가족부 장관이라든가 김승원 장관
1: 예.
2: 낙마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의 인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거고요.
1: 예.
2: 또 자꾸 김현지 부속실장 하는데 뭐 그냥 근거 없이 무슨 일만 나면 김현지 실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 또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은 대통령이 그립감이 굉장히 세세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경청하고 많이 양보했지만
1: 예.
2: 또 양보하다 보니까 그냥 인사권을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1: 예.
2: 대통령이 좀 그립감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국세청장도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사실상 실무형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대통령의 그립감을 갖고 가는 것이지 뭐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나마 강훈식 실장이 쓴소리도 좀 하고 레드팀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제 뭐 얼굴마담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임광현 실장을 이렇게 후임으로 할 바에야 예. 그냥 강훈식 실장을 유임시키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정도의 비중이나 혹은 정치력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그만둔 이유는 결국 인사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용혜인 뭐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는데 그러면 그 후에 오는 인사는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좀 객관적인 사람. 그냥 아, 특별히 대통령과 인연이 없었어도 능력으로만 발탁된 것처럼 예. 됐으면 괜찮을 텐데 예. 이게 인사 때문에 그 전임 비서실장이 그만뒀는데 후임으로 오면 오히려 또 더 대장동 변호사의 처남이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냐. 오히려 이 인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좀 전환시키고 예. 또 좀 떨어지는 지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인사를 쓸 텐데 점점 계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잖아요. 한 번씩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만두라고 전화할 때 당시 김현지 실장이 했고 또 김남국 뭐 언제 누나 그때도 그 내가 무슨 문진석 의원이 무슨 뭐 누구 좀 인사.
1: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임 실장 발탁은 청와대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이란 반응인데요.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9: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10: 글래요?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Walk it, Walk it
1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1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1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일어났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볼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0: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형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9: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9: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0: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9: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0: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9: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0: 그럼 저도 돌정부
11: 잘 부탁드립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곤란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5: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7: YTN is FM.
0: 기상청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었던 추위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차츰 낮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과 대전 23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인천, 경기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섬 분기점 일대부터는 교통량이 많은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후 안현 분기점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 사이 2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양재 부근부터 교통량이 많은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인천 구월동의 복합상가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이후 상인들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너무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1: 네,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오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겁겠군요.
1: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이전 시간보다 문을 연 가게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라면 점심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이곳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최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도 일부 상인들은 문을 열지 않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을 연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나왔다며 손님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2: 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어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손님들이 너무 없습니다. 장사는 해야죠. 생계니까.
3: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 홀이 뭐 통통 됐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1: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이 깊어진 상인들은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고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당시에 현장에 있던 분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상인들에 대한 마음 건강 상담도 진행이 된다고요?
1: 네,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

0: 의원들이 나와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상담부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건물 밖에서 경찰들이 건물을 지키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 1층부터 3층에는 경찰 인력 10명이 배치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매달 두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 체계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2: 이번 흉기 난동 피의자는 전자발찌 착용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한 달에 두 번 꼴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출 제한 위반은 4,500여 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돼 감독이 미치지 않은 해외 출국은 한 해 평균 50건 넘게 허가되고 있지만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00여 명에서 올해 8월 5,300여 명으로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경우 10명 중 8명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형사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3: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 정해집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해 수유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동원 등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올해 서울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논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에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신병이 확보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 권선서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6시쯤 전주시 한 주택에서 동갑내기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5시쯤, 어제 오후 5시쯤 지인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뒤에 저녁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0: 들어온 소식입니다. 증시 관련 내용인데요. 코스닥이 오늘 8% 급락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9일 이후에 두 달여 만에 다시 발동이 된 건데요. 역대 15번째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면서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반도체 관련된 창신 메모리 관련한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떨어진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코스닥이 8%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됐고 한동안 이제 시간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역대 15번째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2종에 대해서 하나는 수직 발사관에서 다른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순항미사일 동향을 언론에 따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탐지하는 모든 미사일 동향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양해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한미정보당국의 정찰, 감시 레이더 자산에 탐지 능력과 범위가 북한에 노출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 실시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합니다. 또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일부도 함께 진행합니다. 합참은 12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호국훈련에서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반영한 실전 훈련으로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국훈련에서는 지난 8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 당시 조정된 야외 기동 훈련 7건 가운데 2건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오전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 측이 22억 위안, 우리 돈 4,4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통관시설과 연결도로 미비 등의 이유로 12년 동안 개통을 미뤄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한 건 무역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연일 투자 못 받기에 나섰습니다. 그린란드 대규모 석유 탐사도 발표를 했는데 그린란드 정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중간선거 격전지인 알래스카 유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 약 67조 원을 투자한다고 다시 못 박으면서 자신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도 8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구매를 약속했다며 한국과 타이완을 알래스카 투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2: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입니다. 타이완은 그 금액을 지불할 겁니다.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 달러에 더해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 또 일본은 21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투자 약속을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투자 협력 발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서는 곧 대규모 석유 탐사가 시작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린란드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탐사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원유를 발견한다 해도 실제로 생산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3: still it would take a decade at least.
2: 첫 번째 원유가 생산되기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0: 기름길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매우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1: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남성이 조는 듯 하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웅성거리는 사이 몇몇 손님들이 달려와서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남석을 좌석 위에 눕힌 뒤에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이 네 명은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이었는데요. 지난 3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로 남석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줬는데 경찰관들은 식사비를 내주겠다는 주변의 제안도 사양하고 직접 계산까지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3: 관 속에 누워있던 소녀가 주변의 부축을 받아서 몸을 일으키고 물로 목을 축입니다. 관에는 왜 들어가 있던 걸까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 10일 과테말라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15세 소녀를 아버지가 숨진 줄 알고 장례를 준비했는데 약 8시간 만에 관 속에서 깨어난 겁니다. 기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의사 확인 없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아버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지 당국은 부모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2: 강을 건너오는 침팬지 한 마리,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와락 껴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서로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는 또 한 번 뜨거운 포옹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는 이렇게 악수도 잊지 않습니다. 카메룬의 한 침팬지 보호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온라인에서 역주행을 하며 다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보호소를 떠나 야생에서 지내던 침팬지가 자신을 구해주고 길러준 옛 사육사를 알아본 것이라고 합니다.
3: 도로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주황색 물체, 말 그대로 집채만한 크기인데요. 바람을 타고 점차 이 차량 쪽으로 굴러오고 당황한 운전자는 급하게 후진합니다. 할로윈으로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미국의 한 호박 축제에서 거대한 공기주입식 호박 장식이 강풍에 날리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행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호박 장식물을 갓길로 옮기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큰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는 할로윈 기간,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2: 푸바오나 늑구, 그리고 뒤로 보이는 북항이까지 동물들이 잇따라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죠?
3: 반려동물처럼 교감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그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4: 지난달 14일 부산 북항에 불쑥 나타난 흑상어 한 마리. 상어는 그저 물길을 따라 헤엄칠 뿐인데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안부까지 궁금해하며 정을 쏟습니다.
5: 친근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막 보냅니다. 부산시민 특유의 어떤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 문화.
4: 그 바탕에는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무언가를 보살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그 마음은 한층 깊어집니다. 푸바오에겐 성장과 이별, 늑구에겐 탈출과 생존이 있었다면 북항이에겐 낯선 도심수로에 나타나 언제 바다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을 이입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서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6: 결핍이나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서사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편인데 네. 그 동물의 생존이나 행복 이런 거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희망이나 치유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4: 혼자 품었던 호감은 SNS를 통해 여럿이 나누는 감정으로 번졌고 같은 존재를 응원한다는 공감대가 낯선 이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딥힌 특별한 의미가 야생동물에게도 반가운 일인지는 별개입니다. 밤에 플래시를 비추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7: 수족관에서 항상 그 순치를 시키고 하육관에서 하육을 해야
2: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지
7: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안 던져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죠.
8: 예, 생닭은
7: 자극하는
4: 사람들은 북항이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모 씨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어서
1: 어서 오세요.
0: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0: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할 텐데 뉴스거리를 만들면 관심을 끌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고 싶었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일단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그 알려지기는 그 얼마 전에 그뭐 무좀 치료 때문에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하는 여러 가지 언동을 보니까 홍보해 주세요.
0: 홍보해 주세요.
2: 그 얘기를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맘카페 같은 데도 알려줘서 이제 이그 문제점을 갖다가 널리 널리 퍼뜨려 달라. 그거하고 이제 상당히 일치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슈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본인이 남들로부터 이제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그 어떤 그 시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어떤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 귀인으로 돌리고 난 이후에 전이된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범행 일주일 전에 아까 흉기 소지에서 피의자 조사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은 또 재수감될 것을 본인이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주식시장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어서 코스피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1: AI 관련해서 이제 관련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며칠간 주식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코스닥에 이어서 조금 전 코스피까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요번에 있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최 씨가 여성을 좀 대상으로 한게 아니냐, 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실제 피해자들을 보면 부상자 8명 중에 6명이 여성분이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8명 중에 6명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는 사실 이 흉기난동범을 제압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이 피의자가 여성이라든지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약자를 골라서 범행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전처와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고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여기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야만 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이 맞설 수 있는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범행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을 삼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무차별 흉기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장소나 또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범행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 흉기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무대를 본인이 스스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0: 무대를
2: 그런
0: 선정한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이제 그 거기에 이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식사를 하는데 정신을 팔고 있지 뒤에서 누가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방

0: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언론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1: 그러니까 저기 CCTV 찍힐 거다 알았는데 찍혀도
0: 상관없다는 거죠.
1: 상관없다.
0: 왜 그러냐면 뉴스거리라고 하는 이 동기하고 본인이 그 선택한 이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집이 계양구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범행 장소 같은 경우는 남동구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그 장소라든가 대상 같은 것은 미리 선정을 해놓고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 자, 이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흉기 난동범을 또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흉기 난동범 제압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 시민들, 그 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 맞습니다. 지금 경찰과 인천시에서 포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했다라고 볼 수밖에
1: 상황이 이렇게
3: 없겠는데요.
1: 영상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범인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이 의자도 집어던지고 하면서 제압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잖아요.
3: 그렇습니다. 한 시민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제압을 하려다가 본인이
1: 저렇게
3: 에스컬레이터로
1: 의자를 던지죠.
3: 그렇죠. 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4층으로 향하고 있던 이 범인의 뒤통수를 의자로 가격을 함으로써 실제 이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좀 쓰러지게 되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손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저렇게 도달하기까지 4분 동안 저 5명의 시민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4층에는 영화관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이 어린 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목격담이 정해지는데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앞 상황을 보면은 한 차례 이제 제압하는데 좀 실패하는 장면도 있고 범인이 다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4층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제 의자를 던져서 제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0: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좀 회피하려고 하는
1: 그렇죠. 흉기도
0: 그런
1: 보이고.
0: 흉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에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뭐 중학생이나 이런 여학생들이 장난을 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기 남자 시민들이 저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동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막 도주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따르거든요.
1: 처음에 저 의자를
0: 처음에
1: 집어 던진
0: 의자를 집어 던진 분이 하나의 어떤 그 발동을 걸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었던 많은 그 어떤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지금 이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데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0: 자기도 당황해서 사실은 글로 간 거예요.
1: 역주행을 한 거죠.
0: 역주행한 거죠.
2: 범행 직전에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밥을 먹고요. 그다음에 또 다니던 학교에 가서 휴학계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떤 정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3: 그러니까 이 당일에 좀 모습을 쭉 따라가 보면 오전에 본인의 집에서 나서서 오전 11시 20분 중에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를 따르면 당시에 뭐 웃기도 잘 웃었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건못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소지품 검사라든지 가방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니던 대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제출을 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상황까지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대학교와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상업시설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흉기 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의 범죄 전력도 있고, 그리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신변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좀 계획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 봉지 들고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게요. 범행 5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봉지 들고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 없듯이 걸어가고 점심 식사 순댓국을 먹었다 그러는데 점심 식사까지 태연하게 하고 저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 보호관찰관이 범행 발생되기 1시간 전에 같이 이제 순대국 먹고 예. 이렇게 식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냐는데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뭐 얘기를 갖다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쪽 조금 이제 그 보호관찰관 만나기 이전에 또 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알코올 관련돼서 그런 것도 이제 다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내면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호관찰관하고 뭐 좋은 얘기를 했겠죠. 저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관찰관은 아, 이 자기가 담당한 사람 이번에 오늘 한 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그로부터 한 시간 뒤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져갔던 그 배낭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감췄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범행을 일으키면서 현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건 어떤 심리예요?
0: 아, 그게 이제 좀 특이한데요. 이번에 이제 범행을 하면서도 뭐 돈 따발이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현금 인출 시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두 가지 가능성은 하나는 뭐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뭐 도주 자금으로 뭐 쓸 것인가. 근데 사실은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건 뭐 도주 자금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안 된단 말이죠. 예. 현장에서 검거가 되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소 이 그 금전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욕망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뭐 어떤 수감 생활을 하면은 그 돈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찾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자기 배낭에다가 들고 다녀야 나중에 어떻게 검거가 돼서 뭐 재판을 받든 이렇게 할 값에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과거 얘기를 좀 해보면 2015년 이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철을 흉기로 공격해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반성문을 수십 장 썼다 그러던데 이게 좀 뭐 감형의 이유가 된 겁니까?
3: 그러니까 우리가 양형 사유를 판단을 할 때 불리한 양형 인자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유리한 양형 인자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예. 개전의 정이 있는지 뭐 초범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반성문을 수십 장을 제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 과거에도 흉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처와 관련된 사건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지만 징역 4년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여기에는 물론 반성문을 그렇게 제출한 것도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전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부부로서 지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본인이 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 그 전처 살인미수 판결문을 보면요.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쳐도 끝까지 찌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의 어떤 상황을 학습해서 이번에는 흉기를 좀 놓지 않으려고 팔에다가 흉기를 묶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0: 그것은 뭐 쉽게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15년에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11년이 그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흉기를 휘두를 때 경찰이 삼단봉으로 자기 손을 내리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범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범행을 하게 된다면 설사 어떤 뭐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칼을 떨어뜨리지 않을 그럴 어떤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짜서 구상을 한 건데 예. 양쪽 손에다가 다 묶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건 철저한 어떤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살인의 고의의 어떤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증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1: 네. 교수님,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가는 뭐 푸드코트 상가 이런 데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흉기 난동범을 마주했을 때, 마주쳤을 때, 목격했을 때 이거를 의자 들고 싸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행동 요령이나 뭐 어떤 점을 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0: 글쎄 상당히 그 좀 뭐 미리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뭐 이것이 이번에 좀 좋게 그래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한 분은

0: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런 경우에 제가 생각이 싫습니다만, 아까 그 키즈 그 영역 있지
1: 네.
0: 않습니까? 거기에 갔었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1: 피해가
0: 그
1: 커질 수
0: 피해가 커졌을
1: 있었죠.
0: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야지 하나의 어떤 고정된 것은 없다.
1: 어떤 매뉴얼은 없다.
0: 그렇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2: 이번에 경찰이 신상 공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일단은 뭐 사망한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면으로 따져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이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범죄의 수단이 잔혹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공익성까지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범죄 수단 자체도 양손에 흉기를 저렇게 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상 공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3: 간략하게 이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호주 국적의 4살 여자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숨진 채 이제 발견된 이 사건인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여러 차례 아이 안전한지 좀 확인해달라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0: 예,
3: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0: 그렇습니다.
3: 될까요?
0: 이게 이제 호주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10월 1일 날 2심에서 이제 이 아내가 승소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소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겠다라고 이제 잠적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딸을 해칠 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그 신고를 갖다 경찰에 했는데 열흘 뒤에 제주도에 있는 그 표선면 그 주차장 렌트카에서 이 부녀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제 추정컨대 아마 이게 양육권 상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부녀 뭐 자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자살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필리사이드 수이사이드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한 건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4: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 씨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노렸다면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사건 사고, 양재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가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6: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 오일도

0: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4: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6: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 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5: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5: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6: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5: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6: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5: 굿모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6: 그럼 저도 돌정부
7: 잘 부탁드립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 집 앞에서 김치 쉰내,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확 올라온다면,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년째 이런 옆집을 참고 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 아, 뭐야 이 냄새. 아,
13: 옆집에서 또 먹던 음식 내놨나봐.
12: 아, 어, 벌레 좀 봐.
13: 아니, 아이, 복도가 자기 집 창고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아,
12: 관리실에 또 말해볼까?
11: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파트 옆집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음식과 화분까지 내놓으면서 냄새와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3: 자, 잠깐 슈퍼에 좀 나가볼까? 아유, 뭐야?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어? 뭐야, 뭐가 막혀있는 거야? 아, 뭐야?
12: 신고가 그렇게 좋았어?
13: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걸 왜 우리 집 문 앞에 놓습니까, 이거?
12: 불편하다며! 어디도 불편하게 살아보시오!
11: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뒀다는 민원을 받자 신고한 이웃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화분 등을 키높이까지 쌓아놓은 사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1: 여기 자전거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3: 애기 자전거 안 한대요?
1: 공용복도잖아요. 소방법 위반이고요.
13: 아,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소방서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거 괜찮다던데요?
11: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괜찮고 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집 때문에 8년째 복도 냄새와 벌레를 참고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14: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사연인데요.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세대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옆집이 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상자 몇 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분까지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1: 아, 짐 때문에 뭐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놨다고 하면 아, 이게 냄새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14: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음식물 냄새뿐만 아니라 화분 때문에 벌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복도가 싹 정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짐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더 황당한 건 옆집 주민이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려고 해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참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
11: 복도에 개인적인 짐을 내놓는 집 사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많죠.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물건이 많아야 문제인 건지 아니면 통행을 방해를 해야 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일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14: 네, 핵심 기준은 통행과 피난을 방해하느냐입니다. 물건의 양보다는 그 물건이 실제로 복도를 막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 주체가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를 막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1: 이 사연처럼 만약에 뭐 음식까지 내놔서 또는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14: 네, 소방법상 피난 방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악취와 벌레는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생활 방해, 이른바 생활 이익 침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수인 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8년 동안 냄새와 벌레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1: 그런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4: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70대 B씨가 옆집에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과 화분 등 가재도구 등을 키높이만큼 촘촘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A씨를 감금죄로 재판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1: 자, 아무리 그래도 현관 앞에 물건으로 막아서 못 나오겠다. 이거는 앞서 말한 소방 문제나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 같거든요.
14: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공용공간 무단 점유나 소방법 위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형법상 감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때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꼭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두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 감금죄요? 현관문을 막긴 했지만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금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14: 네, 그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놨음에도 B씨가 실제로 나와서 외출을 했고 B씨가 다친 것도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현관문 앞에 쌓인 물건들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로 B씨 키 정도 높이까지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고령인 B씨가 그 물건들을 넘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던 점 등을 종합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는데요. 감금죄는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나왔습니다.
11: 여기까지 들으면 복도에 물건 하나 잘못 놨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죠.
14: 네, 맞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 배선실 앞에 유아용 세발 자전거를 놔뒀다가 이웃에게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직접 소방소 두 곳을 확인했더니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서 복도 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또 상시 보관이 아니라 일시 보관 물품이거나 바로 옮길 수 있는 단순 일상 용품인 경우 복도 끝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 명령이 내려온다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관리 주체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11: 그런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물건 때문에 오가기가 불편하다. 뭐 불법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14: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완전 관리를 담당하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사항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건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된다면 민법상 생활방해를 이유로 방해 제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1: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 놓인 자전거나 짐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을 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면 본인 부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14: 네, 물건을 둔 행위가 소방법상 위반인지 여부와 민사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복도에 물건을 뒀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 즉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다쳤다면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1: 복도 말고 옥상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4: 네, 옥상과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수십 년째 한 세대가 옥상 전체를 화분, 박스 등으로 가득 채워 다른 주민들이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물건이 쌓여서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결국 소방 관련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도든 옥상이든 주차장이든 공용 공간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1: 네,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케이티 페리의 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구름량이 많고 대체로 흐립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돼 중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하늘은 흐려도 아침보다 추위가 풀렸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과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에 다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사패산 터널 2, 3차로에 걸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사패산 터널에서 송춘 아들목까지 4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추가 작은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전 월드컵 대교에서 방화대교 일대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 한강대교를 지나서 마포대교 사이는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10: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9: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11: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의문점이 이 남성이 그 가방에 현금을 또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과연 진짜로 이게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인지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제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돈으로 어딘가로 도피를 할 예정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2: 지금 가방에서 나온 이 다량의 흉기 등을 비춰봐서는 이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여기서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손에 흉기를 묶었다는 것은 이 어떤 가해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범행이 성공하고 나서 본인이 도주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처벌을 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가방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메고 있던 배낭에서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뭉칫돈 현금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걸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금은 도피 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자체를 계획했다면 범행 이후에 도주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금을 팔아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마련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이라도 몸을 피신하고 도주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걸 집에 두지 않고 현장에 메고 있던 배낭에 흉기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필요하다면 흉기를 더 쓰고 그리고 범행이 성공한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그 배낭 속 자금을 들고 바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3: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의자 최 씨의 과거 전력이 공개됐는데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살인 미수를 했던 혐의가 두 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흉기를 활용한 그런 범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량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14: 피해자는 지난 2005년에 공인중개사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예.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형량이 지금의 양형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범행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 2008년 흉기상해 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전처를 상대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역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드디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흉기를 소지해 휘두르는 범행이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드디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본다면 역시나 어떤 조짐이 있었고 그 조짐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청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15: 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 전 정권의 분연히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 군사 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국민 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더 그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의 새기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1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짚어봤는데 일단 내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또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뒤에 아내를 납치해서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6: 왜 살해했습니까?
17: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16: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습니까?
17: 아내는 왜
9: 장모 살해 아내 납치 피의자입니다.
17: 통신소통에 미행했습니까?
16: 이혼당하시는 게 억울했습니까?
11: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유족 측에서는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12: 우선 신상 공개의 요건에는 충족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신상 공개의 요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범했고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잔인한 데다가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재범 방지 또는 여죄 확인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이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건을 만족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신상이라든가 남은 자녀들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공개까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유족들이 그런 부분들 우려하고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족들이 신상 공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공식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이런 관계성 범죄의 유족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만큼 유족들이 이렇게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정이 이번 신상 공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13: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20대 남성이 뭐 가정폭력 신고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 이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14: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범행 이전에 4시간 정도 대기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기에 가정폭력신고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보복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장모 살해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내인데 아내를 보호하던 장모를 살해한 범행인 만큼 이 장모 살해를 두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를 두고는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 예.
14: 유족 측은 혼인 신고 자체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혼인 무효 소송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에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 불만을 가졌다면 계획범죄를 어느 정도 나타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예.
14: 특히나 가정폭력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가정폭력 조사는 형사 절차인 만큼 이 형사 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상 보복 목적 살인과 특가법상 보복 목적 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11: 예. 자, 속보가 들어서 전해드리고 사건 사고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조금 전에 채택했습니다.
13: 네, 여야는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의결을 했고요. 어제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법개혁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국회에서 조금 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1: 예. 자, 다시 지금 장모 살해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뭐 계획성 그리고 보복 목적의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뭐 이 이후의 수사 여부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12: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의문점이 장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장모 집까지 가서 그걸 기다렸다가 아내를 납치하고 그 전에는 장모를 살해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우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나는 일면식도 없고 아내를 찾으러 갔었는데 그 상황에서 장모가 뭐 말리거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수사 과정 중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모든 아내든 내가 누가 나에게 목적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이 계획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실체관계를 밝히고, 만약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존속살해 혐의에서 보복살해 혐의로 이 혐의가 이 특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 네. 네. 자,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저희 YTN 취재로 드러난 내용인데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8: 하루에 매장에 몇 개가 나와야 되는.

0: 휴대전화 매장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1: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직원이 이 매장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고 또 물리적 폭력에까지 시달렸다라고 직원이 지금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대리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급기야 얼차례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발바닥 엉덩이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고 이 점장은 급기야 급성 심부전 소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실적 압박에 이 관리자가 악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쪽지를 보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금도 다 받지 못한 채 그만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욕설 폭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얼차례 등은 폭행 강요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자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데 지금 이 직원이 피해 직원이 자신의 그 심부전 사기 진단도 사실은 이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밝힐 수 있을까요?
2: 법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급성 심부전 나아가 만성 심부전에 악화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시사항이 어떠했으며 이로 인해서 치료 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현재 의사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어느 정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입증해낼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입증해낸다면 이 관리자뿐만 아니라 매장 전반에 걸쳐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사안입니다.
1: 네, 지금 뭐 폭언폭력뿐 아니라 임금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휴대폰 매장이면 본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 아니면 가맹본부 이런 윗 상위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 기관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3: 이게 고용관계와 이 본사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의 계약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자체가 직장 내에서의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폭력행위, 괴롭힘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신사 본부와 판매 위탁 또는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점주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예. 지금 가해자가 점주가 아니라 점주도 오히려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고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사와 이 피해자 간의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통신사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통신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업무 강요라든가 또는 이 판매 이익과 관련한 어떤 주의 등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판매의 목표 달성을 부당하게 강제를 하거나 필요 없는 상품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을 본사에서 대리점에서 떠넘기거나 아니면 뭐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근로고용관계를 따져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음독 상태였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이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하고 그리고 혈흔을 발견한 신고로 출동을 해봤더니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이 남성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충남까지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해서 붙잡았는데 체포 직전 음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 사망하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생

0: 건강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호전되는 대로 좀더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범행 후에 이 남성이 집안 벽면에 붉은색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지금 저희가 이제 AI로 구현해본 그래픽인데요.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더라고요.
2: 우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0: 예.
2: 여기에 범행 이전에 자신의 집 벽면에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하는데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면
1: 예.
2: 애초에 살인을 상당히 의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에 따르면 이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맥락상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0: 네.
2: 살인범행의 경우에는 여타 범죄와 다르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 범행, 피의자가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상당한 가중 요소가 작용됨으로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 예.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 게 가중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중 요소가 될수 있을까요?
3: 당연히 가중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양형상으로도 이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조치나 법적인 어떤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가서 가행위를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결연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 예.
3: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임시조치를 받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을 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해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또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각각 어겼을 때 스토킹 잠정 조치 위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고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원 임시조치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0: 네.
3: 때문에 이 위반 사항 역시 별개의 범죄로 판단이 되고 역시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빌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특혜성 계약과 관련해 지역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해서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선거 물품 보관 계약과 관련해 독점 특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선관위 특검은 오늘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와 별도로 특혜성 계약과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의 직무유기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법제처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사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재재청 거부는 헌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커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재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재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란 조

0: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을 두고도 야당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 처장은 입장을 굽히진 않으면서도 3부 요인 간의 갈등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론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 처장이 지금도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 것 같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역시 전문성 없는 사람을 이 대통령 변호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고속 승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단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은 억울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도중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처장을 거듭 두둔하자 야당석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반발과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행안위에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요?
0: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조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조국혁신당도 부적격 의견을 남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집값 상승과 GTX 철근 누락 사태, 한강버스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 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엔 반대한다며 대신 공항공사 인사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주질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파행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맑은 남부지방과 달리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2: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오늘 낮부터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라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가웠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기온이 다시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 4시 무렵에는 경기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오늘보다는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3도, 전주와 대구 2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이어서 북한산과 지리산의 단풍도 시작됐는데요. 첫 단풍이 물든 이후 2주가 지나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3: 지금 이 뉴스입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선가 의사 승객이 나타나서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의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급성 저혈압 증세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산소도 공급하고 또 주사도 투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인데요. 주변 승객들과 승무원들도 물과 사탕, 초콜릿, 베개 등을 제공하며 여성의 회복을 도운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지체 없이 나선 이 남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이비

0: 한인우과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8년째 한국을 오가던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의사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고 그게 자신의 의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배워간 의술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여운 카피바라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난달 28일 에버랜드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새쌍둥이입니다. 자, 이 새쌍둥이는 현재 사육사와 수의사들의 세심한 관리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에버랜드 뿌빠타운에서 이 카피바라 새쌍둥이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푸바오 이후로 카피바라 새쌍둥이가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이렇게 동물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오르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죠. 자, 푸바오를 비롯해서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구, 그리고 또 여전히 부산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까지. 이 반려동물처럼 직접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동물들에게 열광을 하고 또 마음을 쏟기도 하는데요. 그 심리가 뭔지 김승환 기자의 리포트 보시면서 지금 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1: 지난달 14일 부산 북항에 불쑥 나타난 흑상어 한 마리. 상어는 그저 물길을 따라 헤엄칠 뿐인데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안부까지 궁금해하며 정을 쏟습니다.
2: 친근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3: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2: 부산시민 특유의 어떤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문화.
1: 그 바탕에는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무언가를 보살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그 마음은 한층 깊어집니다. 푸바오에겐 성장과 이별, 늑구에겐 탈출과 생존이 있었다면 북항이에겐 낯선 도심 수로에 나타나 언제 바다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을 이입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서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4: 결핍이나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서사가 있으면
3: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입니다.
4: 그 동물의 생존이나 행복 이런 거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희망이나 치유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1: 혼자 품었던 호감은 SNS를 통해 여럿이 나누는 감정으로 번졌고 같은 존재를 응원한다는 공감대가 낯선 이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딥힌 특별한 의미가 야생동물에게도 반가운 일인지는 별개입니다. 밤에 플래시를 비추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 수족관에서 항상 그 순치를 시키고 하육관에서 하육을 해야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지 던져준다 해서 그 먹는 것이
3: 최윤 군산대 명예교수입니다.
5: 오히려 안, 그 던져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죠.
6: 예, 생닭은
5: 자극하는
1: 사람들은 북항이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 금융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에서 돈 세탁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카지노에서 거액을 수표로 찾은 뒤 칩으로 바꿔 짜고 치는 카드 도박으로 현금화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카지노 게임장 밖 화장실로 가방을 든 사람과 다른 한 명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가방을 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방은 다시 카지노 밖 도로에 주차 중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카지노 게임장 밖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카지노에서 딴 돈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다시 삼자에게 건네는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500여 명을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가로챈 돈을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수익 287억 원은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짜리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된 뒤 칩으로 바뀌고 다시 현금으로 조직 손에 돌아갔습니다.
9: 시중은행에서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를 통해서 고액의
3: 이승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계장입니다.
9: 전달한 것입니다.
8: 돈 세탁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영주권자를 카지노에 보내 짜고 치는 도박을 진행한 겁니다.
9: 바카라라는 게임을 통해서 두 명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0: 사회부 손여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자, 먼저 체포된 흉기 난동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2: 네, 경찰은 어젯밤 9시 50분쯤 흉기 난동 피의자 59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인데요. 오늘 오전 공소청 검사가 최 씨를 불러서 면담을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최 씨의 범행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제 낮에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거죠?
2: 네, 최 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 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그 당일 최 씨 동선을 보면요. 오후 1시 44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범행은 48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건물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하기까지 범행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식당가가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7명이 발생했고요. 3층에서는 3명이 다쳤습니다.
1: 예. 그런데 최 씨가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
2: 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최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마디로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건데요. 최 씨는 앞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병원과 이견이 있어서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0: 네. 자, 그럼 불만이 있던 병원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2: 네, 정작 관련 없는 대형 상가에서 범행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씨가 사회적 이목을 끌려고 했던 만큼 많은 이용객이 몰린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많은 피해자를 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최 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골라 범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10명 가운데 또 이제 실제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 8명 가운데서는 여성이 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최 씨에게 묻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남성이 빨리 제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섰기 때문이었죠.
2: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최 씨 검거 당시 CCTV 보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한낮 이용객들이 몰린 상가 건물에서 범행이 이뤄지다 보면서 당시 관련 신고가 경찰에 19건이 접수됐습니다.
1: 예.
2: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사이 시민들이 직접 최 씨를 제재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CCTV를 보면 당시 아찔했던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시민은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지다가 에스컬레이터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고요. 4층에 있던 이용객들은 의자로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또 한 시민은 우산을 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 씨의 검거에 나섰던 의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남자들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드셨어요. 순간적으로.
4: 인천 흉기난동범 검거 의인 강병훈 씨입니다.
3: 그 순간순간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진짜 무서웠을 텐데 진짜 조금의 용기를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여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2: 네, 근처 상인들도 수건을 들고 나와서 부상자들의 피를 닦으며 처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검거에 나선 시민 5명에 대해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들 덕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피해자들 상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2: 네, 이번 흉기 난동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 한 명은 가슴 쪽에 흉기를 맞았는데 담뱃값에 가로막히면서 다치진 않았고요. 당시 부상자로는 집계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0: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틀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 불안하죠.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2: 인천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1: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0: 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마다 전담관을 지정해서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다중 운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예. 자, 그런데 범행 당시에 최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잖아요.
0: 네, 범행 당시 최 씨 발목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부인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건데요. 최 씨는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최 씨는 지난 2004년 공인중개사 직원을 살해하려던 혐의와 2007년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드러나 공공흉기 소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4: 네, 그리고 이 당일 최 씨의 행적을 보면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관찰관을 직접 만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0: 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당일 최 씨 행적을 파악했는데요. 그제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뒤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로 근처 보호관찰소로 이동해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경찰은 집을 나선 뒤 최 씨가 흉기를 따로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긴 어렵다고 보고 집에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흉기 관련 전력이 있는 최 씨가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만큼 사전에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3: 예. 뭐 아직까지 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경찰이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0: 네, 경찰은 최 씨가 흉기를 준비하고 또 테이프로 손에 고정한 점을 미뤄봤을 때 저 계획 범죄가 아니냐 이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둔 만큼 경찰도 오늘과 내일은 최 씨 대면 조사 없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 씨 집 압수수색에 나서고 이제 범행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고요. 또 최 씨가 범행 당시에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울증 약 처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약물과 모발 등에 대해서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네, 지금까지 손효정 기자와 인천 흉기난동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2주 연속 커졌습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했는데 인근 비규제 지역까지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이번 주에도 확대됐다고요? 네, 차유정 기자.
5: 네, 그렇습니다.
3: 네, 자,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이번 주에도 확대됐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오름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강남 하락으로 최근 5주간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이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 중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최근 2주간 떨어졌던 서울 용산구가 0.03%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랑구가 0.42%, 성북이 0.41% 오르는 등 서울 중저가 지역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3: 네, 특히 이번 주는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5: 네, 이 수도권 지역 중에선 성남 분당이 0.79% 치솟으며 가장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벨트 지역인 수원 영통이 0.69%, 화성 동탄 0.66%, 용인 기흥도 0.52%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에 따른 유동성 유입 효과 여파로 분석됩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 급등세입니다. 경기 군포가 0.72% 치솟았고 화성 병점도 0.56% 올랐는데요. 반도체 벨트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들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경기 남부 지역도 집값 키맞추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군포는 자금력이 부족한 2030 무주택자들이 세를 끼고 매수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도 0.18% 올랐는데 올해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혹독한 통상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국의 투자액은 조선업 1,500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전 포함 에너지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과의 사전 합의는 전혀 없었지만 유세장마다 이를 기정사실로 못 받고 있습니다.
7: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행정부가 한국과 이끌어낸 합의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용 정치 선전이 상호 관세 위협을 앞세운 냉혹한 실무 청구서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약 이행 속도전을 강요하고 패배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과 무관하게 한국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7: 솔직히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6: 하지만 채산성이 불투명한 인프라에 수십조 원의 신규 현금을 쏟아붓는 건 국내 투자 위축과 심각한 주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조차 한국의 일방적 신규 출혈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인 제조업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7: 미국 기술 분야와 인력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6: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신규 자금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소 등 기존에 계획된 대미 투자를 묶어 재포장하는 전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파이프라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조건부 협상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내세워 실제 자금 집행을 최대한 분산하고 늦추는 전술도 유력합니다. 결국 선거용 정치 구호가 사라진 뒤 남은 본질은 미국의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방어 비용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거센 통상 압박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지키고 시간 싸움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혹독한 줄타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 공항과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때리며 집요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메카를 찾은 성지 순례객들은 발이 묶였고 대형 스포츠 행사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 주말 연이틀 공습으로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사우디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같은 공항에 또 탄도미사일을 날려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국경 부근의 사우디 군부대 세 곳과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정밀 타격했다며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7: 앞으로도 사우디 영토에 있는 공항과 석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8: 공항이 집중 타깃이 되면서 메카 성지를 찾은 이슬람 순례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7: 우리 일행의 항공편이 다 연기돼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다에서 나가는 선박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단 성지 순례객입니다.
8: 사우디가 유치한 특급 테니스 이벤트 식스킹스 슬램은 원래 다음 주에서 연말로 미뤄졌고 다음 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과 내년 1월 아시안컵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034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중동의 스포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사우디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군의 개입 없이는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사우디의 빌 살만 왕세자와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대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아주 고약하게 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 빌 살만 왕세자는 이라크 총리와 회담을 갖고 우군 확보에 나섰지만 중동 전체로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9: 안녕하세요. 하스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4: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3: 그럼 저도 돌정부
4: 잘 부탁드립니다.
5: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

0: 찾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3: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부담 없이 담던 오징어가 이제는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되는 수산물이 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큰 냉장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은 5,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올랐습니다. 실제로 횟집이나 마트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은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징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획량 감소입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약 15만 5천 톤에서 2024년 약 1만 3천 톤으로 급감하며 10년 사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는 왜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바다의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바닷물 온도가 점차 오르면서 오징어가 머무는 곳이나 이동 경로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오징어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포식성 어류인 방어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어선 기름값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업 여건이 나빠진 것 등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가격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징어 수급과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금징어가 된 오징어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New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까지 이어졌던 추위가 낮부터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대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인천 경기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의 낮 기온은 잠시 오르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패산 터널 2, 3차를 걸쳐 일어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주 요금소부터 송추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27km 안팎입니다. 현재 사패산 터널에

0: 에서 노고산 1터널까지는 5km 구간 정체가 아직은 극심합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송 휴게소부터 용담 터널까지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3km 정도 밀리고 있고 일찍 분기점을 지나 금천 나들목까지도 다시 3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포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야.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9: 서울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2주 연속 커졌습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했는데 인근 비규제 지역까지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이번 주에도 확대됐다고요? 네, 차유정 기자. 차유정
10: 기자. 네, 그렇습니다.
9: 네, 자, 서울 아파트값의 폭 오름폭이 이번 주에도 확대됐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오름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강남 하락으로 최근 5주간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이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 중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최근 2주간 떨어졌던 서울 용산구가 0.03%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랑구가 0.42%, 성북이 0.41% 오르는 등 서울 중저가 지역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9: 네, 특히 이번 주는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10: 네, 이 수도권 지역 중에선 성남 분당이 0.79% 치솟으며 가장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벨트 지역인 수원 영통이 0.69%, 화성 동탄 0.66%, 용인 기흥도 0.52%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에 따른 유동성 유입 효과 여파로 분석됩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 급등세입니다. 경기 군포가 0.72% 치솟았고 화성 병점도 0.56% 올랐는데요. 반도체 벨트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들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경기 남부 지역도 집값 키 맞추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군포는 자금력이 부족한 2030 무주택자들이 세를 끼고 매수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도 0.18% 올랐는데 올해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혹독한 통상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국의 투자액은 조선업 1,500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전 포함 에너지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과의 사전 합의는 전혀 없었지만 유세장마다 이를 기정사실로 못 받고 있습니다.
8: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0: 우리 행정부가 한국과 이끌어낸 합의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용 정치 선전이 상호 관세 위협을 앞세운 냉혹한 실무 청구서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약 이행 속도전을 강요하고 패배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과 무관하게 한국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0: 솔직히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1: 인프라에 수십조 원의 신규 현금을 쏟아붓는 건 국내 투자 위축과 심각한 주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조차 한국의 일방적 신규 출혈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인 제조업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0: 미국 기술 분야와 인력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입니다.
1: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신규 자금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소 등 기존에 계획된 대미 투자를 묶어 재포장하는 전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파이프라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조건부 협상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내세워 실제 자금 집행을 최대한 분산하고 늦추는 전술도 유력합니다. 결국 선거용 정치 구호가 사라진 뒤 남은 본질은 미국의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방어 비용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거센 통상 압박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지키고 시간 싸움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혹독한 줄타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 공항과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때리며 집요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메카를 찾은 성지 순례객들은 발이 묶였고 대형 스포츠 행사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주말 연이틀 공습으로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사우디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같은 공항에 또 탄도미사일을 날려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국경 부근의 사우디 군부대 세 곳과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정밀 타격했다며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0: 앞으로도 사우디 영토에 있는 공항과 석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3: 공항이 집중 타깃이 되면서 메카 성지를 찾은 이슬람 순례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0: 우리 일행의 항공편이 다 연기돼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다에서 나가는 선박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단 성지 순례객입니다.
3: 사우디가 유치한 특급 테니스 이벤트 식스킹스 슬램은 원래 다음 주에서 연말로 미뤄졌고 다음 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과 내년 1월 아시안컵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034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중동의 스포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사우디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군의 개입 없이는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대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아주 고약하게 굴고 있습니다. 트럼프
3: 빈살만
0: 대통령입니다.
3: 빈살만 왕세자는 이라크 총리와 회담을 갖고 우군 확보에 나섰지만 중동 전체로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해 수유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동원 등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올해 서울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논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쯤

0: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에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신병이 확보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 권선서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뱀력입니다.
1: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꽃으로 치장한 양측 화물차들이 처음으로 다리를 왕복 통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2: 네, 베이징입니다. 네,
1: 드디어 개통식이 열렸군요.
2: 네, 현지 시각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전 11시쯤에 열렸습니다. 3,000km 다리 한가운데 북중 관리 경계선에 설치된 무대에서 치러졌는데요. 꽃으로 치장한 북중 양측의 화물차들이 개통을 알리는 경적을 울리며 왕복으로 달렸습니다. 1943년에 지은 단선 통로인 기존 북중 우이교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현지 주민과 해외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개통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짤막한 기사만 나왔을 뿐 누가 참석했는지 등의 추가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1: 네, 완공 후 12년 만에 개통인 거죠?
2: 네,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통관시설 미비와 장성택 처형 여파, 시진핑 첫 방한 등과 맞물려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북미 핵 담판이 결렬된 2019년 시주석 방북 때 북측 시설까지 지어주겠다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경 폐쇄로 공사가 중단됐고 북중 관계마저 냉각되면서 개통은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김정은의 깜짝 방중과 올해 6월 시진핑의 답방으로 다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시 주석이 두 번이나 직접 나서 북한 측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12년 만에 개통을 보게 된 셈입니다.
1: 네, 이렇게 어렵게 빗장이 풀렸지만 당장 개통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요.
2: 네,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로 하루 평균 통행량 2만 대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북중 교역의 최고 호황기였던 2014년 완공 당시 68억 달러에 달했던 무역 규모에 맞춰 지은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 폭주에 맞서 중국도 승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부터 군수를 넘어 민생 경제로 제재가 확대되면서 2018년 북중 교역량은 24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석탄과 중국 생필품을 맞바꾸는 물물 교환도 막혀 있어서 무역 균형을 맞추기 힘든 구조입니다. 북한이 12년 동안 개통에 미온적이었던 배경인데 다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재 구멍을 찾아내 키우진 않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기한이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더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대법원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온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0: 속도가 일방적으로 제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관 기자입니다.
1: 지난 13일 사전 통보도 없이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던 스타링크 서비스가 갑자기 지연됐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의 이동 속도가 시속 160km를 넘으면 위성 통신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선 한때 시속 60km 정도까지 제한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가 필수적인 중거리 드론 공격 작전은 물론 방공망까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2: 중거리 공격 체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사거리가 최대 350km에 이르는 이 체계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 작전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구원입니다.
1: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를 계기로 갈등이 깊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스타링크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도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국 총리를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방적인 스타링크 제안에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2: 영국 총리와 스타링크 또 정보와 관련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협력 관계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우크라이나의 핵심 동맹국인 폴란드 외무장관은 머스크에게 정치질을 중단하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머스크는 군용 스타링크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만큼 속도 제한은 미군 당국과 대통령이 결정한 조치라며 한 발 뺐습니다. 러시아는 은근히 미국의 추가 조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추가로 무엇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입니다.
1: 미국이 정부 공유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스타링크 제한까지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대변인 케이티 제커라이어의 변호사 경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국에서 자격증을 땄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는 비시민권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첫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신임 대변인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2: 대통령께서 그녀가 변호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어느 주 변호사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3: 백악관 대변인 임명 당시 변호사로 소개됐고 본인도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여러 번 언급해왔지만 정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대변인의 답변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시민권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임 대변인의 언론 대응 능력과 준비 수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공식 브리핑에선 트럼프 자랑으로 가득한 준비된 발표문을 읽으면서도 말을 더듬고 실수를 연발하더니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2: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3: 고작 질문 3개 받고 나머지는 대통령에게 물어보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 기자들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2: 관련 질문들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린원에서 직접 답변하실 겁니다.
3: CNN은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신임 대변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상가상 변호사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변인의 신뢰성과 백악관의 검증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인천 흉기 난동범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0: 네, 특히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인천 9월동 흉기 난동 사건. 이 지금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을 한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흉기를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 범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찌됐든 범인이 그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나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흉기도 준비를 했고 범행 도구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2: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입니다.
5: 우리는 집합 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장소도 준비했지만 범행도 계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된 범죄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아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선뜻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치료 관련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정작 범행을 저지른 곳은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고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5: 그렇습니다. 범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1인 시위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이 분노가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쌓였는데 이 자기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네. 내가 알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복합 상가를 가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본인이 화를 난 거를 충동을 제어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뭐 낮은 자존감도 있지만 피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건을 벌이게 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진술이 100% 맞는지는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이 범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한 본인 말만 따라 본인의 억울한 부분, 그런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4: 예.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그리고 보호감찰관과 뭐 끊임없이 이제 만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범행을 하려고 들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5: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전자발찌라는 것은 그 우리가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할 뿐이고 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리적 압박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범행을 하면은 내 위치가 노출되고 금방 잡히겠지 라는 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적 압박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행동 자체를 제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신호가 가서 위치만 알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 행동을 취하는 거는 전자발찌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0: 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다라는 설명이신데 지금 이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지금 뭐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영상에서도 최 씨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서 또 흉기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보호관찰관을 만날 당시에도 이 흉기가 가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보호관찰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요소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5: 저게 문제긴 한데요. 보호관찰관이 많지 않습니다. 23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예. 1인당 수명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당시에 12시경에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태도가 이상할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라든가 그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영장을 발부를 못하면 수색을 네.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외관으로 봐서 문제 흉기가 있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본인이 평소처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식사했을 때 한 시간 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했겠죠. 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도 태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흉기를 가방에 넣고 갔기 때문에 네. 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4: 그런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 미수 전과도 있고요. 그리고 범행 직전에 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이 남성이 물론 이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범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강력 범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 그러니까 아쉬운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

0: 시했을 때 흉기를 가지고 휘둔 적이 있습니다. 이
1: 네.
0: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은 그 공공 그 범죄 흉기 소지업체가 있거든요. 신청이
1: 네.
0: 됐어요. 그 처벌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도 가능한데 당시 경찰한테는 내가 그 CPT에서 구멍을 뚫려 했기 때문에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그 성으로 끝냈지 아마 영장 청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1: 네.
0: 사람이 출소를 한 뒤에 또 범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분노를 참지를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자기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그 조치로 규칙으로 제어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어느 정도의 그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2: 네, 자, 이런 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을 조금 더좀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살던 아이 어머니가 딸의 안전이 걱정된다라면서 여러 차례 경찰에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0: 이
2: 보십니까?
0: 부분도 이제 아쉬운 면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은 양육권 분쟁이라든가 가사 조정 문제는 경찰이 민사 사건을 개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남성이 이 아이를 유괴했다든지
1: 네.
0: 아니면 약체했다든지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만약에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그 양육권 이런 문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단지 이 여성이 신고했을 때 본인은 아마 강하게 신고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볼 때에는 아마 면접을 안 하고 영상만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으니
1: 네.
0: 아마 좀 안심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이 올 경우에는 만나서 직접 현장을 가봤으면 싶은데 아마 들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영상만 보고
2: 예,
0: 아버지가
2: 맞습니다.
0: 딸 데리고 있네.
2: 예.
0: 이렇게 안심했을 것이고 설마 딸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1: 예.
0: 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죠.
1: 예. 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그 지난 2일에도 이제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을 했다. 안전을 좀 확인해 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거든요.
0: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종 사건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
1: 예.
0: 부모, 직접 아빠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에서는 설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이거를 납치로 볼 수도 없고 유인을 볼수 없고 이런
1: 네.
0: 상황인데 그 상대방 여성 입장에서 볼땐 소송 중이니까
1: 예.
0: 좀 강하게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신고 사항을 민원 처리를 했다 그래요. 이걸 실종이라든가 뭐 가출을 잡지 않고 민원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재 취적을 해서 검거하지는 않을 거고 수사 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견했으니까
1: 예.
0: 경찰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1: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근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의 소비 패턴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 네, 할부 개념을 넘어 정기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실속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3: 누렇게 변한 필터에 고압 세척기를 대자 구석구석 묵은 때가 벗겨집니다. 3년 전 에어컨을 구독해서 쓰고 있는 김현진 씨는 매번 청소업체를 찾아보고 예약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구독 상품에 포함된 케어 서비스 덕분입니다.
4: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와서 그 필터 교체도 해주시고 세척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가성비도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3: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인 만큼 세척과 부품 교체까지 책임져주는 가전 구독이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이렇게 큰 가전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데요. 이렇다 보니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게 매달 내는 구독료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

0: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제로 국내 가전 구독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 구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구독 매출만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30% 증가했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역시 올해 구독 매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 월 구독료를 내면서 최신 가전과 전문자의
3: LG전자 구독 마케팅 2팀 팀장 이성호 씨입니다.
2: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40대, 50대에서 점점 30대, 20대까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업계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층 등 고객별로 맞춤 케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전에도 구독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마켓 사이즈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확장적으로 집행할 수
3: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입니다.
4: 기업에 충성하는 소비자들을 락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구독 경제화하는 거죠.
1: 효율적 소비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가전업계의 구독 서비스 경쟁은 한층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5: 김장철을 앞두고 충남 논산에서 강경 젓갈 축제가 열렸습니다.
6: 네, 짭조름한 젓갈과 달콤한 고구마의 단짠 궁합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7: 네, 논산 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다양한 종류의 젓갈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낙지젓부터 창란젓까지 맛깔나는 젓갈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장철에 앞서서 새우젓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우가 잡히는 시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서 시민들은 하나하나 맛보며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상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김장철이라 저 오젓이나 육젓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6월 달에 잡히는 젓갈이 새우가 육젓인데 육젓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서 맛있고 영양분도 좋습니다.
7: 올해로 30회를 맞은 강경젓갈축제에서는 200년 전통의 강경젓갈을 맛보고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선 3대 시장으로 꼽혔던 강경장을 재현한 강경포구 장터가 열렸고 김장체험을 하는 김장페스타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맛깔나는 강경젓갈로 김치를 담그고 정성껏 만든 김치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달콤한 상월 고구마와 바비큐 등 논산 대표 먹거리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풍물놀이와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져 축제에 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경의 깊은 맛과 전통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논산 강경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3: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송파 장모 사례와 인천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해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에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또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 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0: 10만여 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도피 자금을 준비한 것인지, 대형 상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최 씨의 인천 계양구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조재복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존속 살해는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50대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두개골과 다리 등 전신이 손상 및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 청계광장에서 대사증 후군 검진과 건강 상담을 위한 부스를 운영합니다. 대사증 후군은 복부 비만과 고혈압 등 5대 위험 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는 특별한 증상 없이 이런 위험 요인이 쌓일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1,900여 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23일에는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에서, 29일에는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에서 대규모로 접종합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한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백신 후원을 바탕으로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등이 협력해 추진합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한

0: 있어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5: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4: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0: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0: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0: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34살 직장인입니다. 아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고 만날수록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을 했고요. 결혼 후 생활비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통장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둘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우편물이냐고 물으면 아내는 그냥 광고물이라면서 치워버렸죠. 그러던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도 저는 아내가 적금을 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절반 정도를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쓰고 가방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쩌다가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 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빚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혼인 취소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혼인 취소 원하는 경우 흔할까요?
1: 혼인을 결심하게 된 기반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네. 신뢰 없는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를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연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직업과 학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네. 취소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내한테 1억에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무상 빚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네. 왜냐하면 부부의 경제 사정은 혼인 후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사연처럼 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빚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고 네. 빚의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며 네. 가족까지 이를 숨기는 데 가담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혼인 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가 결혼 전에 만든 채무거든요. 이거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의 것입니다. 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카드론이나 대출은 아내 혼자의 빚이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생활비 공과금처럼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네. 다만 만약에 사연자님이 아내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채권 추심원이 남편 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1: 네네. 그런 경우에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0: 네.
1: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되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이런 연락이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남편한테 빚을 갚으라고 이제 계속 연락이 오면 오히려 채권 추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0: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은 혼인 취소를 원하세요. 뭐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를 원하시는데 혼인 취소와 이혼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혼인 취소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던 혼인을 없애는 것이고
0: 네.
1: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0: 네.
1: 다만 혼인 취소도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아서
0: 네.
1: 어느 쪽이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겠죠.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고
0: 네.
1: 상대방이 속여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혼인 취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혼인은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는 사연자분의 월급이 들어가는 공동 통장에서 아내의 빚이 계속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미 갚은 이제 돈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정산받을 수도 있을까요?
1: 이미 사연자님 월급으로 갚아버린 돈에 대해서는 공동통장의 돈이 아내 개인의 혼전 빚을 감대 쓰였다면
0: 네.
1: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그만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아내 몫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혼인기간이 6개월 내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얼마를 각자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에서 대부업체나 카드사로 빠져나간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신혼지 전세자금에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거액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 원칙적으로 이제 사연자분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 없고요. 공동 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이제 아내의 혼전 채무 갚은 돈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산 요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한 김 씨, 그런데 옆집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훌쩍 넘어와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더니 옆집에서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데요. 화가 난 김 씨, 우리 집 담을 넘어온 부분만큼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네, 이제는 김 씨가 직접 잘라도 됩니다. 민법에는 이웃집 나뭇가지가 내 땅의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 먼저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요구를 받고도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땅으로 넘어온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뿌리는 규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옆집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경계를 넘어왔다면 주인에게 먼저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넘어온 뿌리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에서 열린 감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잘라도 되지만 열매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무 주인에게 있거든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만큼 배려와 양보가 먼저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립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돼 중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흐려도 아침보다 추위가 풀리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과 대전 23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가을비가 예보됩니다. 이 시각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향 신내 나들목에서 구리 시계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종암 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 램프 일대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고 한강을 따라 지금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이후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 지나 잠실대교 북단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6: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7: 네, 민주당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탄핵사유라고 날을 세웠고 반면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6: 네, 법사위 국정감사 재개됐습니까?
8: 네, 법사위는 조금 전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이자 사안의 중대성이 커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재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란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을 두고도 야당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일종의 추천 의미라고 선을 그었고 삼부 요인 간의 갈등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론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 처장이 지금도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역시 전문성 없는 사람을 이 대통령 변호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고속 승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처장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했고요. 연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 네, 오늘 행안위에선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요?
8: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요. 여권에선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점을 들며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을 부적격 이유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사업을 놓고 오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좌초사고에서 좌초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행안부 지침상 좌주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다고 두둔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항공사 인사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의 구속심사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7: 네, 흉기 난동 이후 커진 불안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상가 상인들의 걱정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6: 네, 먼저 김태원 기자 관할 경찰서에 나가 있죠.
9: 네, 인천 난동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7: 허현진 기자는 사건 현장인가요?
10: 네,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먼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흉기 난동범의 구속심사 내일 열린다고요?
9: 네, 인천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쯤부터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59살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공소청은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면담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 수술 끝에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7: 네, 경찰은 오늘도 최 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건가요?
9: 네, 경찰은 체포 당일인 그제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최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구속심사를 앞둔 만큼 최 씨에 대한 별도의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최 씨의 범행 동기나 경위와 관련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인천 계양구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구월동 상가 건물을 찾아간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최 씨는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보다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공격한 것이라면서도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현금 680만여 원이 도피 자금이 아닌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의 인천 계양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6: 네, 이어서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현진 기자, 오늘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오전까지 대부분 가게들이 닫혀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문을 연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오지 않아 현장은 계속해서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최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도 일부 상인들은 문을 열지 않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을 연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나왔지만 손님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11: 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어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3: 인천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11: 장사는 해야죠. 생계니까.
12: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
3: 건물 상인입니다.
12: 그랬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10: 느닷없는 흉기난동에 한숨이 깊어진 상인들은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고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 네,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마음 건강 상담도 진행된다고요?
10: 네,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부스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건물 2층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건물 안팎으로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건물 밖에서 경찰들이 건물을 지키고 있고 건물 안에서는 경찰 인력 100여 명이 배치돼 건물 모든 층의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7: 네, 수사 상황과 사건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김태원, 허윤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6: 네, 이어서 조금 전에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확히는 코스피가 7.57% 내린 5,554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면서 역대 16번째 서킷 브레이커로 기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9.48% 떨어지면서 21만 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떨어지면서 126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7: 네,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7.65%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76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역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장 중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역대 15번째 서킷 브레이커로 기록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6.3원 오른 1344.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 지금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이어서 부동산 소식 알아봅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커졌습니다.
7: 네, 경기 남부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했는데요. 인근 비규제 지역까지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효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이번 주에도 확대됐다고요?
13: 네, 맞습니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6% 올라 오름폭이 0.04%포인트가 커졌습니다. 강남 하락으로 최근 5주 동안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부터 2주째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 중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최근 2주간 떨어졌던 서울 용산구가 0.03%가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랑구가 0.42%, 성북구가 0.41% 오르는 등 서울 중저가 지역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6: 네, 특히 이번 주는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는데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13: 네,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성남 분당이 0.79% 치솟으며 가장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벨트 지역인 수원 영통이 0.69%, 화성 동탄 0.66%, 용인 기흥도 0.52% 급등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에 따른 유동성 유입 효과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 급등세입니다. 경기 군포가 0.72% 치솟았고 화성 병점도 0.56% 올랐는데요. 반도체 발트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들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경기 남부 지역도 집값 키맞추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군포는 자금력이 부족한 2030 무주택자들이 세를 끼고 매수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도 0.18% 올랐는데 올해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7: 네, 꽃으로 치장한 양측 화물차들이 처음으로 다리를 왕복 통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14: 네, 베이징입니다.
6: 네, 드디어 개통식이 열렸군요.
14: 네, 현지 시각 오전 10시, 한국 시간 11시쯤에 열렸습니다. 3,000m 길이 다리 한가운데 북중 관리 경계선에 설치된 무대에서 치러졌는데요. 꽃으로 치장한 북중 양측의 화물차들이 개통을 알리는 경적을 울리며 왕복으로 달렸습니다. 1943년에 지은 단선 통로인 기존 북중 우이교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현지 주민과 해외 취재진이 몰렸지만 개통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짤막한 기사만 나왔을 뿐 누가 참석했는지 등의 추가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7: 다리가 완공된 지 12년 만에 개통이라고요?
14: 네,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통관시설 미비와 장성택 처형 여파, 시진핑 첫 방한 등과 맞물려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북미 핵 담판이 결렬된 2019년 시 주석 방북 때 북측 시설까지 지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경 폐쇄로 공사가 중단됐고 북중 관계마저 냉각되면서 개통은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김정은의 깜짝 방중과 올해 6월 시진핑 답방으로 다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시 주석이 두 번이나 직접 나서 북한 측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12년 만에 개통을 보게 된 셈입니다.
6: 네, 정말 어렵게 빗장이 풀렸지만 당장 개통 효과를 보긴 어려운 구조라고요.
14: 네,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로 하루 평균 통행량 2만 대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북중 교역의 최고 호황기였던 2014년 완공 당시 68억 달러에 달했던 무역 규모에 맞게 지은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 폭주에 맞서 중국도 승인한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 군수를 넘어 민생 경제로 제재가 확대된 탓에 2018년 교역량은 24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 석탄과 중국 생필품을 맞바꾸는 물물 교환도 막혀 무역 균형을 맞추기 힘든 구조입니다. 북한이 개통에 미온적이었던 배경인데 그래서 향후 제재의 빈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이 메시지는
1: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2: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23: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22: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23: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22: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24: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27: 굿모닝 굿라이프.
3: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여러분 통장 거래 내역 한번 쭉 내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수기 렌탈료, 휴대폰 할부, OTT 구독료의 보험료까지 한 건 한 건 보면 몇만 원인데 모아서 생각하면 큰 돈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다시 오르고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새는 돈은 막는 일이겠죠.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우리 부모님 댁에 하나씩은 있다는 그 가전 구독 진짜 이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은 TV 광고 전화 권유로 2만 원, 3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둘씩 들다 보니까 어느새 9건이 됐다는 영종대 카페 사장님 부부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0: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사. 오늘은요, 또 연말 건강검진 시즌 다가오니까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이야기까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실시간 청취자 사연과 함께 두 분이 또 미리 이것만 물어보살 코너, 연말 건강검진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보험 이야기까지 되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더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4: 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가전 구독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얼마까지 얼마를 내는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0: 이게 월 구독료로 치면 얼마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전자기기들 모아놓은 마트 같은 데 가서 하나 새로 드려볼까? 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쵸. 과연 이득인지 득실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네. 박상규 팀장님은 어떤 거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2: 네, 저는 머니클리닉에서 오늘 수술비에 대한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보험 하나 들어드셨다는 분들, 그 보험이 정작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0: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아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네. 이 부위 수술비가 안 나온다? 이거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이겠죠.
2: 말이 안 되죠.
0: 그렇죠. 네. 왜 그런 건지 끝까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 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02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청취 인증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목돈 부담 없이 월 몇만 원이면 최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이용자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가전 구독 관련 피해는 모두 2,62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특히 표준약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은 잔여 렌탈료의 10%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해지 시점과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부담, 과연 뭐가 문제인지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월 몇만 원이라는 말에 가려진 가전 구독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진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막 진짜 바꾸고 싶은데 목돈 들어가는 건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소비자 피해 대표적인 사례가 위약금 문제가 가장 컸고 네. 수리 지연, 부품 단종 이런 사후 관리, AS 문제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소비자 10명 중에 3명은 위약금 수준도 모른 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도대체 이 가전 구독 서비스가 뭔지 이모저모로 좀 다 따져볼게요.
2: 네. 일단 이름은 보시면은 구독.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넷플릭스는 일단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음 달에 끊으면 그만이죠. 근데 가전 구독은 보통 5년, 6년씩 의무 사용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기 렌탈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꾼 6년짜리 할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30만 원대 청소기에 70만 원대 벽걸이 에어컨,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제품을 6년 구독으로 계약했더니 매달 4만 8천 원씩 총 345만 원을 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도 22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내 것이 되는 물건을 관리비 명목으로 2배 넘게 내고 쓰는 셈이 되는 거죠.
0: 차라리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사는 게 더 그렇죠. 저렴할 것 같아요. 네. 2배나 더 내야 된다. 사실 진짜 월 4만 원대라고 하니까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걸 6년을 다 더해서 합치니까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조사에서 응답자가 67%가 총 비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어요. 매장에서도 한 달 금액만 강조하지 6년 동안 내는 총 금액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서 사례에서 해지하려고 봤더니 유약금이 남은 금액의 30%의 회수비까지 붙어서 110만 원 가까이 내야 했어요. 이사 가서 새 집에 설치는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 물건이면 중고라도 팔 수 있지만 구독 가전은 그것도 안 되고 위약금만 남는 거죠.
0: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는데요. 가전구독 서비스 뭐 하면 안 되겠어요.
2: 아, 그렇게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용해보신 분들 중 절반 넘게는 그래도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세탁기나 에어컨 정수기처럼 전문가 관리가 꼭 필요한 제품, 그리고 렌탈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 걔는 오히려 잘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경비 처리가 되니까.
0: 네.
2: 문제는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고 월 몇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덜컥 계약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4: 네. 그래서 계약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월 요금이 아니라 총 비용, 매달 금액의 개월 수를 곱해서 그냥 샀을 때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0: 네.
4: 둘째, 중도 해지 유약금이 몇 퍼센트인지 언제 해지하면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고요. 셋째, 제휴카드 할인 조건입니다. 보통 한 달에 카드를 30만 원 이상 써야 할인이 되는데 그 실적 채우려다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듣고 보니까 하나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하나 둘 더 해지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 이렇게 납입해야 되는 요금이 뭐 정수기,
2: 숨 마셔도 네. 나가는
0: 그렇죠. 공기청정기, 휴대폰 요금 뭐 이런 네. 거 다 더해진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별로 신경 안 쓰이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게 한 달, 1년 쌓이고 고지서 보면 놀라기 마련입니다. 고정지출도 똑같죠. 쌓이고 나면 그게 돈이 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 부탁으로 하나. 전화 권유로 하나 월 몇만 원이라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모아보니 가족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는 집이 정말 많아요. 보험도 20년, 30년 내하는 장기 약속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가전구독이랑 닮은 점이 많죠. 그래서 보험도 월 보험료가 아니라 총 얼마를 내는지 지금 내 소득에서 끝까지 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4: 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다시 오르고 물가도 불안할 때는 수입은 쉽게 늘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일정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매달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건 남기고 겹치거나 안 쓰는 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여유가 생깁니다.
0: 맞습니다. 가전 구독도. 보험도 한 달에 얼마 빠져나가가 아니라 이거 총 합쳐서 얼마 나가
4: 네.
0: 끝까지 내가 얼마를 내야 해라는 거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고정 지출이 상당할 겁니다. 점검 받아보시고요. 뭐가 좀 불필요한 새는 지출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이게 지출로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자산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게끔 재무 구조 자체를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 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매장이 한가해지는 오후 시간이면 늘 저희 방송을 틀어두시는 애청자분이신데요. 제가 카페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왜요?
2: 앞마당 정원부터 테이블 위 작은 소품 하나까지 사장님이 직접 다 가꾸신 거래요. 인상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친절하신지 장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하겠다 싶었습니다.
0: 아,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네. 어떤 매장을 가면은 사장님의 네. 취향이 막 반영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단골 되고 싶다.
3: 가고 싶죠.
0: 그렇죠.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박상규 팀장님 상담 가셨다가 단골 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 안 그래도 공항에서 멀지 않아서 오가는 길에 들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셔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챙기시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3: 네, 60대 아내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통화할 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TV 보다가 좋아 보여서 하나. 지인 설계사한테 전화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길래 하나. 2만 원, 3만 원짜리 부담 없이 들었는데 세어보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네. 그 수도꼭지의 사례인 거예요. 맞습니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조금씩 모이고 쌓이면 이게 정말 꽤 큰 무서운 돈이 되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꺼내서 세어보니 아내분의 보험만 총 9건, 매달 2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23만 원이면 60대 여성분 보험료로는 아주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비슷한 보장이 여기저기 겹쳐 있고 상당수가 갱신형이라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었고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었습니다.
0: 근데 보험이 9건이라 했는데 뭐 보장이 많이 빠졌을까요?
2: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몇 년 전에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지신 적이 있으세요.
0: 아이고,
2: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나이 들면 50견이다, 디스크다, 무릎이다 다 아프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니까

0: 그런데 무릎 연골이 닳아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요즘 많이 하는 뭐 신경 차단술 그런 거는 다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하는 전부 질병 수술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으로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1: 아, 그래서 보험이 정말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그냥 수술비 나온다니까 내 보험은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질병 수술비에 해당하는지 상해 수술비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그 약관과 특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무릎 때문에 가입은 하셨지만 정작 무릎 수술비에는 소용이 없는 거였네요.
0: 그렇죠. 그건 다친 게 아니라 질병이니까. 마치 뭐 비 오는 날 우산 쓰려고 여러 개 사뒀는데 펼쳐보니 전부 양산이었던 겁니다.
1: 차라리 양산인 게 낫겠어요. 그래도 그건 얼추.
2: 우산이네.
1: 그렇죠. 비는 이제, 피하는데.
0: 가방에 있으니까 우리 안심은 되는데 막상 비가 오면 다 젖는 거죠. 정작 무릎이나 허리 수술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나 질병 종 수술비는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어요.
2: 네. 수술하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만 듣고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증권을 꺼내서 상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질병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두 글자 차이가 나중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는 상해냐 질병이냐 아무래도 질병으로 수술받을 확률이 더 높고 사실
0: 그렇죠.
1: 그럴 때 좀 대비 받고 싶은 거니까 이 질병 수술비로는 그럼 과연 얼마 받을 수 있는 건지 질병 수술비의 보장의 범위 어떤 수술까지 내가 다 받는 건지 제외되는 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혹시 혼자 하기 힘들면 저도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도와주시나요?
2: 네.
1: 도와주실 건가요?
0: 아, 그럼요. 일단 문자 보내세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 또 정리가 필요했던 보험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네. 치과 진료 계획이 없으셨는데 유지 중인 치과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스케일링을 받으셨는지 여쭤봤더니 아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스케일링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 받을 건 다 받고 정리하자.
0: 네,
1: 이렇게
0: 안내
1: 그렇죠. 해주셨네요.
0: 네. 2년 전에 그리고 가입하신 암주요 치료비 보험도 있었고요. 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입하셔서 이거는 보험료가 좀 비싸게 책정됐어요. 치료비가 진단 후 딱 5년 동안만 나오는 상품이었거든요.
1: 근데 5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암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완치라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보통 5년 추적 관찰하고 완치 판정을 받죠. 그런데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술 없이 항암이나 약물 치료를 길게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앞다퉈 5년 나오던 치료비를 10년으로 늘렸고 요즘엔 기간 제한 없이 매년 나오는 상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근 2년 동안 병원 이력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덕분에 지금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더 긴기장 보장받는 상품을 고르실 수 있었어요.
1: 그렇군요. 건강하게 지내신 게 결국에는 보험료 네.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 남편분은 어떠셨을까요?
2: 네. 70대 남편분은 정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셨어요. 복용하시는 약도 없고 병원 이력도 거의 없으셨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실손보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지금 우리 청취자님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2: 네.
1: 그렇게 콧소리로 없어요?
2: 네,
1: 이러셨다고요?
2: 없어요. 인상이 깊어서. 네.
0: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말 듣고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실손 없이도 병원비 걱정할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신 거잖아요.
1: 네.
0: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안을 같이 찾아봐드렸는데 그 외에도 현행법이 반영된 옛날 운전자 보험 두 건 그리고 간병비가 365일이 아닌 180일까지만 나오는 반쪽짜리 갱신형 간병보험도 있었습니다.
1: 아, 그 사실 180일이면
0: 네.
1: 6개월이에요.
0: 네.
1: 1년의 절반까지만 간병비용이 지원되고
2: 네.
1: 나머지 절반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나면 전부 자비로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은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죠.
1: 그렇죠. 장기 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까지도 요양병원
2: 그렇죠,
1: 계시기
2: 그렇죠.
1: 때문에 전부 자부담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애프터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어떻게 이걸 싹 정리해 주셨을지.
0: 아유. 결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1: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1: 아니 나도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상해 수술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간병보험 얼마 전에 가입했는데 단 몇만 원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대비하자 했는데

0: 1년에 6개월밖에 보장되는 건 아닌지 내 보험의 정확한 보장안 체크해보고 싶고 보험료 수준은 과연 이게 적정하고 가성비 있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2: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잇.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영종도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부부의 사연 만나고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 건 갖고 계셨지만 뭔가 많이 부족했어서 네. 돈만 내고 있는 보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처방 내려주셨을까요?
3: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먼저 아내분은 겹치는 상해 담보, 정리 예정인 치아 보험, 5년짜리 암 치료비 보험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꼭 필요한 보장으로 채워드렸어요. 보험료는 23만 1천 원에서 18만 700 원으로 매달 4만 4천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가 줄었어요. 보장은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3: 기존에는 사실 질병이라고 해서는 암진단금 1,500만 원 하나가 사실상 전부였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0원, 질병 수술비도 0원이었고요. 지금은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를 넣어서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드디어 비 오는 날에 쓸 진짜 우산이 이제 제대로 생긴 거네요.
4: 네. 이제 우산 있는 거네요. 네. 네.
0: 그렇죠.
4: 네,
0: 맞아요.
4: 맞습니다. 암 치료비도 꼼꼼히 챙겼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카티 치료비 5천만 원,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 암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3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기존에 0원이었는데 이제는 암 치료 받을 때마다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매년 10년 동안 치료비가 나옵니다. 진단금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치료비가 이어지는 동안 매년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게다가 갱신형이 비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보험료는 오를 걱정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암진단비는 1,500만 원. 이게 네. 보험의 그냥 전부였다라고 해도 네, 무방할 정도로 나머지 뇌나 심장질환 관련해서 진단금 없었고요. 질병수술비 당연히 없었는데 네네.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다가 요즘 정말 많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주요 치료비, 암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넣어주셨습니다. 네. 청취자분은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저 남편분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4: 네, 일단 배우자님 70대여서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실손보험으로 실손부터 준비해 드렸고요. 옛날 운전자보험 두 건은 현행법에 맞는 한 건으로 합쳐 드렸고요. 180일짜리 간병보험은 365일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변경해 드렸는데 보험료는 6만 9,240원에서 5만 5,070원으로 약 2만 원 가까이 저렴해 지셨고요. 보장기간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3: 그래서 암진단금은 원래 갖고 계시던 게 저렴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를 권해드렸고 500만 원 들어있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1천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매년 암 나오는 암주요 치료비도 새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보험료는 16만 2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6만 3천 원 정도 늘었어요.
0: 그러니까 보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건 참 좋은데 어쨌든 보험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남편분은 오히려 좀 늘었네요.
4: 네네. 네, 솔직히 두 분 합친 보험료는 39만 4천 원에서 41만 3천 원으로 약 1만 9천 원 정도 늘었어요. 상담받으면 무조건 보험료 깎아주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새는 곳도 막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3: 네. 남편분은 애초에 실손보험도 없으셨고 네. 간병비는 반쪽이었고 암에 걸려도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었어요. 한 달에 1만 9천 원, 뭐 하루로 따지면 커피 한두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두 분의 빈틈을 다 메우신 거죠. 아내분이 그동안 남편분이 실손보험도 없고 워낙 보험을 안 좋아하셔서 내심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실손도 간병도 다 챙기고 나니 이제는 걱정이 없다며 안도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0: 저도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위험 대비를 하고 싶어서 불안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렇죠. 건데 내가 매달 돈 내고 있는 보험 자체가 나를 아직도 불안하게 한다면 이거는 네. 내가 돈 쓰는 이유가 없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장한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보험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굿모닝굿라이프의 상담은 보장성 보험에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 그렇죠.
0: 재무상담도 좀 전반적으로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4: 네. 아내분이 가까운 은행에 적금을 꾸준히 넣고 계셨는데 요즘 이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0: 근데 은행 이자는 요즘뿐만이 네. 아니라 원래 재미가 없었어요. 과거에 정말 응답하라 네. 이런 옛날 시절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 그렇죠. 없어진 지 한참 됐죠. 네.
4: 그래서 제가 그 적금 대신 변액연금으로 ETF에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 근데 남편분이 네. 70대셨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투자 상품을 한다, 변액연금을 한다. 이거 좀 걱정되지 않으실까요?
3: 아, 그래서 더 꼼꼼히 설명드렸죠. 매달 나눠서 넣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 부담이 좀 덜하고요. 최근 몇 년 수익률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난 수익률이 앞으로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장점은 분명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일정 요건을 채우시면 이자 소득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셔도 현재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카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와닿는 거죠.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의 빈틈 채우고 적금은 목적에 맞게 노후연금으로 바꿔주시고 보장부터 결국에는 노후까지 한 번에 원스톱 정리가 된 거네요.
3: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담 덕분에 영종도에 정말 멋진 카페 하나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시청자님께 감사합니다.
0: 자, 이거 네. 다 끝나고 주소 적어놓고 가세요.
4: 보내주세요, 보내.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월 2만 원, 3만 원이면 뭐 괜찮겠지 하고 하나 둘 가입해둔 보험이 과연 집에 몇 개가 되는지 우리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보험들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체크하고 점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상담을 위한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4728번님이 진작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요거 네. 두 분이 꼭 답변해드리고 싶다고 가져오셨어요. 연말이라 건강검진 받으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대장내시경 하면서 용종 뗀 적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술이라 수술비 청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보험 특약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1: 오, 4728번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내시경 하면 자고 일어나서 끝나 있으니까 사실 수술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죠. 근데 용종을 떼어냈다는 건 어쨌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낸 거라서 보험에서는 엄연히 수술로 봅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이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질병 종수술비 특약이 있으시면 받을 수 있고요. 앞전에 머니클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수술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질병이 붙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 전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라 아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다만

0: 용종을 뗀게 아니라 검사용으로 조직만 조금 떼어낸 조직 검사였다며 수술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확인서에 절제술로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절제술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보험금 받으시려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전에 새로 좀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조심하면
2: 뭐
1: 좋을까요?
2: 너무 많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품에 따라 알릴 의무에 병원 검사나 입원 수술 예약이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상품도 있어요. 이미 검진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모르고 없다. 꼭 체크하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전에 가입하실 거라면 상품마다 알릴 의무 질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0: 네, 그리고 암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상품에 따라 1년 안에 진단받으면 가입 금액의 절반만 나오기도 해요. 이걸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검진 결과 나오기 직전에 급하게 가입하시면 정작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간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1: 좋습니다. 검진 전에 어떤 것들 체크해야 되는지 짚어드렸고요. 나머지 또 상담 요청하시고 질문 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6: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우리 가족의 보험료와 보장의 범위, 저축과 투자,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는 큰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고민 많으시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보험 점검과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상담 원하는 분들은

굿모닝 굿나이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구름 양이 많고 흐립니다. 서해상에 비구름이 유입돼 중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하늘은 흐려도 추위가 풀렸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과 대전 23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전국에 다시 가을비가 예보됩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사이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한남 방면 가양대교 남단 부근 2, 3차로에 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 월드컵 대교까지 차 간격이 매우 좁혀져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1, 2부는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세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목요일입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더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내일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인데 낮은 자세로 국민들 살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내일이 또 부마민주항쟁 47주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된다, 이제 실천할 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쉬워 보이진 않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개헌도 안 될 것 같아서 쉽진 않아 보이고, 오늘 처음에 해볼 이야기는 역시 어제 있었던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예상한 대로 일단은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청문회 세 분 어떻게 보셨나요?
2: 우선 뭐 저는 그렇게 난리를 쳤으나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0: 예.
2: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얘기됐던 게 이제 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청와대 얘기한 거하고 좀 달랐다. 이 부분 정도 이제 나온 것 같고, 나머지는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반대했는지를 모를 정도의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뭐 인청도 지금 채택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더 이상 좌고만 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제일 타당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3: 저는 윤건영 의원이 친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지만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에 속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0: 네.
3: 근데 어제는 눈에 뭐 씌인 것처럼 예. 과거에 뭐 반대했으면 반대한 자료 가져와라. 그런데 우리가 최종 결재 같은 경우는 서류상의 근거가 남아요.
0: 예.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도 PD님이랑 작가님이랑 뭐 이런 출연자 어떠세요? 이런 아이템 어떠세요? 뭐 이 한번 개편됐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방송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아 저 상관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방송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 문제되면 제가 노영희 찬성했다는 서류를 뭐 들고 가야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2: 예를 좀 너무 리얼하게 들어주네.
3: 그러니까 그런 트집을 지금 윤건영 의원이 잡은 거잖아요.
0: 예.
3: 근데 그 정도 트집은 어제 보면 국민의힘이나 야당 의원들도 안 잡았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검찰을 대체할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빨리 지금의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중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김지용이라는 사람한테서 검증하고 싶었는데, 여당에서 자꾸 다 몇 년 지나간 일들로 그때 그거 반대한 거 맞냐, 반대했으면 기록이 있어야지, 기록이 없다. 아니 윤건영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본인 반대한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트집잡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공통의 기류나 뒤에서 이분들이 뭔가 짜고 치는 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비토가 있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보던 최민희 의원은 이 청문회 소관위원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김지용 안 되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분들이 어제 무슨 친한계처럼 단톡방이라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세게 김종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트집 잡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0: 건 김지용이라는 사람이 뭐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무리한 뭐 비판이라든가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청문회를 나름 차분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국면에서 사실은 야당이 무리수를 두다가 에이 뭘 저런 것까지 질의하냐 트집 잡냐 욕먹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조국 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보면.
1: 아,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헷갈릴 만한 발언입니다.
2: 아니, 저도 뭐 정무적으로 그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게그뭐 멸칭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그 문조 털려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빼자 이런 말을 많았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 불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잖아요.
1: 뺄 수가 없군요.
2: 그러니까 지금 그 멸칭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김종을 반대하잖아요. 근데 윤건영 의원까지 저렇게 하면 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무적으로 아쉽다는 거죠.
3: 오히려 윤건영 의원의 이런 스탠스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처럼 명령처럼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윤건영 의원은 기세가 언제 달라졌냐면요. 지난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신사적이고 좀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는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야당에서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르지 않을 텐데 저렇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번 김지용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은 사람이다 라는 쪽의 이야기들. 근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김승원 후보자 때처럼 뭔가 판결이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어떤 팩트를 놓고 논하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 다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렇게 사상 검증하는 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X에다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 나는 능력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이상한 공통점이 있더라.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요구한 그러면 큰 자리라는 게 정확히 뭐였냐였거든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국무총리,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요네 가지 정도가 이제 사실은 크게 요구했다라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위치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중수청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좀더 세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네 명의 후보 중에서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끝까지
2: 예.
1: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싶어 하더라 그거하고 반대 사람을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반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0: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뭐 이건 취재의 단계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하면서 주식 관련 범죄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등등 주가 관련된 주식 관련된 풍문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 남은 사건들을 재수사하거나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나 그 관련된 의혹을 받는 분들이 일제히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김주용이라는 사람의 성향이 본인들과 맞지 않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하는 반대 수위라기에는 그 공세의 강도나 집요함이 너무 지나치다.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2: 근데 뭐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고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할 테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거든요. 공소청장도 남았고 경찰청장도 남았고 법무부 장관 뭐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임명 반대 당론을 했어요. 지금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문정 주중수청 광주 중수청장을 국정감사에 참고 신청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도 이번 같은 사태는 계속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소청장 이제 또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과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실제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정치검찰이나 정치수사보복, 정치보복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힘들게 정권을 바꿔놓은 사람들이 오로지 그것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명분이 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바뀐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든 이 수사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직진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3: 다음 타겟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솔직히 김지용 후보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반대를 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드는 이유는요. 이게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놓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상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불의에 뭐 눈 감았다라는 식의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느낌적인 느낌에 따라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을 과연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번에도 딱 봤을 때 자기들이 아 우리하고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타겟 정한 다음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야당의 입지를 자꾸 흔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야당 참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네. 그러니까
0: 그래요. 저희가 좀 할게요.
2: 야당이 할 일이 없었어요.
0: 저희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네. 네.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2: 그 보통 그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당연히 강력 지지하고 야권은 이제 비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여권에서 그것도 뭐 4년 차도 아니에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0: 상상을 못 하겠지.
2: 그전 진보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재명 정권만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권한을 묶어놓은 것. 이제 대통령의 양대 사정 권한이 검찰과 국세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임강현 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 임명한 데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방송에서 평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한테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에 누가 제일 벌벌 떨까. 저는 매출 500억 찍은 김어준 씨가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예.
0: 실제 뭐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나 아직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야 라는 걸 이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새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역할을 사실상 중수청이 대신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여의도 뭐 풍문이나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김지용 청장이 임명되어서 당장 뭐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정 권한이 살아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이 당내 반대파나 뭐 재선 의원인데 대통령 SNS 바로 들이받아버리는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은 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힘겨루기가 생각보다 세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의 어떤 이 힘을 너무 빼버린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 내에서 1년 반 된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알고 흔들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아니었나. 전 이렇게 말하면 뭐 너네 정부에서는 그런 검찰이나 국세청 가지고 뭐 여당 내부를 진압했냐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 있는데 안 쓰는 거랑 못 쓰는 건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에 대한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부의 어떤 일종의 무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수 정권 출신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지경까지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2: 그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비주류에서 그런 거 아니냐 진단도 있던데.
3: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우군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자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럼 어쨌거나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는 승복을 하고 따라주고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이 역할 분담이 돼야지 국정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선 불복 수준이에요. 예,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일개 중부 저기 광주 중수청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보고 중수청장 후보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거고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국정을 끌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세력을 업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저는 이 부분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 처음에 대통령은 정말로 다 품고 갈 생각을 원래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제 비주류 얘기하셨지만 내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당 내에서 혹은 이 지지 세력들 중에서 나를 조금 지지하지 않았던 내지는 좀덜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과거에 나랑 각을 세웠던 분들이라도 능력만 되면 다 등용을 시키고 임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게 원래 대통령의 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너무 아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지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에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는 첫 번째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거에 따르면 특별한 게 없다.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들은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을 하려고 치면 그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옳지 않은 얘기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꼭 임명해야 되는 혹은 내지는 임명해도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일단은 여론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나 보수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지지층 한35%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분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요.
1: 예.
0: 그럼 그분들 좀 찬성하는 거죠. 그거 플러스 민주당 내에 민주당도 한 35%라고 치면 거기서 절반은 반대하고 절반은 안 반대한다고 지금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 정도 합치게 되면은 35 더하기 18%니까 이제 이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일단은 지지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중도에서 또한 절반 정도가 또 지지한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사실 지지하고 그냥 별 문제 없다고 지금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그15%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1: 예.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임강현 신임 비서실장. 한동훈 의원이 임강현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국세청장 희망했던 사람인데 괜찮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분이 국세청 공무원 출신 아니?
2: 예, 맞습니다. 조사통의로 불렸고요. 예, 그 당시 차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 그러면 국세청장 당연히 꿈꾸는 거 아닌가?
2: 아니, 이거는 조금 좀 억지로 하시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아니, 한동훈 이분도 검사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본인도 승진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는 솔직히 억지로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임광현 이분이 됐을 때 흔히들 말하는 이제 관리형 이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관리형 비서실장이 될 거다라고들 예측을 하시는데 지금 전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권력 누수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내부에서의 기강을 잡고 조정을 해나가는 이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러니까 터프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3: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해도 자기는 제가 그때 인수위의 대통령 보좌역이었었는데 그 청년소통 TF 단장도 했고 나름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직이었거든요. 모든 인수위 관계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중앙지검장 정도 시키면 되겠죠. 근데 파격적이면 검찰총장 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는 걸 희망해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낼름받고 검찰총장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원석 총장을 후보로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하도 이원석이어야 된다고 집요할 정도로 부탁을 해서 이원석 총장을 임명해 준 거거든요. 그 정도로 받을 거다 받고 누릴 거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국세청장하고 싶다. 군인이 장군하고 싶고 뭐 보좌관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 당연하지. 뭘 그런 걸로 딴지를 겁니까? 딴지를 걸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직에 배치되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걸로 비판을 해야지. 자기가 제일 영향 많이 받고 출세해놓고 예. 뭐 그때 국세청장 하고 싶어 했다. 뭐 대단한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1: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임강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얻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0: 부인.
1: 너무 깜짝 발탁이어서 임강현 비서실장이 그립감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0: 입장이에요.
1: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이분이 국세청 차관하다가 2024년도에 22대 국회에 입성을 해요. 그때 이제 비례연합으로 와서 비례 4번인가를 받고 아마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2: 네, 4번이요. 네,
1: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국회 경비대한테 통제를 받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근데 그때 손가락도 부러지고 다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이거 눌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 그거 회의 참석하러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도 6월달에 국세청장에 이제 자기는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버리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장 하기에는 제일 일도 잘하고 열심히 또 통일교대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키기엔 제일 적합한 인물이긴 한데 비례 국회의원직 버리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시고 2025년 6월 26일에 이제 그 이주희 의원이라고 이제 새로 비례 수문 받으신 분이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이분이 한 게 바로 권역 4천억 그 선박왕 요번 7월 달에 천억 원 현물로 받고 나머지 선박도 담보를 이제 받고 이런 활동을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 사람을 사실은 이제 발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사실 몇 년 동안 되어 왔던 것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3: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야당 입장에서 뭐 그 4천억 회수한 것도 굉장한 공적이고 실무형으로 인사했고 저는 국세청장 출신으로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반대파들에게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좀 우리가 연좌제 이런 운운이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그 아내분이 지금 휴스턴 총영사거든요.
0: 예.
3: 그런 자리는 양보하고 내려놓는 게 낫다. 왜냐하면 무슨 온 가족이 로얄 패밀리도 아니고 남편도 고위직 아내도 고위직 이런 것들이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순한 고위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안 그래도 뭐 처남 주변 인맥이다 뭐다 하는 비판이 있으면 그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휴스턴 총영사 인물이 그 임강현 비서실장의 아내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찾아보면은 저기 마포대교 명함까지 줄 서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건 좀 사직하고 약간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거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여기저기서 처남이 문제군요. 지금 오늘
3: 그래도 막 성범죄 일으키는 처남보다는 낫죠. 그런 처남도 있는데 어디에.
0: 예. 그래 그런 처남도 있고 오늘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호준 씨 처남이죠. 인태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나왔는데 그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야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통계나 자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왜 준비가 안 돼 있느냐 뭐 낙하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예, 여기저기서 처남이 문제군요.
1: 실시간 검색어도 올렸다는
0: 예,
1: 거죠.
0: 예.
2: 그러니까 저는 인사를 비판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 능력이 되는 사람을 넣었느냐. 아니 비서실장은요 원래 대통령을 친한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0: 예.
2: 넣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친분만으로 들어갔다. 그런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능력이 되는 사람을 넣었다면 그 부분에 봐가지고 비판을 하든가 칭찬을 하든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받으신 분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한테 홀리는 거고 혼나는 거고 아니 국정감사인데 당연히 공격이 들어올 거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해가면 어떡합니까?
3: 우리 매형이 김어준인데 누가 날 건드리겠어? 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2: 아이, 네. 아이, 예전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3: 네. 우리 매형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네. 대통령보다 높은데 뭐 이런 생각이겠죠.
0: 장관 10여 명이 한성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를 좀 줄여달라는 건의를 했다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1: 저는 이거는 좀 적절한 건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예.
1: 왜냐하면 저희 변호사 협회도 뭐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협에서도 예전에 그 집행부가 회의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 회의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와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거를 쭈루룩 적은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게 다 비공개였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고 그래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메일로 다 발송을 해줬어요. 아무도 안 봐요. 실제적으로

0: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터져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하는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에서 드리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런 정도 확인하는 것 용이잖아요. 전 처음에 대통령이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갔던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국무위원들이 혼나는 이런 과정 내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안 좋게 비춰지는 것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얘기해 될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되는 것이 또 썩 좋지만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원래 누리고자 했던 효과라든가 국민들에게 소통하거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국민들이 알았으니까 이걸 그냥 다 생중계할 필요는 없다. 회의록은 그대로 좀 놔두시고 또 내지는 뭐 녹화는 해놓다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찾아보는 나중에 용으로는 쓸지언정 이걸 이렇게까지 여기 이제 집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도 참모들의 조언이나 쓴소리를 듣는다라는 모습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장관들이 직접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모든 걸 생중계하고 SNS 소통 많이 하고 하는 걸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SNS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줄이고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NS의 민생 문제보다는 진영 내 갈등 문제 언급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던가 또는 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뭔가 건의하고 싶어도 찍힐까 봐 소위 말해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쓴소리는 뭐 나쁜 의도에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좀 과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국무회의 생중계 비율을 뭐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인다던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SNS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조국 한동훈 같은 SNS 광인들과 자꾸 같이 묶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되 빈도를 좀 줄이고 메시지의 방향이 당내 문제가 아니라 좀 민생과 관련된 문제 쪽으로 집중되게 하라는 게 뭐 SNS 하는 거 나쁘다 막 이게 아니라 그 잘되라고 하는 어떤 조언인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좀 전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는 대통령실에서도 임강영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첫 쓴소리이자 첫 건의로 국무회의 생중계 좀 줄이겠다 하는 게 전 나쁠 게 없는 건의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임강현 실장이 이거 무조건 난 예스맨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용으로라도 뭔가 조금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생중계가 좀 과유불급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취지는 뭐 다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작용을 어디서 봤냐면요. 지난번에 농림부 국장이었나요? GMO 콩에 대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엉망이 대답을 했어요. 사실. 근데 대통령도 그거 듣는 순간 국장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쇼잉에 능한 관료들만 각광을 받아요. 진짜로 묵묵하게 자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조사해서 내놓는 그런 관료들보다 그냥 뮤지컬을 잘하는 분이 그 각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치가는 그래야죠. 하지만 공직사회는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중계는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예. 봅니다.
3: 그 아니면 뭐 대통령 모두 발언 정도만 생중계로
0: 그쵸,
3: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또 처음보다는 관심도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생중계 많이 보고 그 나중에 유튜브로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는 조회수도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거는 뭐 정부 내에서 아마 이야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신천지 얘기가 다시 여의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했고 뭐 언론에서 뭐 숫자 3만 명, 5만 명 이런 숫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사 결과 전부 공개를 요구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 3자 연대가 만일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뭐 당대표가 사퇴하든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당원 명부를 경찰에 갖다 바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쉽지 않아 보여요.
0: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해라. 우리도 그때 니네들 이렇게 당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0: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얘기 나왔던 분들이 또 엄청나게 지금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밝히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단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공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혹은 이 당원들의 의사를 좀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도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런 게뭐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민트에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서로 자기네들끼리 해석하느라고 또 정신이
1: 맞습니다.
0: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좀 경솔 내지는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특정 정당 한 정당에만 노력했다? 그건 뭐 당연히
0: 아니겠죠.
1: 아니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조사받고 했으면은 민주당도 하여튼 이건 뭐 우리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0: 그럼요. 예.
1: 이참에 확실히 조사를 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2: 근데 저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이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문제를 재점화시킬 거면 좀더 명확한 걸 가지고
1: 그러니까요. 예.
2: 관련된 인물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윤리위나 뭐 징계위에 회부되도록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있긴 있는데 그 내막을 안 밝히니까 뭐 정청래 전 대표부터 한민수 최고위원, 뭐 최민희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다 일제히 반발하잖아요.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대통령 SNS에 바로 저렇게 들이받는 재선 의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전 너무 신기한데 법사위에서 자꾸 사고 치면 바로 사임시켰어야죠. 원내대표한테 지시해서. 그 사보임은 또 원내대표 권한이니까. 추미애 지사 자꾸 저러는 거 당대표 차원에서 엄중 경고하고 심각하면 징계 해부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라는 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뭔가 본인이 아침마다 유튜브하고 폼은 잡는데 좀 애매해요. 칼을 자꾸 뽑다 마는 느낌.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표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정리해줄 군기반장 역할을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 써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대표와 그 친명계 지도부가 이런 교통 정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말을 꺼낼 거면 이렇게 감질나게 예고편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적어도 조금 더 확실한 걸로 저쪽에서 악 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그런 정도의 저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좀 어정쩡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3: 김민석 대표가 이게 판도라의 상자인 걸 알면서도 건드린 거예요. 이거 뭐 모르고 사는 건 아닐 거고요.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외과 소설처럼 종량 딱 띄워내듯이 내편 빼놓고 남의 편만 딱 골라내고 이렇게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대로 정당이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고육지책을 써서라도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 앞서서 장예찬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뽑았으면 지금은 무라도 썰어야 돼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정청래 최민희 이런 분들이 이건 뭐 없으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청래 최민희 추미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당 내부를 전혀 이제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한번 칼 뽑으셨으니까 한번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0: 근데 당대표가
3: 보여요.
0: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얘기한 거는 그래도 뭔가 조금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없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수
0: 네, 없다면
1: 있겠죠.
0: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 후속 보고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1부 순서 마치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래도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화이트 나이트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1부 2에서 노영희 변호사, 장혜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일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청와대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방정부 자체 평가를 또 실시한다고 하는데 뭐 당 입장이야 지방자치단체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만은 사실상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은 추미애 지사는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보여준 태도나 답변하는 것은 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하고 216억 원 예산 이제 복귀해가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화해의 제스처를 좀 취하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본인의 그 여의도 지향성을 내려놓지 않고 뭔가 좀 해보려는 시도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조금 조기에 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계산보다도 실제 민주당이 경기도 내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예. 실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품어내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지자체 장애이기 때문에 당에서 뭔가 컨트롤하기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도지사인 추미애 지사님이 나중까지 뭔가 좀 더 생각하시고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에게 행해지고 있는 민심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본인에게 가장 큰 위험성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2: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민심이 민주당한테는 안 좋다. 이게 뭐 같은 당 의원도 그렇지만은 또 경기도 내에 민주당의 뭐 도의원들도 사실은 지금 네. 추미애 지사한테 반기를 든 상태고 공무원도 뭐 그 매일 시위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 성명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지사가 이제 소방재정 빨대란 발언 때문에 소방노조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지역 맘카페도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실제 리얼미터가 8월 28일과 31일 또 지난달 27일 30일 만 18세 이상 12,8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평가 16개 시도시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어요.
4: 일단 저희 국민의힘은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인정하고 응원한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이럴 거면 김문수 도지사 욕은 왜 했나요? 아.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나 도지사인데 관등 성명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비판을 받았는데 예. 아무리 세금 부담이 많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목숨 걸고 화마에 맞서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분들한테 재정 빨대라니요. 그리고 이 논란이 지금 터진 지 하루가 지났잖아요. 왜 사과하지 않는 거죠? 이분은 사과하면 안 되는 병에라도 걸리셨나요? 이걸 빨리 사과해야죠. 사실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의석수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추미애 지사 덕분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에서 의석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도부 탑보다는 경기도 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점을 추 지사 본인이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추미애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그 누구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혈세를 호의호식하면서 꼭 필요한 복지 예산 삭감하는 정치 그게 바로 추미애 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2: 추미애 지사 본인

0: 아니라던데요.
1: 그 한 문장으로 끝난 거죠. 12억 전세 살고 그 8천만 원짜리 관용차 바꾸고 그거 김동연 전 지사한테 떠넘겼는데 그 차를 계약하기로 결정한 게 김동연 전 지사 퇴임 하루 전날이래요. 퇴임 하루 앞둔 사람이 무슨 차를 바꾸겠습니까? 당선인이 지시하니까 바꾼 거죠. 그걸 떠넘기는 것도 참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 영유아 급식 예산 3천 원은 깎는다 만다 말 나오니까 예. 오죽하면 같은 당의 이현주 의원마저도 이건 아니다 막 이 반발을 하잖아요. 지금 추미애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SNS 보거나 김주용 후보자 청문회 볼 때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랑 좀 많이 만나서 지역의 맘카페 여론이 어떤지 지역 내 어떤 소방관들 여론이 어떤지 그런 간담회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도 되면 진짜 바빠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현장 행보나 이런 거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담회만 하루에 막 3개 4개 잡히기도 해요. 저렇게 SNS 열심히 하시고 중앙정치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2: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의도지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아요. 네, 지금 추미애 지사 하고 있는 거는 민생, 지자체 이런 일이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원래 지자체장은요 취임 1년 차에 나머지 4년치를 한꺼번에 다 한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1년 차가 진짜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앞으로 내가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고 예산 어떻게 분배할 거고 이런 것들을 쫙 구상하고 내놓고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의도만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추미애 지사님 보고 누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자체장으로서 아주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소방이 지역에서 재정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불났을 때 누구보다 필요한 부분이고 사람 구하는 데 필요하고 민생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경기도민 모두한테 물어보세요. 추미애 지사를 더 좋아할지 소방관분들을 좋아할지 어떻게 이렇게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가 아니라 추미애가 추미애 이 지사가 골치 아픈 막말 제조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0: 예. 그
3: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
0: 예, 라디오 송출은 정상인데 예, 유튜브 송출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뭐 그래서 주민 소환 이야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게 주민 소환 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민심이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추미애 지사 논란이 불거진 게 경기도에 돈이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뭐 주미애 지사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은 결코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2: 아, 그럼요. 네.
3: 아니 이게 부채 비율 15%밖에 안 되고 네. 현실적으로는 사실 돈도 제일 많고 사람도 제일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0: 게다가 삼성전자 거기 있는데.
3: 아니 게다가 저는 추미애 지사가 왜 사실은 경기도는 서민들이 가장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건드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점들이 전부 다 서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분들을 왜 적으로 돌리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뭔가 어쨌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그다음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방법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이제 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 지사하면서 경기도 일을 신경 안 쓰고 자꾸 딴 데 쳐다본다?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우리들의 지지 기반인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린다?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다 나중을 생각하고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 기반들에게 먹히고 더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경기 도정을 엉망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좋아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공무원들 인사도 전부 다 적체고 공무원 인사 자체를 내년 1월 달로 지금 다 밀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정말로 경기도가 모든 예산을 삭감할 만큼 돈이 없느냐. 근데 그게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네. 돈이 없는 이유를 전직 지사를 탓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직 지사 두 사람이 다 민주당 출신. 또 한 그렇죠. 명은 대통령이 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수청장 또 등등 얘기하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계속 꺼냈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연결시켜 보면 그럼 목적이 뭐냐는 거죠.
3: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다는 거죠. 사실 괴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0: 그럼 뭐
3: 이해가 돼요? 그 방식이?
0: 그러니까 방식은 따라서 그러면 목적은 대선에 있는 거예요?
2: 아니 근데 추미애 지사가 처음 당선이 되고 나서 경기도 재정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한 타이밍을 보세요. 그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다음번 제주

0: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랑 뭐 싸우다가 나오는 이야기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그래서 서울 경기권을 앞둔 이 시점에 갑자기 우리 경기도 재상 파탄 나 있다. 너무나 정치적인 행보 아닙니까? 저희 선수들끼리 보기엔 다 보여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는지.
1: 왜 그러는 거야?
0: 왜 그러냐?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한 거죠. 근데 특정 후보를 밀어준 건 민주당 당내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댓글까지 가서 다셨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이 지자체장이 됐고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거든요.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당내 선거에만 이렇게 집중하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신 거? 글쎄요. 이걸 경기도민 중에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할 거라고 봐요.
1: 그러니까.
2: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러면 대선 주자 되나요,
1: 아
2: 민주당에서?
1: 그러니까 방법 이상하다고 방법을 기괴하다고
2: 그러니까
1: 그게 안
2: 이렇게 해서
1: 맞잖아.
2: 뭔가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아 민주당의 친명계들은 속이 아프겠지만 저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구나 할 텐데 이래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집계 추미애 지사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잡히나요?
3: 팀 김어준 쪽은 박수치지 않을까요?
2: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름의 파이를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 지분이 있다는 걸. 근데 요새 어쨌든 비교적 조용하니까 그 인기나 그 지지세를 추미애 지사가 가져가려고 좀 무리해서 정청래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출신의 전현직 대통령들은요. 보수 진보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지자체장을 할때 지방 행정으로 어쨌든 성과를 냈습니다.
1: 당연하죠.
2: 그게 어느 정도 적어도 해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지사의 문제는 여의도 정치에서 친명계가 싫어하는 소리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지방 행정에서는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 경기도 지사가 됐으면 지금 비명계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지방 행정을 전임 지사들보다 더 기깔나게 잘해서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 되는 거거든요.
4: 그렇게
2: 근데 지금도
4: 가야지.
2: 본질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1: 맞아.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지난번 대선이 아니라 그 지방선거 할때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막 그랬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제 추지사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다, 좀안 맞는다 하면서 사실은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잠깐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제 지방 행정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능력하고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지사님이 사실 공부를 지금 할 시간이 없는 건지 공부를 잘안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헷갈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장 할수 있는 최선의 선거를 위한 방식입니다. 미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3: 잠시만요. 예. 그, 한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화면만 나가고 소리가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밖에서 몰랐던 건 아니고요. 제작진들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는 6천 명 가까이 YTN 유튜브로 보고 계셨는데 4천 분밖에 안 되네요. 2천 분이 나가버리셨어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또 이런 그 2천 분 중에 전화 받을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혹시 와서 요즘에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동형 응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 근데 이제 소리 안 들린다고 나간 2000분은 민주당 용어로는 코어층이 아닌가요? 소리가 안 들려도 남아 계신 코어층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3: 예. 자,
1: 우리 구조적 다수합시다.
3: 예. 김성열 전 최고가 하시려던 말 하세요.
0: 예. 아니 뭐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이제 수사관이라 불러야 되나요? 그두분다 뭐냐면 자신의 포지션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팀에서 보면요.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그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지만 팀이 이길 거 아닙니까? 뭐 수비수가 최종 수비수가 앞에 나가서 골 넣겠다고 앞에만 나가 있으면 그게 축구가 됩니까?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임은정 지청장도 그렇고 본인의 본분부터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3: 예. 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보합적인 거예요. 뭐 MBS 조사는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던데 모든 조사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차범위 내에서.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뭐 검은 목요일이라 폭락했는데 뭐 어쨌든 사실 폭락했거든요. 뭐 최근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6천선도 깨졌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는 요원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예전에는 다른 나라가 오르지 않을 때 우리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서 다들 신나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만 이렇게 계속 폭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정부에서 알고는 있겠지만 또 방법이 또 마땅치도 않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민주당으로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걱정일 텐데.
1: 아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한창 그 좋을 때 하이닉스 최고점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최고점일 때 그동안 계속 안 하다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하이닉스 285만 원에 사고 그거를 13주를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19주를 샀는데 그때가 37만 5천 원인가 뭐 그때 샀어요.
3: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유,
1: 예.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웃을 일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버티다가 결국 못 버티고 하이닉스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팔았던 때가 165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160만 원인가.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예요? 130만 원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요 갑자기.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 너무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왜 떨어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주식의 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지지율하고 연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그 주식 그 가격 등의 변동성하고 대통령 지지율 연동시키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3: 아니 거기다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 검찰 개혁이 뭐가 중요해? 내 주머니 돈이 나가냐 그렇죠. 안 나가냐가 중요해. 이게 사실 그렇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더 와닿는 거거든요.
2: 예. 이게 사실 여당에서도요 이번 국정감사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랑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안 불렀거든요. 사실 이 주식시장의 주범 레버리지 ETF 통과시킨 주범으로 그 두 명이 지목되는 가운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에게 책임 물 일이 있다면 내 식구 감싸게 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잘못한 건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따져 물을 때 주식시장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할 일을 하네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안 부른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실책이 아니었나 싶고 기업도 의무를 좀 다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계속 분할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솔라디움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국장이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 우회 분할 상장하면 국내 주식 투자한 분들의 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업도 알겠습니다. 기업의 의무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3: 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장혜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계획신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5: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사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사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7: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0: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흐린 날씨에 밤사이에는 일부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 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있는데요. 판교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아직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쪽으로 복정에서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났는데 25분이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 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0: 그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제 한미 관계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정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 이상설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예. 또 강경화 대사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는 미국이 그 동맹국의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줬다 안 줬다. 그다음에 핵심 정보를 갖고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0: 그럼 동맹이 아니잖아요.
2: 예, 그런데 이게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러지만 이미 2025년에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와서 왜 그 정상회담하고 한번 파국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한 일이 정보 끊어버린 거예요. 아. 그때 그 미국의 상업위성 영상 정보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요거를 바꿔버린 거죠. 액세스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키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비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맹국의 어떤 그 의무로서 또는 어떤 그 존중하는 뜻으로서 그 공유해왔던 정보 제공을 수시로 차단함으로써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도 그랬고 영국한테도 그랬고 이스라엘한테도 그랬고 그런데 호르무즈 파병도 안 하고 관세 협상도 체결 안 해주는 한국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길들이기다. 기본적인 길들이기고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서 예. 정동영 장관이 3월에 국회에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정보 제공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설령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그것이 촉발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6개월이 갑니까? 1, 2주 정도 그 어떤 그 협의 기간이 있으면 됐지. 6개월이 넘어서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죠. 그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의 거래적 동맹관이 내는 구조적 파열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이 정보 자체도 이제는 무상 그 제공이라고 하는 비용을 따지고 드는 거래적 동맹관의 어떤 변화의 파열음이라 소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0: 예.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동맹 다스리기를 하고 있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우방국에도 미국이 똑같이 취하고 있다.
2: 아니, 그렇죠.
0: 그런데 그게 원래 미국이 하던 일이에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러는 겁니까?
2: 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트럼프 기분 나쁘면 바로 정보가 끊어져요.
0: 예, 예, 예, 예.
2: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측이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백악관에요. NSC라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악관 NSC 있는데 그건 마비 상태입니다. 트럼프 그냥 주관과 변덕으로 해요. 지금 저기 그 NSC의 수장이 백악관의 대통령 안보보좌관인데 없습니다. 지금 공석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행합니다.
0: 예, 예,
2: 겸직으로. 그러면 국무장관 하기도 바쁜데 언제 대통령 모시냐고. 시스템이 개판이에요. 시스템이.
0: 그러면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대통령의 이야기한 국가 간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굴종이나 사대적 태도는 안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2: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도 이걸로 보수 야당이 오히려 이걸 뗄감으로 해서
0: 예.
2: 안보를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0: 예.
2: 이제 참다 참다 이제 한마디 하신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도 바라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거친 언어를 쓰지 마시고 다 잘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 갖고 저기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 같이 미국 정부 없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다.
0: 예.
2: 우린 자신감 갖자.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지 않은데 어때요?
2: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금강백두라고 하는 정찰기 4대 있죠.
0: 예.
2: 그다음에 정찰위성 최첨단 정찰위성 5대 있죠. 이지스 구축함 4대 있죠.
0: 예.
2: 조기경보기 있죠. 아니 우리가 저기 당장 어떤 미국의 정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무너질 나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 중견 정보 강국이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 정보를 신세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 전제가 우리가 미국에서 정보를 받는데 끊어질지 모른다.
0: 예.
2: 무슨 어린애가 엄마 젖 안 줄지도 몰라 이런 식의 심리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줍니다. 미국에. 이거는 상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0: 예. 그럼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을 다 갈아치워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고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이런
2: 그러니까
0: 게 보여지는 게.
2: 시작을 설령 우리 측의 요인을 트집을 잡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지속이 되는 거는 미국 측 요인이라 이겁니다. 미국 측의 구조적 파열입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0: 예.
2: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좀 미국 측에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치워버린다. 예컨대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뭐 경질한다? 아니 경질해도 그 구조적 파열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들한테 일종의 뭐랄까 화풀이하는 감정적 대응이고 아무리 이런 어떤 그게 정쟁이 되더라도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예. 이게 또 하나 전시작전권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제오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아마 돌려주는 건 어렵다 이렇게 읽히도록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2: 읽힌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조건이 충족 안 된 거를 상부에 설명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안 됐다. 조건 충족 안 됐다. 이걸 상부라면 누구겠습니까? 장관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러 뉴욕 갔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 30분간 만났죠. 그때 전작권 얘기를 가장 공들였어요. 지금 밑에 실무자들끼리는 합의가 안 되니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을 해서 우리 정치적으로 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0: 예.
2: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건 노골적인 그 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는 협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술 넣어가지고 조건 충족이 안 됐다 그랬는데 조건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국방 예산 270조 원을 썼습니다. 지난 20년간 270조입니다. 그 세계에서 미 동맹국 중에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고도 충족이 안 됐다고요? 그건 뭐냐? 그때 당시에 예정했던 조건은 다 충족시켰는데 새로운 조건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 하나 풀면 두 개가 안 되고 두 개 풀면 네 개가 안 되는 식으로 그러면 저기 이거 평가단장 이 조건이 충족됐냐냐 평가단장이 자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조건을 또 붙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궤도에 빠지는 것이죠. 이러면은 국방비를 쏟아부면 볼수록 이제 내년에 거의 70조 아닙니까?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전작권이 안 된다고? 저기 이라크 군대도 전작권 갖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런 어떤 그 최빈국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270조 쏟아붓고 내년 63조 쏟아붓는데 그래도 안 되는 전작권이라면 뭐 아예 이건 토론 불능이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실상을 보고 결심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건 정치적으로 결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0: 우리 국방부 이야기 또 정부 이야기는 어쨌든 올해 안에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2: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해 안에 그게 아니고 FOC라고 그 전작권 전환의 3단계 평가 절차 중에 2단계가 FOC인데 그걸 올해 안에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한미연합훈련 때. 근데 미군은 안 했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인 사실에서도 저 어긋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3단계가 또 있어요. FMC라고 해서 파이널 미션 케이퍼빌리티 최종 임무 수행 능력 이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맞춰야 전작권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절차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예. 그러면 연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2: 네. 골프 활동 있죠.
0: 골프도 친다고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2: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이게 브런슨 사령관이 미 육군 대장이거든요. 미 지상군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 목소리가 백악관으로 갈 겁니다.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얘기 듣지 말고 한국 우리 친구끼리 얘기하자 예, 해가지고 예. 이왕이면 골프 치면서 예. 1호 투자 사업도 좀 발표하고
0: 얘기하고.
2: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야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처예요.
0: 제어비어 브런슨 사령관 그 시간 날 때마다 자기는 전작권 찬성 론자라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2: 네.
0: 그리고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 속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2: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이며 기만적이다. 말은 찬성이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립서비스는 해요. 근데 돌아서면 더 어려워져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뢰하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이 전작권 문제를 한미 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0: 예?
2: 자꾸 대중국 전략의 어떤 그 일환으로 그 시기를 조정하는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갖게 됩니다.
0: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평시작전권은 이제 줬고 전시작전권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미국 국익에 더 이득이 될 텐데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나름대로 전략적 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이 극동에서 전체 미국의 운영 체계를 다 보고 한미 간의 지휘 체계 조정이 거기에 부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 따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미 관계에서 지휘 체계 조정일 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미일 간에도 지휘 체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런 걸 미국의 시간표대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도 미 지상군이 제일 변화를 싫어합니다.
0: 아.
2: 육군 사성장군 여기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전력은 별게 없어요. 뭐 2만 명도 예. 2만 명밖에 안 되는 전력이면 우리 일개 사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노른자위고 좋은 자리죠. 극동 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사상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 의식 때문에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펜타곤하고도 수시로 충돌합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그 펜타곤은 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국하고 협의해 전작권 넘겨주려고 그러면 한국의 비비벨 사령관이 반발하고 이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죠. 군 내부에서도.
0: 그런 또 이면이 있군요.
2: 있습니다. 예. 예, 자리 지키기. 예.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또 이렇게 또 튀어 올라오네요.
2: 네.
0: 그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미국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겠다, 공화당이 지겠다라는 예측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2: 예, 대세가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데 물론 하도 여론조사가 틀리니까
0: 예, 예.
2: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상하원에서 다 같이 패배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0: 그러니까. 근데 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2: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확 약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좀 나름대로 어떤 그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과거에 2006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집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럼스펠드 국방장관, 뭐 월포위츠 부장관, 네오콘이 전원 다 퇴진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2007년에 14 남북공동성명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부시가 이 중간선거 패배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선거를 우리 뭐 미국 전문가들 경우에도 아니 뭐 이게 그래 트럼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냐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모종의 어떤 그 중대한 결심도 이제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도 아마 양상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이 중간 선거로부터 출발한다고
0: 봐요. 예, 예. 기가 또 많이 꺾일 테고.
2: 네.
0: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언론에다 막 발표하거든요. 한국이 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뭐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보복하겠다. 또 이러고 있는데.
2: 네.
0: 이것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까요?
2: 아니 그런데 일단은 선거 용이니까
0: 이제
2: 예.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어떤 양상이 될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하긴 여간 급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요즘 뭐 또 미국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트럼프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정상인인지조차 의심스러워하는 칼럼들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어지간히 급하다.
0: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만일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국민 1인당 5천 달러씩 주겠다.
2: 네. 네.
0: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650만 원?
2: 네.
0: 야, 670만 원쯤 되는 돈인데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네. 뭐 한 가정에 뭐 성인이 4명이다 그러면은 네.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되는데 네. 이걸로 좀 내릴까요? 혹시 표심이?
2: 에이, 근데 그건 뭐 블러핑이다.
0: 블러핑이다.
2: 아, 예. 네. 그리고 저기 말은 그렇게 해도 트럼프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
2: 다른 대통령이라면 솔깃할 만도 안 돼. 저 또 시작됐던
0: 거예요.
2: 아,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또 중간선거 이기면 이거는 매표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죠. 역효과도 예상이 예. 돼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식의 공약 내걸었다가는 아마 이거 뭐 여러 법에 걸릴걸요. 선거법부터 해서 뭐 다 네. 걸릴 거예요. 네.
0: 미국도 아마 불법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트럼프가 급하니까 막 던진 것 같긴 한데
2: 네.
0: 예, 역효과도 불어올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최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또 정동경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두고
2: 네.
0: 감정이 사실을 앞서고 적대감이 논리를 대신한다. 네. 국감장이 한동훈 감정 배출구냐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 아니 뭐 그 전에 추석 연휴 때 우리 지뢰 사건에 대한 얘기부터 다 이어져서 그걸 같이 얘기한 건데 저는 어떤 거 특수부 검사로서 한동훈이 나름대로 그쪽의 엘리트주의고 실력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평소에 말안하던 외교안보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첫째 가짜뉴스 뭐 국정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국이 예. 그거 가짜뉴스거든요. 가짜뉴스. 두 번째는 막말.
0: 예.
2: 뭐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예. 또 저기 우리 군을 향해서 식물 군대냐. 그다음에 마지막엔 똥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0: 예.
2: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북한 김여정이 미국이나 유엔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두들겨 패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한동훈 의원이 나와요. 그래서 김여정이 남조선 군부 깡패라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바로 식물군대 똥별이라고 반주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이 정부 두들겨 패는 재미를 느끼는 두 당사자가 이건 김여정 한동훈 반명 연합이다 이거.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게 왜 우리 협상력만 갉아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외교 영역까지 들어와 가지고는 예. 계속 점입 가경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냥 말투도 그냥 뭐 먹었냐 이러면 될 거를 꼭 처먹었냐.
0: 예.
2: 그냥 무슨 소리냐 이러면 될 거를 꼭 개소리냐.
0: 예.
2: 아, 이거 방송용으로 좀 부적합해 보이지만.
0: 예, 전원이니까. 예,
2: 전원님.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말의 자극성,
0: 오늘,
2: 감정의 배설.
0: 오늘도 한동훈 의원 SNS에 예. 정치 깡패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2: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랄까 이 어떤 가짜뉴스 막말 이런 거를 이제 감정의 배설구처럼 아니면 어떤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고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오는 일종의 감정 배설물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느낌이 한여름에 그 파리가 들끓는 음식물 쓰레기통 열었을 때 기분하고 비슷하다는 들을 때 기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런 게 국회에선 다 용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정치의 불행이죠. 이건 한동훈 의원을 탓하기 전에 정말 우리 정치의 불행이에요.
0: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전략적으로 이런 세게 말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흥분한 상태에서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나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2: 아니 그런데 이제 의도된 흥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이거는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예. 그 자체가 정치가 되니까 예? 이것도 정치라고 믿는 거니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그러고 나면은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예, 예.
2: 한 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0: 그 아까 지뢰 이야기 되셨습니다만 그 국감장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한동훈 의원이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설설 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쪽에서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의 워딩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옹호도 해주고.
2: 아 그런데 조금 말은 더 저기 국무위원들 간에 조율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네. 분명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고 틀린 발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거 정보 분석을 다 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는 맞습니다.
0: 예.
2: 맞는데 그것이 표적화된 공격이냐는 유보예요. 폭이 우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풀이 우거진 걸 보니까 1년도 더 지났거든. 그러면 1년 후를 예상해서 우리 아군을 공격하는 신출 기모란 군대는 아니거든요. 예. 북한군이.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전술적 목표를 가지고 매설한 건 맞고 의도적인 것도 맞는데 근데 군사 용어로 표적화된 도발이냐. 이건 군에서 그렇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일부 장관이 이해할 때는 바로 그 표현. 의도된 공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 뭐 북한의 어떤 공격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든 국정감사에서요.
0: 네.
2: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 신중한 발언인데 근데 이런 발언조차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걸 조금 더 조율했었으면 NSC 같은 데서 예, 그런 것들을 다 맞추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예. 있죠. 예.
0: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유엔에서 유엔 대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이 DMZ 지뢰에 대해서 사과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강경 한쪽 강경하고 통일부 장관이니까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유엔 대사처럼 할 수는 없어도 그 말은 조금 순화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2: 그렇죠.
0: 정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공격할 기미를 줬으니까.
2: 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고 국방장관이 교체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NSC 회의를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그 조율된 시간이 그게 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일단 처리하면서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라가는 장관들 입장에서는 표현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비춰지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표현을 한마디 한마디까지 뉘앙스까지 봤는데 정확하고 옳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0: 예, 어떤 예,
2: 그런 어떤 예. 간격이 예, 느껴지는
0: 예,
2: 거죠.
0: 예. 또 우리 장병 3명이 다쳤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0: 저 예. 발언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약간의 어떤 표현이
2: 그렇죠.
0: 부족했다.
2: 좀, 예. 조정했었어야죠.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러정렬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0: 멋진 기능 오토링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6: (목소리)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7.57% 내린 5,554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20분 동안 잠시 중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9.48% 내린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1.06% 내린 126만 2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TSMC는 현지 시간 15일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7,600억 타이완 달러, 약 31조 7천억 원을 기록해 6개 분기 연속 순이익 신기록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난 1조 4,900억 타이완 달러, 약 62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만기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오는 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 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위원들에게 제출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 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세 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 기소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조재복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존속살해가 가족 공동체 사회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만여 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 혐의로 외국인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 2.1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 7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 시간에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연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시 전형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됨에 따라 수능시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처리 방침을 담은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최측인 아시아축구연맹 소장이 대회를 1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은 아시안컵 개최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

0: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1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 집 앞에서 김치 쉰내,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확 올라온다면,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년째 이런 옆집을 참고 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 아, 뭐야 이 냄새.
11: 옆집에서 또 먹던 음식 내놨나 봐.
10: 아, 벌레 좀 봐.
11: 아니, 복도가 자기 집 창고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아.
10: 관리실에 또 말해볼까?
9: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파트 옆집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음식과 화분까지 내놓으면서 냄새와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1: 자, 잠깐 슈퍼에 좀 나가볼까? 아유, 뭐야?

0: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어? 뭐야, 뭐가 막혀 있는 거야? 뭐야?
1: 신고가 그렇게 좋았어?
0: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걸 왜 우리 집 문 앞에 놓습니까, 이거?
1: 불편하다며! 어디도 불편하게 살아보시오!
2: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뒀다는 민원을 받자 신고한 이웃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화분 등을 키높이까지 쌓아놓은 사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1: 여기 자전거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0: 애기 자전거 안 한대요?
1: 공용복도잖아요. 소방법 위반이고요.
0: 아,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소방서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거 괜찮다던데요?
2: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괜찮고 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2: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집 때문에 8년째 복도 냄새와 벌레를 참고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3: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사연인데요.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세대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옆집이 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상자 몇 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분까지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 아, 짐 때문에 뭐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놨다고 하면 아, 이게 냄새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3: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음식물 냄새뿐만 아니라 화분 때문에 벌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복도가 싹 정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짐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더 황당한 건 옆집 주민이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려고 해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참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
2: 복도에 개인적인 짐을 내놓는 집 사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많죠.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물건이 많아야 문제인 건지 아니면 통행을 방해를 해야 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일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3: 네, 핵심 기준은 통행과 피난을 방해하느냐입니다. 물건의 양보다는 그 물건이 실제로 복도를 막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 주체가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를 막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연처럼 만약에 뭐 음식까지 내놔서 또는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3: 네, 소방법상 피난 방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악취와 벌레는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생활 방해, 이른바 생활 이익 침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수인 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8년 동안 냄새와 벌레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그런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70대 B씨가 옆집에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통행이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과 화분 등 가재도구 등을 키 높이만큼 촘촘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A씨를 감금죄로 재판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자, 아무리 그래도 현관 앞에 물건으로 막아서 못 나오겠다. 이거는 앞서 말한 소방 문제나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 같거든요.
3: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공용공간 무단 점유나 소방법 위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형법상 감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때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꼭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두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감금죄요? 현관문을 막긴 했지만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금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3: 네, 그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놨음에도 B씨가 실제로 나와서 외출을 했고 B씨가 다친 것도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현관문 앞에 쌓인 물건들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로 B씨 키 정도 높이까지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고령인 B씨가 그 물건들을 넘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던 점 등을 종합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는데요. 감금죄는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나왔습니다.
2: 여기까지 들으면 복도에 물건 하나 잘못 놨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죠.
3: 네, 맞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 배선실 앞에 유아용 세발 자전거를 놔뒀다가 이웃에게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직접 소방소 두 곳을 확인했더니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서 복도 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또 상시 보관이 아니라 일시 보관 물품이거나 바로 옮길 수 있는 단순 일상용품인 경우 복도 끝에 두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 명령이 내려온다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관리 주체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2: 그런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물건 때문에 오가기가 불편하다. 뭐 불법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완전 관리를 담당하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사항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건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된다면 민법상 생활방해를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 놓인 자전거나 짐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을 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면 본인 부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3: 네, 물건을 둔 행위가 소방법상 위반인지 여부와 민사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0: 복도에 물건을 뒀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 즉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다쳤다면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 복도 말고 옥상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 네, 옥상과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수십 년째 한 세대가 옥상 전체를 화분, 박스 등으로 가득 채워 다른 주민들이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물건이 쌓여서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결국 소방관련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도든 옥상이든 주차장이든 공용 공간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케이티 페리의 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5도, 광주 25도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 데다가 올림픽대로에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차로가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한강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영동대교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월드컵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오늘 성수동 쪽으로 길게 밀리는데요. 성산램프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4: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고 이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마치 무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2차 가해를 할 것이고 또 재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에서 돈 세탁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카지노에서 이 거액을 수표로 찾은 뒤 칩으로 바꿔 짜고 치는 카드 도박으로 현금화했습니다. 김종옥 기자입니다.
5: 카지노 게임장 밖 화장실로 가방을 든 사람과 다른 한 명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가방을 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방은 다시 카지노 밖 도로에 주차 중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카지노 게임장 밖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카지노에서 딴 돈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다시 삼자에게 건네는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500여 명을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가로챈 돈을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수익 287억 원은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짜리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된 뒤 칩으로 바뀌고 다시 현금으로 조직 손에 돌아갔습니다.
6: 시중은행에서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3: 이승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계장입니다.
6: 고액의 그 금액을 현금화시켜서 피의자들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5: 돈 세탁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영주권자를 카지노에 보내 짜고 치는 도박을 진행한 겁니다.
6: 바카라는 게임을 통해서 두 명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높은 쪽, 한쪽은 낮은 쪽을 걸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지 않는.
5: 이렇게 세탁한 돈은 외국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일당 5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7: 축구대표팀 주장 왕따설에 시달린 LAFC 손흥민 선수가 한 골에 도움 두 개로 팀의 모든 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리그 7호 골에 이어 메시 등을 제치고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8: 0-0 답답한 흐름을 깬 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7분 손흥민이 수비수들에 둘러싸여 경합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보안가가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한 골을 내주고 LAFC가 반격에 나선 후반 22분. 골키퍼가 걷어낸 공이 손흥민 몸에 맞고 굴절된 이후 보안가가 추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흥부 두의 연속 골 합작입니다. 다음엔 손흥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후반 27분 샤펠버그가 옆에서 깔아준 공을 손흥민이 오른발로 툭 갖다 대 쐐기골을 완성했습니다. 말 많던 A매치 이후 두 경기 만에 뽑은 득점이자 리그에서 한 달 만에 터진 7호 골입니다.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은 후반 33분 교체됐습니다. 대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LAFC는 오랜만에 결정적인 승점 3을 챙겼습니다. 멀티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도움 15개로 메시 등을 제치고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7: 본격적인 가을 야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야구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틈타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안표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와일드카드 1차전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에는 고가의 재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테이블석 티켓을 한 장에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했고요.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도 4인용 테이블석을 200만 원에 내놓은 매물도 올라왔습니다. 정가보다 무려 4배가 넘는 가격들입니다. 영화관에서 야구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있는 티켓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가 2~3만 원대인 와일드카드 1차전 관람 티켓이 10만 원 가까운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야구 팬이 대거 몰리는 포스트 시즌이 되면 안표 거래가 성행하는데요. 이에 지난 8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서 안표상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된 처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진화된 꼼수들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모니터링 적발을 피하기 위해 티켓 가격을 1원 등 저렴하게 설정을 한 뒤 개별 문의를 통해 실제 판매가를 안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원대인 선수 사진이나 음식 쿠폰을 수십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증정품으로 경기 티켓을 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두 신종 안표 행위입니다. 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 주변에도 경찰이 출동해서 안표 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티켓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단속은 현장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가 안표로 얼룩지지 않도록 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4: 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기 카피바라 새쌍둥이가 국내 동물원에서 공개가 됐는데 자,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낙엽을 하나씩 입에 악 물고 있는 아기 카피바라. 지난달 28일에 태어난 새쌍둥이들입니다.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각각 1kg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육사와 수의사의 보살핌 속에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카피바라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으로 남아메리카에 사는 설치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데요. 귀여운 외모와 또 특유의 여유로운 행동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에 친화력함 또는 동물계 핵인사로도 불립니다. 푸바우와 늑구 그리고 북항이까지 동물들이 잇따라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죠. 반려동물처럼 교감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그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9: 지난달 14일 부산 북항에 불쑥 나타난 흑상어 한 마리. 상어는 그저 물길을 따라 헤엄칠 뿐인데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안부까지 궁금해하며 정을 쏟습니다.
10: 친근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11: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10: 보냅니다. 부산 시민 특유의 어떤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 문화.
9: 그 바탕에는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무언가를 보살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그 마음은 한층 깊어집니다. 푸바우에겐 성장과 이별, 늑구에겐 탈출과 생존이 있었다면 북항이에겐 낯선 도심수로에 나타나 언제 바다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을 이입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서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12: 결핍이나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서사가 있으면
11: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입니다. 네.
12: 그 동물의 생존이나 행복 이런 거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희망이나 치유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9: 혼자 품었던 호감은 SNS를 통해 여럿이 나누는 감정으로 번졌고 같은 존재를 응원한다는 공감대가 낯선 이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덧입힌 특별한 의미가 야생동물에게도 반가운 일인지는 별개입니다. 밤에 플래시를 비추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3: 수족관에서 항상 그 순치를 시키고 하육관에서 하육을 해야
11: 최윤 군산대 명예 교수입니다.
13: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던져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죠.
14: 예, 생닭은
13: 자극하는
9: 사람들은 북항이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5: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 대전 10도, 대구 10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1, 2도,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또 하늘도 맑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새벽까지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하늘만 흐려지겠지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 있고.
4: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3: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2: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외국인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지만 아시아 주변국의 증시를 살펴보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1: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5: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권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4: 한재영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6: 맞았고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 있지 않았나.
5: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4: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7: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1: 코스피가 장준 5,500선을 하회하는 등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증시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동향과 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AI 반도체 업종의 이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장 변동성 확대에

0: 경각심을 유지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2: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4: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2: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3: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 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직과 어뢰 발사관 두 종류를 발사하며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계 기자입니다.
6: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한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8: 핵공격 잠수함
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8: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순항 미사일 자체가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9: 함상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하면
3: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9: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6: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오전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 측이 22억 위안, 우리 돈 4,4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통관시설과 연결도로 미비 등의 이유로 12년 동안 개통을 미뤄왔습니다.
0: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0: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 난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의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11: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 고리고 통통 됐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10: 경찰도 유사범죄를 막겠다며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2: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네,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신고만 6번이나 들어왔는데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최 씨를 조사했지만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최 씨가 흉기 난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건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3: 이만한 박스 쪼가리 같은 데다 글 써가지고는 이렇게 짝대고 이만한 가방 하나 이쪽은 미고 이쪽 손을 들고 이래서 들어가는 건데 금방.
10: 두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최 씨 시위 관련 신고는 모두 6건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달에는 최 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병원 측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해 시카를 대신 가져왔다는 최 씨 해명에 흉기만 회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소환 조사하고 흉기를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한 뒤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두 차례 살인 미수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부인 살인 미수 혐의 판결문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재판부 판단도 담겼습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과거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경찰이 위험성을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이른바 흉기 난동 예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흉기를 든 사람을 맞닥뜨렸을 경우 다양한 생존법을 누리꾼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함께 보시죠. 한 누리꾼은 막다른 곳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목을 한쪽 팔로 감싸고 몸을 부딪혀서 범인을 넘어뜨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목을 가장 먼저 보호한 뒤 바로 도망가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가방을 갖고 있다면 몸 안쪽에서 매서 배와 명치 등 급수를 우선 도외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14: 이 의자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찌르기가 힘듭니다.

0: 자를 빨리 들어서 상대 얼굴 앞에 위치한다.
1: 네, 무술 교육업체 채널에서 올린 영상인데요. 만약 범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의자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위급한 경우 의자를 던져서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흉계난동이 벌어지면 범인과 맞서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렇게 시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도로 흉계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보은성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숙고 끝에 나온 좋은 인선이라며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4: 실제로는 소리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걸로 저는 예상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경제적 이해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실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3: 반면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가족관계를 정조준하며 인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른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온 임 실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을 거쳐 비서실장에 직행한 점을 꼬집으며 장고 끝에 악수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6: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기가 막힌
5: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6: 민낯입니다.
3: 인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징계와 제명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1억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 뇌물 듀오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을 폐륜 3남매로 지칭하면서 의원 자격정지 입법까지 거론한 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립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청와대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야당의 보은 인사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일축하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갈 임 실장의 역량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끌어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로패 수여식이 열린 겁니다. 임명장을 받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수석 보좌관의 일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8: 정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이
5: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7: 청와대는 같은 날 임 실장 발탁에 대한 야당의 보훈 인사 주장에 반론을 펴며 신임 실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 실장 처남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어서 임 실장이 기용되고 임 실장 부인이 지난 2월 주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된 게 아니라 두 사람 능력을 높이 샀다는 겁니다.
9: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그 이 커리어 자체가
5: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9: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7: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된 강훈식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루머라며 모든 비서실 시스템은 강 전 실장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비서실 장악력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 전 실장은 SNS에도 별도의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부족했다, 송구했다고 밝힌 기자회견 날이 가장 괴로웠다며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고 감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0: 2기 비서실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석인 내각은 물론 비서실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총리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 전 실장 향후 행보 역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김지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의 근거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등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검찰주의자와 기회주의자의 이 면모를 보인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맞는 입장을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당내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판국에 왜 사서 내분을 키우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 세라 강제 수사를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당 차원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공식 확인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12: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5: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12: 결론 내렸고요. 다른 거는 다 함고하고.
11: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도 개파 간 이견만 노출됐고 뒷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부르짖힌 이번 의혹은 경선 내내 최대 화두였습니다. 경쟁자였던 친정청래계를 정조준해 당내 분열의 뇌관으로 꼽혔는데 수면 아래 가라앉나 싶던 갈등의 불씨는 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보고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마당에 굳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분출했습니다.
13: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 이거죠. 도대체
5: 박재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내부에서 잘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
11: 당 스스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야당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 당원 명부부터 압수수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황당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근안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합니다.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1: 김희석 대표는 당 안파 거센 후폭풍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4: 댓글 보면 강하게 처리할 걸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당헌 당규를 지키면서 예. 할 것은 다 해가고 있습니다.
15: 네.
4: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합니다.
11: 김민석 대표는 일단 내색은 않고 있지만 당장 당내 개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야권의 거센 역공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이른바 당원 직선제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이 공석 사태인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거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당원들이 발생을 하면서 재경선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6: 결선 투표 끝에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윤재복 후보에 패배한 양양자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부실 선거를 공개 지적했습니다. 용인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빗발친다며 전면 재선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교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17: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5: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7: 싶습니다.
16: 정의용 사무총장도 즉각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5: 조합 측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후보자께서
5: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0: 소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위 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명백한 당의 실책으로 비롯된 사태라며 지도부에 대한 문책이 잇따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태에 앞장섰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1: 뭐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러다
2: 어제
1: 보니까
2: 전
1: 아무래도
2: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신 것
3: 국민의힘은 다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갑 재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자칫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지역이 30곳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선거 물품 독점 계약에 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에선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를 더한 값이 최종 결과를 초과하자 수치를 사후에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로까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수사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선거 물품을 보관하는 소위 창구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 등 1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물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이어 특혜성 계약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의 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6: 지난 3월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선 5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는데 뇌에 출혈이 있고 온몸에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사 끝에 잡힌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사위, 26살 조재복이었습니다. 조재복은 함께 살던 장모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밤새 장모를 때렸고 견디지 못하고 숨지자 가방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면을 선고했습니다. 조재복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왔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 환경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만 선고했습니다.
7: 진기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이 있고 확정적
2: 이종민 대구지방법원 공보 판사입니다.
7: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6: 공소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범죄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되면 올해

0: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그러나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단속은 전적으로 시험 감독관 눈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네, 국정감사 현장에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안경을 쓴채 영어 문제를 쳐다보자 답이 나옵니다.
2: 3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보이고
3: 김문수 민주당 의원입니다.
1: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자격증 시험과 토익에 이어 이번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수험생 2명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논술 시험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다가온 수능 시험에 비상이 걸린 상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누리집에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특히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처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수능 시험 시간에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착용했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연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시험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착용한 행위 수준의 부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스마트 안경 단속은 전적으로 시험 감독관 눈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4: 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3: 최규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4: 전파 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국내 모든 시험장에 올 1월 이미 스마트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 탐지기 보급이 완료된 것과 비교됩니다. 비행기 이착륙까지 제한하는 수능 시험을 두고 정부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편의점 김밥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보다 최대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김밥 12개 영양 성분을 시험 평가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종류별로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70%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편의점 김밥은 컵라면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과잉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최지 변경부터 대회 연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당장 다음 달 이 중동 원정 A매치 2연전 계획도 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6: 내년 1월 리야드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도시 세 곳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최근 후티 반군이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타격하는 등 현지 정세가 요동치면서 대회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보가 계속 위협받는데도 개최를 강행할 경우 선수들과 관중의 안전이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단체도 어떠한 대회의 가치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주최 측에 요구했습니다.
7: 이 안전을 최우선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바로
3: 김은기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입니다.
7: 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최지를 좀 변경하거나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아시안컵을 주최하는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은 필요하면 대회를 1년 미뤄 2028년에 열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다음 달까진 기다려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아시아축구연맹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엔 급한 불이 또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대비해 다음 달 사우디 등 원정 평가전을 추진해왔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일단 사우디에 입국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9-10월 A매치 4연전과 11월 두 경기는 모레노 임시 감독의 계약 연장 결정과도 직결돼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5: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만기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주요 20개국,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 태국 방콕에서 가테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가테야마 재무장관은 두 나라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0: 지난 2016년에 처음 시작돼 10주년을 맞은 국제 종자 박람회, 올해도 풍성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5: 종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석형 한국 농업기술진흥원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일단은 이제 국제 종자 박람회가 뭔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8: 올해로서 이제 10번째거든요. 10번째고 우리나라가 지금 민간 그 종회사가 한 17군데가 김제
3: 이석형
8: 그
3: 한국
8: 있어요.
3: 농업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8: 거기에서 생산한 이 종자들을 외국의 어떤 그 뭡니까 바이어들도 초청하고 해서 여기에서 뭐 수출 계약도 이루어지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일시는 10월 21일부터 이제 23일까지고요. 그래서 특히 IMF 때 우리나라 그 대규모 종자 회사들이 전부 외국을 매각됐거든요. 예. 다시 이제 우리 종자가 기반을 잡아서 이렇게 외국으로 진출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 예. 예. 네, 보통 이제 행사가 뭐 10주년이다 이러면은 예. 뭐 다른 행사보다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올해는 뭐 좀 더 다채로운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이?
8: 일단은 종자 뭐 회사 그 행사다 보니까 이 45개 작물에서 461개 이런 우수 품종을 전부 이렇게 실증 단지에 재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추 하나가 무려 뭐 30cm 크기의 뭐 우각고추라든가 예. 또 하늘로 자라는 뭐 하늘초, 그다음 뭐 스마트용 재배용 무라든가 관상용 뭐 호박, 수세미 등 아무튼 이색 품종들을 한 자리에서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0: 네.
8: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그 김태연 양을 우리 홍보대사로 초빙해서 아주 그 10주년인 만큼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농기계 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농진원이 생산하는 이제 품종들이 많은데 한 10가지 정도가 10주년이니까
0: 네.
8: 그 작물들을 섞어서 그 정영숙 그 음식 명인이 또 2026인분 비빔밥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아주 다채로운 행사, 그리고 또 치유 농업까지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마 이번에 이제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약간 이색 품종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8: 네네.
0: 이번에도 보면 이제 예전에 큰 배추 같은 눈에 띄는 작물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자들도 있을까요? 10주년을 맞은 국제종자박람회가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과 짚어봤습니다.
9: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10: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9: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11: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1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5: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6: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7: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1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9: 코리아 트렌치.
18: 코리아 트렌치.
2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0: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0,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4: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3: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4: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3: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5: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중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적은 양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는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 사이로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20,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울 쪽으로도 안성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조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양방향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에 또다시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4: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5: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6: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5: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0: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2: 박석현
1: 문제
2: 우리은행
1: 있고,
2: 애널리스트입니다.
1: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0: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5세 시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4: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5: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권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2: 한지영 키움증권
6: 슈퍼사이클을
2: 연구원입니다.
6: 맞았고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있지 않았나.
5: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재앙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2: 김석환 미래에셋 증권
7: 주가가 반등하는 데
2: 연구원입니다.
7: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3: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만기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재무장관은 두 나라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하늘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4: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의 구속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50대 남성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운집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 800명을 투입해 순찰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재청한 지한 달여 만이자 중수청이 출범한 지 13일 만입니다.
3: 국회는 김중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4: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인선 과정에서 개혁 노선을 두고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8: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선 관련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종료 뒤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여 갈등의 여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9: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이 검찰개혁과 중수청장 행안위원입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김영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8: 여당 내 강경파와 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11: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2: 이는 곧 검찰개혁
11: 후퇴와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8: 국민의힘은 이런 범여권 내 균열을 파고들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현주소라고 비꼬았습니다.
12: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8: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청문회의 파장을 보여주듯 보고서에는 정반대 의견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친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단 근거를 소명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적격이라는 의견과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소신에 의문이 제기돼 중수청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힌 겁니다. 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향후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다시 대립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면서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보은성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숙고 끝에 나온 좋은 인선이라며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14: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이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굉장히 좋을 걸로 저는 예상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경제적 이해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실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13: 반면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가족관계를 정조준하며 인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른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온 임 실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을 거쳐 비서실장에 직행한 점을 꼬집으며 장고 끝에 악수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5: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국민의힘 기가 막힌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입니다.
13: 인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징계와 제명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1억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 뇌물 듀오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을 폐륜 3남매로 지칭하면서 의원 자격정지 입법까지 거론한 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립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청와대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야당의 보훈 인사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4: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일축하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갈 임 실장의 역량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끌어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로패 수여식이 열린 겁니다. 임명장을 받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수석 보좌관의 일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17: 정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7: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16: 청와대는 같은 날 임 실장 발탁에 대한 야당의 보훈 인사 주장에 반론을 펴며 신임 실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 실장 처남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어서 임 실장이 기용되고 임 실장 부인이 지난 2월 주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된 게 아니라 두 사람 능력을 높이 샀다는 겁니다.
18: 기본적으로 각각이
2: 송기용 청와대
18: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그 이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인과관계는 근거 같다는 말씀드리고.
16: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된 강훈식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루머라며 모든 비서실 시스템은 강 전 실장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비서실 장악력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 전 실장은 SNS에도 별도의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부족했다, 송구했다고 밝힌 기자회견 날이 가장 괴로웠다며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고 감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기 비서실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석인 내각은 물론 비서실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총리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 전 실장 향후 행보 역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한 창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임 실장이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목적 개헌 논의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셔도 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며 개헌 우려, 개혁 무력화 우려로 지지를 철회한다는 작성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없고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는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3: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커졌고 반도체 벨트 등 경기 남부 일부 핵심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서 오름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경기 남부 핵심지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성남 분당이 0.79% 치솟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전세 씨가 마르며 전세값이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1.5배 가팔라졌습니다.
4: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9: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20: 현재 주택 시장은
2: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20: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9: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새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세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호 구역 강공책이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21: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1: 정권 초기임에도 굉장히
2: 빨리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입니다.
1: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도

0: 많이 오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고요.
1: 반면 정부는 그나마 투어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투어제 연장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3: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길어질수록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탄핵 요건까지 거론했습니다.
4: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5: 김의겸
4: 직무유기까지
5: 법사위
4: 할수 있다.
5: 민주당 간사입니다.
4: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재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엔 힘을 실었습니다.
6: 재청에
5: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6: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재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며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6: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5: 조원철
6: 운영이 차질이 있게
5: 법제처장입니다.
6: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재재청 요구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의 해석은 독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재청권과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려고 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7: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재청할 때까지 계속
5: 박경수 법사위
7: 관리하면은
5: 국민의힘
7: 재청권
5: 간사입니다.
7: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3: 주 질의 막바지엔 서영규 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서 조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하자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5: 김태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예의를 지켜요.
5: 박경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어느 기관을 상대하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블랙홀처럼 쟁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별 주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0: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10월 1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에밀리 마이어 교향곡 1번 다단주 가운데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밀리 마이어의 교향곡 1번 중에서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이 에밀리 마이어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0: 네,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담은 새 음반도 나왔는데 오늘 들으실 세 곡이 모두 이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1: 이 에밀리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집 1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이 음반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2025년 베를린에서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가 에밀리 마이어 한 사람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 한 작곡가만 집중적으로 다룬 거네요.
0: 그렇죠. 세 차례 공연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교향곡 5곡과 서곡 4곡, 피아노 협주곡까지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악보도 다시 정리했고요.
1: 그리고 그 연주가 이번 음반으로 이어진 거고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 마이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812년 태어나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여성 작곡가 파니 멘델스존, 클라라 슈만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1: 근데 이 남긴 작품의 규모가 상당하네요.
0: 교향곡을 무려 8곡, 협주곡과 서곡, 수많은 실내악 작품도 남겼고요. 생전에는 자신의 작품만으로 연주회를 열 만큼 작곡가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낯선 이름이 됐을까요?
0: 이게 세상을 떠난 뒤 작품이 제대로 출판되고 계속 연주되지 못하면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관현악 작품 상당수가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최근 이 작품들이 다

0: 다시 발굴되고 있는 거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 음반은 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멜니코프는 1867년에 제작된 블리트너 피아노를 사용했고요. 오케스트라는 시대악기 전문악단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입니다.
0: 이 작품만 되살린 게 아니라 마이어가 살았던 19세기의 소리까지 재현한 거네요.
1: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음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작품들을 모두 세 장의 음반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나 클라라 슈만 같은 작곡가들이 시작이었고 이제는 에밀리 마이어처럼 우리에게 낯설었던 작곡가들의 작품도 다시 발굴되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작곡가들을 한번 제대로 만나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랫동안 음악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0: 오늘 마지막 곡도 이번 새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에밀리 마이어의 서곡 3번,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34살 직장인입니다. 아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고 만날수록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을 했고요. 결혼 후 생활비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통장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둘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우편물이냐고 물으면 아내는 그냥 광고물이라면서 치워버렸죠. 그러던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도 저는 아내가 적금을 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절반 정도를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쓰고 가방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쩌다가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 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빚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혼인 취소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혼인 취소 원하는 경우 흔할까요?

0: 혼인을 결심하게 된 기반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1: 네.
0: 아무래도 신뢰 없는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1: 네.
0: 그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를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0: 사연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직업과 합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내한테 1억에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0: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실무상 빚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1: 네.
0: 왜냐하면 부부의 경제 사정은 혼인 후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다만 사연처럼 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빚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고,
1: 네.
0: 빚의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며
1: 네.
0: 가족까지 이를 숨기는 데 가담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1: 네.
0: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혼인 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가 결혼 전에 만든 채무거든요. 이거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0: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1: 네.
0: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의 것입니다.
1: 네.
0: 아내가 결혼 전에 진 카드론이나 대출은 아내 혼자의 빚이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생활비 공과금처럼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1: 네.
0: 다만 만약에 사연자님이 아내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1: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채권 추심원이 남편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그런 경우에 확실히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1: 네.
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1: 네.
0: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되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이런 연락이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남편한테 빚을 갚으라고 이제 계속 연락이 오면 오히려 채권 추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1: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은 혼인 취소를 원하세요. 뭐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를 원하시는데 혼인 취소와 이혼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혼인 취소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던 혼인을 없애는 것이고,
1: 네.
0: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다만 혼인 취소도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아서
1: 네.
0: 어느 쪽이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네.
0: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겠죠.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고,
1: 네.
0: 상대방이 속여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혼인 취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혼인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는 사연자분의 월급이 들어가는 공동 통장에서 아내의 빚이 계속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미 갚은 이제 돈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정산받을 수도 있을까요?
0: 이미 사연자님 월급으로 갚아버린 돈에 대해서는 공동통장의 돈이 아내 개인의 혼전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1: 네.
0: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그만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아내 몫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혼인 기간이 6개월 내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얼마를 각자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에서 대부업체나 카드사로 빠져나간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신혼지 전세 자금에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거액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빚 원칙적으로 이제 사연자분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 없고요. 공동 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이제 아내의 혼전 채무 갚은 돈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산 요구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한

김씨, 그런데 옆집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훌쩍 넘어와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더니 옆집에서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데요. 화가 난 김씨, 우리 집 담을 넘어온 부분만큼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네, 이제는 김 씨가 직접 잘라도 됩니다. 민법에는 이웃집 나뭇가지가 내 땅의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 먼저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요구를 받고도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땅으로 넘어온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뿌리는 규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옆집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경계를 넘어왔다면 주인에게 먼저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넘어온 뿌리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에서 열린 감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잘라도 되지만 열매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무 주인에게 있거든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만큼 배려와 양보가 먼저겠죠.

조인삽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가끔 지나겠는데요. 이 비의 양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함이 느껴지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 빠르게 풀리면서 현재는 전반적인 교통흐름 상당히 좋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계속해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교 사이로 정체 서행이 남아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과 한남대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일 뿐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정체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난 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 내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난 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의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4: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올다시피
0: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4: 이상으로 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입니다.
3: 경찰도 유사 범죄를 막겠다며 다중 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흉기난동을 벌인 최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서 흉기를 지닌 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 관련 신고만 6번 들어왔는데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최 씨를 조사했지만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최 씨가 흉기 난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건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7: 이만한 박스 쪼가리
0: 인근 주민입니다.
7: 숨쪄가지고는 이렇게 짝대기 되고 이만한 가방 하나 이쪽은 밀고 이쪽 손으로 들고 이래서 들어가는 건데 금방
6: 두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최 씨 시위 관련 신고는 모두 6건이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달에는 최 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병원 측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해 시카를 대신 가져왔다는 최 씨 해명에 흉기만 회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소환 조사하고 흉기를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한 뒤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두 차례 살인 미수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부인 살인 미수 혐의 판결문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재판부 판단도 담겼습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과거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경찰이 위험성을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경찰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결정되면 피의자 김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20대 김모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했다면서도 장모를 노린 건 아니라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끌고 간 건 당황해서 바람 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9: 혼인 소통에 미행했습니까?
10: 강제 혼인 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9: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8: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승용차 안에 보관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 주 초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범죄로 장모가 숨진 만큼 아내 등 유족 의사도 종합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앞서 김 씨는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내의 접근금지 등 조치가 만료돼 법원의 재신청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점이 없었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송파 장모 사례와 인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선관위 특검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지역이 30곳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선거 물품 독점 계약에 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며 수사에 고삐를 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0: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에선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를 더한 값이 최종 결과를 초과하자 수치를 사후에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로까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수사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선거 물품을 보관하는 소위 창구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 등 1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물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이어 특혜성 계약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의 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1억 공천 헌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선우 의원의 판결문에는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원하는 면접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판결문에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언급된 건 공천 면접이 진행되던 지난 2022년 4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눈 통화입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공천 면접에서 물어봐줬으면 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라면서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가 받은 질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을 공천헌금 1억 원이 건너간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오는 31일 김건희 씨 구속 만기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관련 추가 전원 합의 기일을 지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김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를 상대로 병원비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원칙적으로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미 5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JB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0: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정전권 전환 영원히 할수 없다고
1: 정빈나
0: 생각합니다.
1: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0: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2: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3: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1: 학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3: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국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최근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이 화두였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빗발친 질의에 강 장관은 당장 내일 전환해도 관계없다고 한 과거 안규백 전 국방장관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6: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하시죠.
7: 한미 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7: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7: 군사적 수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고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5: 법여권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잇따른 가운데 강 장관이 미측에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8: 중대한 문제인데 대단히 가볍게 다루고 의원입니다.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이미 전달을 했고.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1: 윤상현
6: 겁니다.
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정치는 정책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5: 올해 말까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가 전망되는 만큼 여야 간의 입장은 갈수록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4: 북한과 중국을 잇는 왕복 4차선 규모 신압록강 대교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완공 이후 개통까지 12년이나 걸렸는데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9: 꽃으로 치장한 북한과 중국의 화물차들이 개통을 알리는 경적을 울리며 왕복 교차로 달립니다. 1943년에 지은 단선 통로인 기존 북중 우이교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3026m 길이 다리 한가운데 북중 경계선에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북러 두만강 다리 개통 때처럼 양국 총리가 화상 축사에 나섰습니다.
10: 개통 이후 경제 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촉진하면서 양국의 국민 복지가 증진될 겁니다. CCTV 보도입니다.
9: 현지 주민과 해외 취재진이 몰렸지만 삼엄한 경비 속에 개통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 너무 기뻐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나라가 강해졌다는 생각뿐입니다.
9: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이 공사비 4천억 원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통관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고 장성택 처형 여파나 시진핑 첫 방한 등 정치 이슈와 맞물려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중국이 북측 세관청사와 진입로 건설비까지 대주기로 하고서도 12년을 끌었습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에 맞서 중국도 승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앙금이 섞인 세월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민생 경제로 제재가 확대되면서 북중 무역은 전성기의 3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12년 만에 빗장은 풀렸지만 북중 교역의 호황기 때 설계된 왕복 4차로를 채우긴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여러분 통장 거래 내역 한번 쭉 내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수기, 렌탈료, 휴대폰, 할부, OTT 구독료의 보험료까지 한건한건 한건 보면 몇만 원인데 모아서 생각하면 큰 돈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다시 오르고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새는 돈은 막는 일이겠죠.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우리 부모님 댁에 하나씩은 있다는 그 가전 구독 진짜 이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은 TV 광고 전화 권유로 2만 원, 3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둘씩 들다 보니까 어느새 9건이 됐다는 영종대 카페 사장님 부부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자. 오늘은요. 또 연말 건강검진 시즌 다가오니까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이야기까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실시간 청취자 사연과 함께 두 분이 또 미리 이것만 물어보살 코너 연말 건강검진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보험 이야기까지 되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더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2: 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가전 구독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얼마까지 얼마를 내는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0: 이게 월 구독료로 치면 얼마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전자기기들 모아놓은 마트 같은 데 가서 하나 새로 드려볼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쵸. 과연 이득인지 득실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네. 박상규 팀장님은 어떤 거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1: 네, 저는 머니클리닉에서 오늘 수술비에 대한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보험 하나 들어드셨다는 분들 그 보험이 정작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0: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아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네. 이 부위 수술비가 안 나온다? 이거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이겠죠?
1: 말이 안 되죠.
0: 그렇죠. 네. 왜 그런 건지 끝까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 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02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청취 인증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목돈 부담 없이 월 몇만 원이면 최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이용자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가전 구독 관련 피해는 모두 2,62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특히 표준약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은 잔여 렌탈료의 10%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해지 시점과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부담, 과연 뭐가 문제인지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월 몇만 원이라는 말에 가려진 가전 구독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진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막 아 진짜 바꾸고 싶은데 목돈 들어가는 건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소비자 피해 대표적인 사례가 위약금 문제가 가장 컸고 네. 수리 지연, 부품 단종 이런 사후 관리, AS 문제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소비자 10명 중에 3명은 위약금 수준도 모른 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도대체 이 가전 구독 서비스가 뭔지 이모저모로 좀 다 따져볼게요.
1: 네. 일단 이름은 보시면은 구독.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넷플릭스는 일단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음 달에 끊으면 그만이죠. 근데 가전구독은 보통 5년, 6년씩 의무 사용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기 렌탈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꾼 6년짜리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30만 원대 청소기에 70만 원대 벽걸이 에어컨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제품을 6년 구독으로 계약했더니 매달 4만 8천 원씩 총 345만 원을 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도 22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내 것이 되는 물건을 관리비 명목으로 두 배 넘게 내고 쓰는 셈이 되는 거죠.
0: 차라리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사는 게 더 그렇죠. 저렴할 것 같아요. 네. 두 배나 더 내야 된다. 사실 진짜 월 4만 원대라고 하니까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걸 6년을 다 더해서 합치니까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조사에서 응답자가 67%가 총 비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어요. 매장에서도 한 달 금액만 강조하지 6년 동안 내는 총 금액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서 사례에서 해지하려고 봤더니 유약금이 남은 금액의 30%의 회수비까지 붙어서 110만 원 가까이 내야 했어요. 이사 가서 새 집에 설치는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 물건이면 중고라도 팔 수 있지만 구독 가전은 그것도 안 되고 위약금만 남는 거죠.
0: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는데요. 가전구독 서비스 뭐 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그렇게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용해보신 분들 중 절반 넘게는 그래도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세탁기나 에어컨 정수기처럼 전문가 관리가 꼭 필요한 제품, 그리고 렌탈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 걔는 오히려 잘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경비 처리가 되니까. 네. 문제는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고 월 몇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덜컥 계약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2: 네. 그래서 계약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월 요금이 아니라 총 비용, 매달 금액의 개월 수를 곱해서 그냥 샀을 때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네. 둘째, 중도 해지 유약금이 몇 퍼센트인지 언제 해지하면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고요. 셋째, 제휴카드 할인 조건입니다. 보통 한 달에 카드를 30만 원 이상 써야 할인이 되는데 그 실적 채우려다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듣고 보니까 하나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하나 둘 더 해지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 이렇게 납입해야 되는 요금이 뭐 정수기
1: 숨만 그렇죠. 네. 쉬어도 나가는
0: 그렇죠. 공기청정기 휴대폰 요금 뭐 이런 네. 거 다 더해진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별로 신경 안 쓰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한 달 1년 쌓이고 고지서 보면 놀라기 마련입니다. 고정지출도 똑같죠. 쌓이고 나면 그게 돈이 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 부탁으로 하나 전화 권유로 하나 월 몇만 원이라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모아보니 가족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는 집이 정말 많아요. 보험도 20년, 30년 내야는 장기 약속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가전구독이랑 닮은 점이 많죠. 그래서 보험도 월 보험료가 아니라 총 얼마를 내는지 지금 내 소득에서 끝까지 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다시 오르고 물가도 불안할 때는 수입은 쉽게 늘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일정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매달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건 남기고 겹치거나 안 쓰는 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여유가 생깁니다.
0: 맞습니다. 가전 구독도 보험도 한 달에 얼마 빠져나가가 아니라 이거 총 합쳐서 얼마 나가, 네. 끝까지 내가 얼마를 내야 해라는 거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고정 지출이 상당할 겁니다. 점검 받아보시고요. 뭐가 좀 불필요한 새는 지출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이게 지출로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자산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게끔 재무 구조 자체를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 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매장이 한가해지는 오후 시간이면 늘 저희 방송을 틀어두시는 애청자분이신데요. 제가 카페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왜요?
2: 앞마당 정원부터 테이블 위 작은 소품 하나까지 사장님이 직접 다 가꾸신 거래요. 인상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친절하신지, 장사가 안 되는 게 이상입니다.

0: 사냥하겠다 싶었습니다.
1: 아,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네. 어떤 매장을 가면은 사장님의 네. 취향이 막 반영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막 단골 되고 싶다.
0: 가고 싶죠. 맞아요.
1: 그렇죠.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박상규 팀장님 상담 가셨다가 단골 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안 그래도 공항에서 멀지 않아서 오가는 길에 들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셔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챙기시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2: 네. 60대 아내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통화할 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TV 보다가 좋아 보여서 하나. 지인 설계사한테 전화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길래 하나. 2만 원, 3만 원짜리 부담 없이 들었는데 세어보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네. 그 수도꼭지의 사례인 거예요. 맞습니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조금씩 모이고 쌓이면 이게 정말 꽤 큰 무서운 돈이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꺼내서 세어보니 아내분의 보험만 총 9건, 매달 2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23만 원이면 60대 여성분 보험료로는 아주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비슷한 보장이 여기저기 겹쳐 있고 상당수가 갱신형이라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었고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었습니다.
1: 근데 보험이 9건이나 되는데 뭐 보장이 많이 빠졌을까요?
0: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몇 년 전에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지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나이 들면 50견이다, 디스크다, 무릎이다 다 아프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수술비 나온다는 광고만 보시면서 하나씩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이 보험들은 왜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수술하면 나오길래 들었지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이거 앞에서도 오프닝에서 네.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무릎 관련된 보장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무릎 수술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이분은 보험이 대부분 상해 보험이었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말 그대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다쳐서 받는 수술에만 나오죠. 그런데 무릎 연골이 닳아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요즘 많이 하는 뭐 신경 차단술 그런 거는 다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하는 전부 질병 수술입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으로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1: 아, 그래서 보험이 정말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그냥 수술비 나온다니까 내 보험은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질병 수술비에 해당하는지 상해 수술비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그 약관과 특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무릎 때문에 가입은 하셨지만 정작 무릎 수술비에는 소용이 없는 거였네요.
0: 그렇죠. 그건 다친 게 아니라 질병이니까. 마치 뭐 비 오는 날 우산 쓰려고 여러 개 사뒀는데 펼쳐보니 전부 양산이었던 겁니다.
1: 차라리 양산인 게 낫겠어요. 그래도 그건 얼추
2: 우산이네.
1: 그렇죠. 비는 피하는데.
0: 가방에 있으니까 우리 안심은 되는데 막상 비가 오면 다 젖는 거죠. 정작 무릎이나 허리 수술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나 질병 종 수술비는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어요.
2: 네. 수술하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만 듣고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증권을 꺼내서 상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질병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두 글자 차이가 나중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는 상해냐 네. 질병이냐 아무래도 질병으로 수술받을 확률이 더 높고 사실
0: 그렇죠.
1: 그럴 때 좀 대비 받고 싶은 거니까 이 질병 수술비로는 그럼 과연 얼마 받을 수 있는 건지 질병 수술비 보장의 범위가 어떤 수술까지 내가 다 받는 건지 제외되는 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혹시 네. 혼자 하기 힘들면 저도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도와주시나요?
2: 네,
1: 도와주실 그럼요. 건가요?
0: 아, 그럼요. 일단 문자 보내세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 또 정리가 필요했던 보험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네. 치과 치료 계획이 없으셨는데 유지 중인 치과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스케일링을 받으셨는지 여쭤봤더니 아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스케일링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 받을 건 다 받고 정리하자.
0: 네네.
1: 이렇게
0: 빼먹자.
1: 그렇죠. 해주셨네요.
0: 네. 2년 전에 그리고 가입하신 암주요 치료비 보험도 있었고요. 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입하셔서 이거는 보험료가 좀 비싸게 책정됐어요. 치료비가 진단 후 딱 5년 동안만 나오는 상품이었거든요.
1: 근데 5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암은

0: 남편은 어떠셨을까요?
1: 네. 70대 남편분은 정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셨어요. 복용하시는 약도 없고 병원 이력도 거의 없으셨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실손보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지금 우리 청취자님 성대모사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콧소리로 없어요? 이러셨다고요?
1: 네, 없어요. 어, 인상이 깊어서. 네. 네.
2: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말 듣고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실손 없이도 병원비 걱정할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신 거잖아요.
0: 네.
2: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안을 같이 찾아봐드렸는데 그 외에도 현행법이 반영된 옛날 운전자 보험 두 건 그리고 간병비가 365일이 아닌 180일까지만 나오는 반쪽짜리 갱신형 간병보험도 있었습니다.
0: 아, 그 사실 180일이면 네. 6개월이에요.
1: 네.
0: 1년의 절반까지만 간병비용이 지원되고 네. 나머지 절반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전부 자비로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은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죠.
0: 그렇죠. 장기 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까지도 요양병원 그쵸, 계시기 그쵸. 때문에 전부 자부담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애프터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어떻게 이걸 싹 정리해 주셨을지.
2: 아유. 결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0: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네.
0: 아니 나도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상해 수술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간병보험 얼마 전에 가입했는데 단 몇만 원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대비하자 했는데 1년에 6개월밖에 보장되는 건 아닌지 내 보험의 정확한 보장안 체크해보고 싶고 보험료 수준은 과연 이게 적정하고 가성비 있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영종도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부부의 사연 만나고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 건 갖고 계셨지만 뭔가 많이 부족했어서 네. 돈만 내고 있는 보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처방 내려주셨을까요?
2: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먼저 아내분은 겹치는 상해담보, 정리 예정인 치아보험, 5년짜리 암 치료비 보험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꼭 필요한 보장으로 채워드렸어요. 보험료는 23만 1000원에서 18만 700원으로 매달 4만 4000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가 줄었어요. 보장은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2: 기존에는 사실 질병이라고 해서는 암진단금 1500만 원 하나가 사실상 전부였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0원, 질병 수술비도 0원이었고요. 지금은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를 넣어서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드디어 비 오는 날에 쓸 진짜 우산이 이제 제대로 생긴 거네요.
1: 네, 이제 우산 있는 거네요. 네.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암 치료비도 꼼꼼히 챙겼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카티 치료비 5,000만 원,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000만 원, 암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3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기존에 0원이었는데 이제는 암 치료 받을 때마다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매년 10년 동안 치료비가 나옵니다. 진단금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치료비가 이어지는 동안 매년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게다가 갱신형이 비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보험료는 오를 걱정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암진단비는 1,500만 원. 네. 이게 보험의 그냥 전부였다라고 해도 네, 무방할 정도로

0: 아머지 누이나 심장질환 관련해서 진단금 없었고요. 질병 수술비 당연히 없었는데
1: 네네.
0: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다가 요즘 정말 많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넣어주셨습니다.
1: 네.
0: 청취자분은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저 남편분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 네, 일단 배우자님 70대여서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실손보험으로 실손부터 준비해 드렸고요. 옛날 운전자보험 두 건은 현행법에 맞는 한 건으로 합쳐 드렸고요. 180일짜리 간병보험은 365일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변경해 드렸는데 보험료는 69,240원에서 55,070원으로 약 2만 원 가까이 저렴해 지셨고요. 보장 기간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2: 그래서 암 진단금은 원래 갖고 계시던 게 저렴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를 권해드렸고, 500만 원 들어있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1천만 원으로 두배 늘리고 매년 나오는 암주요 치료비도 새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보험료는 16만 2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6만 3천 원 정도 늘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보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건참 좋은데 어쨌든 보험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남편분은
1: 네.
0: 오히려 좀 늘었네요.
1: 네네. 네, 솔직히 두분 합친 보험료는 39만 4천 원에서 41만 3천 원으로 약 19,000원 정도 늘었어요. 상담받으면 무조건 보험료 깎아주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새는 것도 막고 비어 있는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2: 네. 남편분은 애초에 실손보험도 없으셨고 간병비는 반쪽이었고 암에 걸려도 진단금은 한번 받으면 끝이었어요. 한 달에 1만 9천 원, 뭐 하루로 따지면 커피 한두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두 분의 빈틈을 다 메우신 거죠. 아내분이 그동안 남편분이 실손보험도 없고 워낙 보험을 안 좋아하셔서 내심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실손도 간병도 다 챙기고 나니 이제는 걱정이 없다며 안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0: 저도 이게
1: 네.
0: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위험 대비를 하고 싶어서 불안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1: 그렇죠.
0: 건데 내가 매달 돈 내고 있는 보험 자체가 나를 아직도 불안하게 한다면
2: 네.
0: 이거는 내가 돈 쓰는 이유가 없을
2: 네.
0: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보장안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이 보험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굿모닝굿나이프의 상담은 보장성 보험에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재무상담도 좀 전반적으로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1: 네. 아내분이 가까운 은행에 적금을 꾸준히 넣고 계셨는데 요즘 이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0: 근데 은행 이자는
1: 네.
0: 요즘뿐만이 아니라 원래 재미가 없었어요. 과거에 정말
1: 네.
0: 응답하라 이런 옛날 시절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없어진 지
1: 그렇죠.
0: 한참 됐죠.
1: 네. 그래서 제가 그 적금 대신 변액연금으로 ETF에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0: 근데
2: 네.
0: 남편분이 70대셨잖아요.
2: 네.
0: 이렇게 좀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투자 상품을 한다, 변액연금을 한다. 이거 좀 걱정되지
2: 아,
0: 않으실까요?
2: 그래서 더 꼼꼼히 설명드렸죠. 매달 나눠서 넣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 부담이 좀 덜하고요. 최근 몇년 수익률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난 수익률이 앞으로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장점은 분명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일정 요건을 채우시면 이자 소득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셔도 현재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카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와닿는 거죠.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의 빈틈 채우고 적금은 목적에 맞게 노후연금으로 바꿔주시고 보장부터 결국에는 노후까지 한 번에 원스톱 정리가 된 거네요.
2: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담 덕분에 영종도에 정말 멋진 카페 하나를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님께 감사합니다.
0: 자, 이거 다 끝나고 주소 적어놓고 가세요.
1: 공유해주세요, 공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0: 월 2만 원, 3만 원이면 뭐 괜찮겠지 하고 하나 둘 가입해둔 보험이 과연 집에 몇 개가 되는지 우리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보험들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체크하고 점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상담을 위한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4728번님이 진작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요거 네. 두 분이 꼭 답변해드리고 싶다고 가져오셨어요. 연말이라 건강검진 받으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대장 내시경하면서 용종 뗀 적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술이라 수술비 청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보험 특약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1: 오, 4728번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내시경하면 자고 일어나서 끝나 있으니까 사실 수술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죠. 근데 용종을 떼어냈다는 건 어쨌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낸 거라서 보험에서는 엄연히 수술로 봅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이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질병 종수술비 특약이 있으시면 받을 수 있고요. 앞전에 머니클릭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수술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질병이 붙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 전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라 아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다만 용종을 뗀 게 아니라 검사용으로 조직만 조금 떼어낸 조직 검사였다면 수술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확인서에 절제술로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절제술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네. 보험금 받으시려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전에 새로 좀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1: 뭐 너무 많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품에 따라 알릴 의무에 병원 검사나 입원 수술 예약이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상품도 있어요. 이미 검진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모르고 없다고 체크하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전에 가입하실 거라면 상품마다 알릴 의무 질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암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상품에 따라 1년 안에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나오기도 해요. 이걸 면책기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검진 결과 나오기 직전에 급하게 가입하시면 정작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간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0: 좋습니다. 검진 전에 어떤 것들 체크해야 되는지 짚어드렸고요. 나머지 또 상담 요청하시고 질문 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우리 가족의 보험료와 보장의 범위, 저축과 투자,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는 큰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고민 많으시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보험 점검과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상담 원하는 분들은 굿모닝 굿라이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미만으로 다소 적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0: 좋은데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5도, 광주 26도 예상이 됩니다. 이 토요일에는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 구간 수월하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 종암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현재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으로 진입하는데 현재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이촌동 부근 일대로만 잠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4: 내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난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의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6: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 홀이 뭐 통통 됐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5: 경찰도 유사범죄를 막겠다며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흉기난동을 벌인 최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4: 관련 신고만 그간 6번이나 들어왔는데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최 씨를 조사했지만 이번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최 씨가 흉기 난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건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7: 이만한 박스 쪼가리 같은 데다 글 써가지고는 이렇게 짝대기 대고 이만한 가방 하나 이쪽을 밀고 이쪽 손을 들고 이래고 들어가는 건데 금방인데.
5: 두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최 씨 시위 관련 신고는 모두 6건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달에는 최 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병원 측

0: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해 시카를 대신 가져왔다는 최씨 해명에 흉기만 회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소환 조사하고 흉기를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한 뒤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두 차례 살인 미수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부인 살인 미수 혐의 판결문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재판부 판단도 담겼습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과거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경찰이 위험성을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인천 9월동 흉기 난동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운집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 800명을 투입해 순찰합니다.
2: 청와대가 오늘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이상 동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 감독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정신 응급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꼴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3: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5: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3: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6: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탄지식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국회에서는 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이 화두였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빗발친 질의에 강 장관은 당장 내일 전환해도 관계없다고 한 과거 안규백 전 국방장관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8: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9: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하시죠.
10: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9: 강신철
10: 그렇기 때문에
9: 장관입니다.
10: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10: 군사적 수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고 이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7: 법력권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잇따른 가운데 강 장관이 미측에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1: 중대한 문제인데 대단히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그 이미 전달을 했고.
9: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7: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 무익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책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 안 됩니다.
7: 올해 말까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가 전망되는 만큼 여야 간의 입장은 갈수록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보은성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숙고 끝에 나온 좋은 인선이라며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13: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9: 김민석
13: 카드이고
9: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걸로 저는 예상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경제적 이해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실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12: 반면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가족관계를 정조준하며 인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른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온 임 실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을 거쳐 비서실장에 직행한 점을 꼬집으며 장고 끝에 악수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4: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기가 대변인입니다.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입니다.
12: 인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징계와 제명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병기 강선호 의원을 1억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 뇌물 듀오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을 패륜 3남매로 지칭하면서 의원 자격정지 입법까지 거론한 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립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임명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지만 개혁 노선을 두고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은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선 관련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종료 뒤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여 갈등의 여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6: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이 검찰개혁과 중수청 조직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7: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

0: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1: 여당 내 강경파와 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 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2: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검찰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1: 국민의힘은 이런 범여권 내 균열을 파고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현주소라고 비꼬았습니다.
3: 김지영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1: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청문회의 파장을 보여주듯 보고서에는 정반대 의견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친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단 근거를 소명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적격이라는 의견과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소신에 의문이 제기돼 중수청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힌 겁니다. 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향후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다시 대립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지역이 30곳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선거 물품 독점 계약에 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에선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를 더한 값이 최종 결과를 초과하자 수치를 사후에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로까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수사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선거 물품을 보관하는 소위 창고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 등 1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물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이어 특혜성 계약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의 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1억 공천 헌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판결문에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이 면접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판결문에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언급된 건 공천 면접이 진행되던 지난 2022년 4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눈 통화입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공천 면접에서 물어봐줬으면 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라면서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가 받은 질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을 공천 헌금 1억 원이 건너간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오늘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가 그치지 않았는데

0: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 있고,
3: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2: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1: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커졌으며 반도체 벨트 등 경기 남부 일부 핵심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오름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03%포인트 커진 뒤 2주 연속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 연속 오르면서 최장 상승 기록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11호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전셋값은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속도는 1.5배 가팔라졌습니다. 새 끼고 집을 사는 이 갭투자는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5: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4: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새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호구역 강공책이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6: 그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3: 지명석 건물법인 조율 전문위원입니다.
6: 벌어져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이 오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고요.
4: 반면 정부는 그나마 토호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토호제 연장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부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탁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임광현 비서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여러 번 변호해왔다. 그래서 본인 사안입니다.
1: 처남과 가족이라는 건 사인한 팩트이지만은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3: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은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저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정부가 상당히 위기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기 친남을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거를 다 이 저기 저 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0: 자, 청와대에서는 일하는 비서실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정무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글쎄요, 뭐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죠. 근데 1기 국무총리도 정치인, 1기 비서실장도 정치인이었다가
5: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4: 국무총리는 한성숙 총리로 이제 관료 출신,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을 바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2기 비서실장 역시 이 관료, 국회의원을 짧게 하셨었고 다시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그 성경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하는 대통령실, 일하는 정부 이런 걸 통해서 국정 지지율을 좀 회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전 의지가 보였다고 보고요. 전 일부 뭐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 보훈 인사 아니냐는 부분들은 이거는 뭐 완전 무시할 건 아니고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일하는 비서실장이었네라고 하면은 그 보훈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거고요. 정말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그런 게 계속해서 불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광현 비서실장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세청장 1년 3개월 하셨거든요. 상당히 전 높은 성과를 내셨다고 보고 공개되는 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수차례 칭찬을 하셨을 만큼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도 좀 많은 성과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0: 네, 임광현 비서실장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도 비서실장을 뽑은 게 아니라 비서를 뽑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6: 오죽하면은 친여 매체라고도 하고 진보 매체라고도 불리는 한겨레에서조차 지금 비서형 실장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오늘 조간에서 그렇게 지적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이 임광현 비서실장이라고는 라고 하는 인사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건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육공화국 들어서 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바로 간 케이스가 없습니다. 국세청장 출신 정책실장이 있었죠. 그런데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은 왜 지금까지 없었느냐 하면은 일단 국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임광현 실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통 조세관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관료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분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1년 남짓 지내고 국세청장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왔는데 그러면은 과연 국정 전반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되죠.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중립화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결국은 이른바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권력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국세청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사례가 생기면 아마 후임 국세청장들도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그 국세청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른바 하명조사 논란들을 많이 조명을 했던데 이런 것들이 어느 일각의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임광현 비서실장 본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가족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임 실장의 이제 그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4: 그러니까 아까 성경수석이 인과관계 없다 말씀하신 게 그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임광현 비서실장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어야 되고 그리고 임광현 비서실장의 또 배우자도 지금

0: 휴스턴 총영사로 가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분도 그 자리에 갈 만한 역량이나 배경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강영 비서실장 아까 뭐 다른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뭔가 이 국세청장으로서의 뭐 그런 역량만 갖췄지 그런 역량만 보여줬지 뭔가 비서실장으로서 아니면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1: 예.
0: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뭐 야당의 비판 우려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뭐 짧게나마 국회의원 그래도 경험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는 이 정치적 뭐 역량 정무적 역량이라는 게 정치적 경력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집권 2년 차 중간 정도 아직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계속 직언과 고언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은 처음에 공약을 했던 것을 좀 성과를 내줘야 되는 시기냐
1: 예.
0: 저는 후자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성과를 내야 말씀하신 뭐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2: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지금 고위공직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를 처남으로 둔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와 비판이 공유되는 겁니다.
1: 예.
2: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리는 5인방 있죠.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김동화 의원, 양부남 의원, 김기표 의원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으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가면 이장영 법무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1: 네.
2: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1: 네.
2: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딸과 공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문제로
1: 네.
2: 큰 비판을 받은 차지훈 유엔대사 역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었고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전부 다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1: 그러니까 너무 많다.
2: 그것도 그렇죠? 모자라서 지금 이 인사들도 다 야당이 봤을 때는 보훈성 인사 내지는 일종의 정치적 성공보수 아니냐
1: 네.
2: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변호인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취임되자마자
1: 네.
2: 헌법재판관 후보자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본인이 고사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1: 네.
2: 그 누나인 그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의 배우자는 이경은 지금 휴스턴 총영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외교 공무원 출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승엽 변호사를 처남으로 둔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약 비서실장까지 가는 상황. 이것이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갈 만한 어떤 정무적인 역량, 또 정책적인
1: 네.
2: 역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훈성 인사 아니냐는 논란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1: 거죠.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고 해서 뭐 중용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대통령 본인의 변호사 가족까지 알뜰히 챙기고 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패밀리 이 보훈 인사의 결정판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일단 야권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거든요.
0: 일단 뭐 쉴 시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비서실장을 하실 때 의원직을 관뒀기 때문에 국회로
1: 네.
0: 돌아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향후 행보를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 아니냐. 그러시기에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우리 당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뭐 차기 뭐 서울시장 후보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1: 예.
0: 저는 여의도에 떠도는 함합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가 내년에 열릴지 안 열릴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가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강훈석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좀 전국적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뭔가 충남지사 후보설 뭐 이런 걸 나왔었는데
1: 그랬죠.
0: 이제 그보다 좀 체급이 글쎄요 같은 광역단체장입니다만 그래도 인지도가 더 전국적으로 높아야 되는 서울시장 후보설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비서실장을 잘 수행을 하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는 그래도 중량감 있는 인물로 하나의 정치인으로 더 성장을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 예.
0: 쉼표를 찍을 시간 없이 뭔가 글쎄요 뭐 다양한 역할을 다만 당에서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당을 위해 좀 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의 중량감 있는 정치는 뭔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도 상당히 이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안팎에서 신뢰가 있다. 그래서

0: 전천우영 차세대 리더다 극찬을 했네요.
1: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민주당 네. 대표가 되는 데 성공한 김민석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강훈식 실장의 퇴임에 대해서 저렇게 공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민심은 굉장히 냉정해요. 결국은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동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에 강훈식 전 비서실장도 그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간에서 무슨 서울시장설이 있다고 하는데 강훈식 전 실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뜻이 있다면은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는 2030년 6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3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면 도전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한간에서 특히 여권에서 나도는 이른바 서울시장 후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오만한 태도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그 명태균 씨 관련된 판결은 이제 겨우 1심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판결 다음 달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은 사실심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판결 결과를 충분히 기다려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마치 보궐선거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하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들께는 굉장히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을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 항소심 결심, 이게 오는 23일인데, 그래서 더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오늘 결국 김지용 후보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친윤 라인과
4: 더불어민주당
3: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예.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된다 그런 예. 판단이 섰습니다.
5: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강하게 받았던 느낌은
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5: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네가 4년 전에 후보자가 4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현재 입장을 제가 비교하면서 한 네 꼭지 정도 다뤘잖아요.
6: 네.
5: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2: 자,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이제 하루 만에 오늘 채택이 됐고 이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바로 재가를 했는데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었어요.
7: 그렇죠. 상당히 오래 예. 걸렸고 뭐 더 이상 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빨리 지금 정상화시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글쎄요. 계속해서 친윤 아니냐라는 분들 특히나 진보진영 우리 당 청문위원들도 그런 걸 계속 질문하셨는데 예. 저는 보면서 친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반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윤. 그러니까 친윤, 반윤 사이에 비윤 정도가 있다면 예. 좀 강경파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반윤이 아니면 다 친윤이나 다름없다라는 주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2: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중립인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7: 저는 그런 사람, 그 정도의 비윤 정도의 스탠스.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중수청장을 새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중수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친윤이냐 아니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한다는 게 참 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분이 역량이 어느 정도고 이분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중립성 있는 중수청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워낙 우리 진영 안에서 친윤 아니냐 이런 색깔 논쟁을 좀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뭔가 이 성향과 관련된 공격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래도 역량과 관련된 그리고 중수청의 막중한 임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빠르게 재가를 하신 게 빨리 중수청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 잠식시킬 수 있도록 빨리 지금 제대로 된 경수청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 임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그 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다 기록이 됐고 부적격에는 이 여권에서 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건영,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어제 공세를 펼쳤던 그분까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부적격으로. 예.
1: 그런데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국에는 일종의 십자가 밟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검찰을 폐기하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0: 의 직무 수행에서 상당히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1: 공소청 수장 인선도 이제 곧할 텐데, 그러니까
0: 네.
1: 검찰총장이죠, 이름은?
0: 명칭은 공소청의 수장을
1: 수장인데?
0: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1: 예.
0: 검찰총장이 공식 명칭인 것은 맞습니다.
1: 이때도 여권에서 충돌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지금 이 공소청의 수장이 되는 검찰총장은
1: 예.
0: 과연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을 비롯한 대통령의 형사 피고인 사건들을 없애는 역할에 총대를 맬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주된 관전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소 취소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여권 정치인들의 공세가 역시나 예상되기 때문에
1: 예.
0: 결국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 또 중수청장 등등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자꾸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여권으로부터 반복 되고 있는 것, 이것을
1: 네.
0: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충돌을 했고, 근데 당내 갈등의 뇌관이 또 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개입, 당원 가입 문제를 두고도 이제 친명계, 친청계가 다시 이제 맞붙는 분위기인데 왜 지금일까? 지금이라는 거는 이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픽 있으면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당 지지율이 지금 뭐 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져서 33%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28%인데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격차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여전히 뭐 민주당이 NBS 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 시점에 신천지가 공개됐을까?
2: 일단 신천지와 관련돼서는 김희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이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신천지와의 의혹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 뭐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단장이 돼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1: 네.
2: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거를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 네.
2: 문제는 그 이야기가 좀 새어나온 거죠, 언론에. 저는 새어나온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다만 근데 새어나온 거를 글쎄요, 이걸 뭐 숨기고 덮을 필요는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 자체가 일단은 뭐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과연 당내 세력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밝힐 수 있다면 밝혀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의 뭐 통일교, 신천지 관련 설과 관련돼서, 물론 국민의힘은 이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뭐 돈봉투 사진이나 아니면 관련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을 들어주는 조건이나 이런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일단 신천지가 3만에서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조직적 가입을 했다. 그리고 경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는 털어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1: 네.
2: 타이밍이 언제든. 자, 그럼 당 지지율이 좋으면은 그때는 그럼 해도 되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때 했으면은 당 지지율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왜 이야기를 꺼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당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고 국민들께서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면
1: 네.
2: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전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희석 대표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왕 이렇게 지금 일단 손을 대기로 한 거 완벽하게 밝혀서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이게 등장을 했는지, 지금 이제 친청계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누가 비공개를 일부러 흘렸는지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0: 그런데 누가 왜 흘렸는지보다도 중요한 것은
1: 네.
0: 민주당에 정말로 신천지 집단 입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를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 집단 가입이나 신천지 집단 가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교 분리 위반이다,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은 민주당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저는 적어도 이 신천지 집단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공격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도 신천지 집단 가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 이 기회에 정당을 그 공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특정 종교 세력의 시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정당 개혁으로 연결을 시켜야죠.
1: 예.
0: 저렇게 일부 종교 집단이 정당의 집단적 조직적으로 가입하면서 공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당원들을 반복적으로 양쪽 정당에 입당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당법에 이중당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만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령

0: 각 당의 당원 명부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중립적인 기관이 관리하고 이중당적을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고안해서 이중당적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낼 생각을 해야지 당내 정치에만 저걸 소모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치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1: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이 이제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걸 깨야 한다. 없다면 있다는 의혹을 깨부숴야 한다. 그리고 적당히 덮으라는 자가 범인이다. 답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한다면 한다. 라는 취지의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밝히겠으면 밝혀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확인된 거는 일단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던 정황과 증언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같은 수준의 뭔가 의혹이 되려면 뭔가 우리 당의 다른 조직과 대가성을 갖고 아니면 뭔가 조건을 걸고 아니면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개입해서 너분들 도와줘. 그러면은 나중에 뭘 해줄게. 이런 뭔가가 밝혀진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럼 저는 뭐 야당의 특검 주장 충분히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런 거 없을 거니까 진짜 까는 김에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신천지의 조직적 가입 이게 정황이 드러났다면 내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신뢰를 위해서 어느 개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신뢰를 위해서라면 이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정확히 규명하는 방법은 야당 추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집단 가입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야당 추천 특검에 의해서 민주당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고 신천지 집단 가입 여부를 밝히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저도 짧게만 하면 신천지 역시 국민의힘과도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정말 특검까지 갈 문제로 치닫는다 그럼 저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제3자 특검. 김민석 대표는 이제 수사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또 이제 특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오랜만에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표출이 됐습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성이 오갔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의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4: 그동안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1차 경선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새로 하자고 하고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인이 맞습니까 그게?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씀을 최고인이 하시면 안 되죠.
3: 바로 잡으면 됩니다.
1: 자, 오랜만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고위 회의를 보셨는데 분위기 상당히 이제 격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정의용 사무총장이 반박을 했고 화면에는 잠깐 안 나왔습니다만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양양자 의원 최고위원이 발언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내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0: 일단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용인 각 지역에서 대변인입니다. 책임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에게는 투표 기회를 제공하는 ARS 전화가 제대로 가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건의 본질은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지방선거에 관해서 주장해왔던 이른바 부정선거 재선거, 전면 재선거 주장이 그와 유사한 일이 당내에서 참정권 침해 형식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자기 모순 내리는 자가당착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 9개 지역 당협을 최근에 책임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중에 한 지역이 저 양양자 최고위원도 대상이 된 용인갑 지역입니다. 1차에서 3명의 후보가 겨뤘는데 양양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라는 분이 결선에 올라가서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8일에 결선 투표가 시행이 됐죠. 그런데 이 결선 투표가

0: 책임 당원들한테 AIRS 전화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은 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화가 4번 간다고 하는데 4번의 전화를 다 못 받은 책임 당원이 지금 44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ARS 전화는 일종의 투표용기와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기 부족해서 못 받은 유권자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결선 투표 자체를 돌아오는 일요일에 재실시하는 것까지는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은
1: 용인갑만 다시 하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용인갑 지역의 결선 투표를 이번 일요일에 다시 하는 것까지는 결정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 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전면적인 재경선.
1: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고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은 재경선에 응하지 않겠지만 맞겠다. 전면적인 재경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문제 삼지 않던 1차 경선까지 문제 삼는 것이냐라고 해서 일종의 충돌이 빚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양자 최고위원의 주장이 두 가지 점에서 일리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첫째로 ARS 전화가 투표용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사되는 바에 의하면은 통신사의 그 스팸 전화 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 책임 당원들에게 ARS 전화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런 일은 결선 투표 말고 1차 투표에서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용인갑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까지 들고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당 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전면 재경선을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이냐라는 논리적 귀결을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순이나 자가당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실은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ARS 전화가 일부 당원들한테 이제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신사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당 시스템의 문제냐. 지금 양양자 의원은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현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왜 지금 당내 선거에 대해서는 격노를 하고 있느냐. 요런 이야기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본인이 과도한 주장을 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게 뭐 시스템의 문제였건 뭐 통신사의 문제였건 어찌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재선거를 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현 대표가 평소에 소신이었던 일부에 조금이라도 그 뭔가 부실한 선거가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선거관리 전체적인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본인이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북치면서 그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연행일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아마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아까 지금 이름이 언급되었던 양양자 최고위원을 누르고 그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당선되신 그 윤재복이라고 하는 분 정치권에 잘 안 알려진 분인데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 활동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가
1: 의혹이 있는 거죠.
2: 그렇죠. 거기에 또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그래서 당의 일원으로서 오늘 장면이 좀 뼈아픈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양양자 최고위원이 발언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래도 국회의원에 2016년에 당선이 되셨던 2020년에 당선이 되셨던 분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원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양양자 최고위원이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정치적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장에서 상당히 고성을 내는 것이 바깥에까지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회의장을 나와서는 기자들이 따라오면서 질문을 하는데 따라오지 마세요라면서 상당히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재복이라고 하는 용인갑 경선에서 승리했던 분이 바로 본인의 팬클럽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는 자제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빠가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이 연일 논란입니다. 엄마의 안전 확인 요청도 있었고 또 8차례 대면 면담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

0: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1: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아동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이 딸을 데리고 잠적하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당시 전화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 아버지한테 불리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3: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2: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잠재성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경찰 활동을 했어야 함이 원칙이다.
1: 과거 실종 신고 처리 과정도 논란입니다. 지난 4월 딸이 2주가량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자 엄마는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문 없이 아이 아빠와 전화로만 통화했고 다음 날에야 대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8번 대면 면담을 했지만 아동학대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아동이 관련된 거니까
3: 대상은 대면 우석대 확인을 해야 경찰 되는데 범죄심리학과
4: 그
3: 교수입니다.
4: 대면 확인의 정도가 말하자면은 그냥 뭐 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1: 아이 엄마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합니다.
5: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계속 팔로우 안 하게.
3: 숨진 아이 어머니입니다.
5: 왜냐면 일이 커지면 팔로우를 계속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게 하려고 계속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1: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부경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아동 안전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 점검 등 목적으로 국가대표 축구 경기 현장을 찾아 무료 초대권으로 가족에게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A 경무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 6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 아내와 딸 등 가족 2명을 무료 초대권으로 입장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무관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추가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사전에 확보해둔 무료 초대권 2장을 건네받아 가족이 사용하게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 결정되면 피의자 김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20대 김모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했다면서도 장모를 노린 건 아니라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끌고 간 건 당황해서 바람 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7: 통신소통에 미행했습니까?
8: 강제 혼인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7: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6: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승용차 안에 보관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 주 초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범죄로 장모가 숨진 만큼 아내 등 유족 의사도 종합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앞서 김 씨는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내의 접근금지 등 조치가 만료돼 법원의 재신청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점이 없었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 3월 대구

0: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선 5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는데 뇌에 출혈이 있고 온몸에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사 끝에 잡힌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사위, 26살 조재복이었습니다. 조재복은 함께 살던 장모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밤새 장모를 때렸고 견디지 못하고 숨지자 가방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면을 선고했습니다. 조재복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왔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 환경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만 선고했습니다.
1: 지능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이 있고
2: 이종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입니다.
1: 피해자를 살해에 이르게 한 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0: 공소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 난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해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5: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 홀이 뭐 텅텅 비었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4: 경찰도 유사범죄를 막겠다며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이른바 흉기 난동 예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흉기를 든 사람을 맞닥뜨렸을 경우 다양한 생존법을 누리꾼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함께 보시죠. 자, 한 누리꾼은 막다른 곳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목을 한쪽 팔로 감싸고 몸을 부딪혀 범인을 넘어뜨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목을 가장 먼저 보호한 뒤 바로 도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몸 앞쪽으로 가방을 매서 배와 명치 등의 굽소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6: 이 의자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찌르기가 힘듭니다. 의자를 빨리 들어서 상대 얼굴 앞에 위치한다.
3: 이 무술 교육업체 채널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만약 범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엔 주변에 있는 의자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급한 경우 이번 사례처럼 의자를 던져서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 범인과 맞서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선 이렇게 시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도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네,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출국을 종용한 점을 들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을 태국인 노동자 항문에 삽입해 공기를 주입하는 등 방식으로 다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되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단속은 전적으로 이 시험 감독관 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8: 국정감사 현장에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영어 문제를 쳐다보자 답이 나옵니다.
9: 3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보이고
10: 있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자격증 시험과 토익에 이어 이번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수험생 2명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논술 시험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다가온 수능 시험에 비상이 걸린 상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누리집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특히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처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수능 시험 시간에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착용했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연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시험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착용한 행위 수준의 부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스마트 안경 단속은 전적으로 시험 감독관 눈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11: 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10: 정효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11: 올해는 아직 그 전파 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국내 모든 시험장에 올 1월 이미 스마트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 탐지기 보급이 완료된 것과 비교됩니다. 비행기 이착륙까지 제한하는 수능 시험을 두고 정부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7.57% 내린 5,554에 마감했습니다. 또 장 초반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거래가 20분 동안 잠시 중단됐습니다. 코스닥은 7.65% 내린 76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79% 내린 784로 개장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한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7: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했지만 이 아시아 주변국의 증시를 살펴보면은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3: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더 높아서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관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3: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10: 한지영 키움증권

0: 연구원입니다.
1: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있지 않았나.
2: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재앙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테크니컬 측면에서 보면 이
0: 김석관
3: 시간이
0: 미래에셋증권
3: 장기화되는 뉴스로
0: 연구원입니다.
3: 바뀌어오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4: 현대차가 인도에서 신공장을 준공하며 인도에서만 연 1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5: 글로벌 생산과 수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인도 현지에서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현대차가 약 1조 원을 투자해 조성한 인도 푸네 공장. 첸나이 1, 2 공장에 이은 인도 내세 번째 생산 거점입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준공식에서 인도에서의 제2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7: 이제 우리는 인도 내 제조에서 인도 내 설계와 인도 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은 인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입니다.
6: 주 정부에서도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7: 존경하는 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훌륭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공직자들과 장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산업이 마하라슈트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주총리입니다.
6: 푸네 신공장은 1.2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66배 크기 부지에 완성차 공장과 엔진 공장, 주행시험장까지 갖췄습니다.
8: 이곳 푸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7만 대로, 현대차는 기존 공장까지 합쳐 인도 현지에서 연간 1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6: 생산된 차량은 인도뿐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 수출합니다. 현대차는 푸네 공장 생산 규모를 2028년 25만 대, 2030년 32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이때까지 인도 법인의 수출 비중도 30%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은 국내 부품 기업 등 협력사들에도 인도 시장에서 경제 효과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동반 진출 협력사들이 지금 인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입니다.
9: 사실 인도에서는 여기 현지화율을 높여달라는 게 요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지혜를 짜내서 현지화율도 높이고 또 우리 협력사가 좀 여기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6: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7년간 인도에 약 155억 달러, 20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8: 신공장 가동과 투자 확대가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 푸네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4: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5: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직과 어뢰 발사관 두 종류를 발사하며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려...

0: 참 공보실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2: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3: 김정은
2: 이제는 발연체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순항미사일 자체가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4: 함상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하면
3: 며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그 폭넓게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어제 미국 해군의 무인 정찰기가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라이튼이 어제 9시간 정도 한반도 중부와 동해 상공을 반복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보 감시 정찰 자산으로 넓은 해역과 연안 지역을 장시간 감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미 육군의 정찰 전자전 항공기 RS도 지난 13일 한반도 상공에서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북한과 중국을 잇는 왕복 4차선 규모의 신압록강 대교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5: 완공된 뒤에도 12년이나 빗장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1: 꽃으로 치장한 북한과 중국의 화물차들이 개통을 알리는 경적을 울리며 왕복 교차로 달립니다. 1943년에 지은 단선 통로인 기존 북중 우이교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3026m 길이 다리 한가운데 북중 경계선에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북러 두만강 다리 개통 때처럼 양국 총리가 화상 축사에 나섰습니다.
7: 개통 이후 경제 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촉진하면서 양국의 국민 복지가 증진될 겁니다. CCTV 보도입니다.
1: 현지 주민과 해외 취재진이 몰렸지만 삼엄한 경비 속에 개통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 너무 기뻐서 무슨 감정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강해졌다는 생각뿐입니다. 단둥 주민입니다.
1: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이 공사비 4천억 원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통관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고 장성택 처형 여파나 시진핑 첫 방한 등 정치 이슈와 맞물려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중국이 북측 세관청사와 진입로 건설비까지 대주기로 하고서도 12년을 끌었습니다. 김정은의 핵폭주에 맞서 중국도 승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앙금이 섞인 세월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민생 경제로 제재가 확대되면서 북중 무역은 전성기의 3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12년 만에 빗장은 풀렸지만 북중 교역의 호황기 때 설계된 왕복 4차로를 채우긴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푸바오와 늑구 그리고 북항이까지 동물들이 잇따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죠. 반려동물처럼 교감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그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8: 지난달 14일 부산 북항에 불쑥 나타난 흑상어 한 마리. 상어는 그저 물길을 따라 헤엄칠 뿐인데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안부까지 궁금해하며 정을 쏟습니다.
9: 친근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7: 전재수
9: 관심과 애정을 막 보냅니다. 부산 시민 특유의 어떤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 문화.
8: 그 바탕에는

0: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무언가를 보살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그 마음은 한층 깊어집니다. 후바오에겐 성장과 이별, 늑구에겐 탈출과 생존이 있었다면 북항이에겐 낯선 도심수로에 나타나 언제 바다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을 이입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서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1: 결핍이나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서사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편인데
2: 조연주, 그 동물의 미디어
1: 생존이나
2: 심리학자입니다.
1: 행복 이런 거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희망이나 치유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0: 혼자 품었던 호감은 SNS를 통해 여럿이 나누는 감정으로 번졌고 같은 존재를 응원한다는 공감대가 낯선 이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딥힌 특별한 의미가 야생동물에게도 반가운 일인지는 별개입니다. 밤에 플래시를 비추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 수족관에서 한창 그 순치를 시키고
2: 사육관에서
3: 하육을 해야지 먹게 되는 것이지 던져준다 해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던져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죠.
4: 예, 생닭은
3: 자극하는
0: 사람들은 북항이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그물에 걸린 채 큰 부상을 입고 구조됐던 붉은 바다 거북 럭키가 7년 동안의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래넷 제주는 오늘 제주 서귀포 광치계 해변에서 붉은 바다 거북 럭키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럭키는 지난 2019년 8월 해안가에서 그물이 엉킨 채 발견됐는데 경찰의 구조 요청을 받은 아쿠아플래넷 측은 7년간 7차례 수술을 하고 자연 적응을 시키는 등 보호해왔습니다.
6: 달걀 한 판 값이 4만 4천 원이라고 하면 평소에 장 보는 분들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비싸 싶으실 겁니다. 최근 정부가 브라질에서 달걀 한 판을 수입하는 데 든 비용이 한 판꼴에 약 4만 4천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올해 수입된 브라질산 달걀 약 112만 개로 이걸 수입하는 데 총 16억 원이 쓰였습니다. 달걀을 사오는 데 든 현지 비용이 2억 원인데 장거리 항공 운송비 그리고 관세까지 무려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던 셈인데요. 이를 달걀 한 판 30알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수입 단가가 무려 4만 3,923원에 달합니다. 현재 마트에서 일반 특란 한 판 오늘 기준으로 7,000원대 그리고 많이들 선호하는 난각번호 1번 달걀도 한 판 가격이 만 원 초중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긴 합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수입 원가와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한 판당 3,930원꼴로 공급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리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한 이유는 뭘까요?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 정도가 살처분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당초 미국 등에서 수입을 추진했지만 현지에도 조류 독감이 확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라 국내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브라질산 달걀 매입 비용과 수입 비율을 세세하게 공개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이후 브라질산 달걀이 수입됐다며 브라질 좌파 정권을 챙겨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를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향후 수입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급하다고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로 달걀을 실어나르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국내 생산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 오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길어질수록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탄핵 요건까지 거론했습니다.
2: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유기까지 할 수 있다.
3: 민주당
2: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재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엔 힘을 실었습니다.
4: 재청에
3: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4: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재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며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4: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이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재재청 요구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의 해석은 독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재청권과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려고 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5: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재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은
3: 재청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경수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 주 질의 막바지엔 서영규 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서 조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하자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3: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어느 기관을 상대하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블랙홀처럼 쟁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별 주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당내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판국에 왜 사서 내분을 키우느냐 불만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은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당 차원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공식 확인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7: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3: 김태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7: 라고 이제 결론 내렸고요. 다른 거는 다 함구하고.
6: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도 개파 간 이견만 노출됐고 뒷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부르짖힌 이번 의혹은 경선 내내 최대 화두였습니다. 경쟁자였던 친정청래계를 정조준해 당내 분열의 뇌관으로 꼽혔는데 수면 아래 가라앉나 싶던 갈등의 불씨는 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보고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마당에 굳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분출했습니다.
8: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 이거죠. 도대체 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내부에서 잘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
6: 당 스스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야당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 당원 명부부터 압수수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황당합니다.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사람들이 무슨 근안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합니까? 수사 대상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6: 김민석 대표는 당 안파 거센 후폭풍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10: 댓글 보면 강하게 처리할 거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예. 할 것들은 다 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합니다.
6: 김민석 대표는 일단 내색은 않고 있지만 당장 당내 개파 갈등이 재점하고 야권의 거센 역공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11: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이른바 당원 직선제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석 상태인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당원들이 발생하면서 재경선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결선 투표 끝에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윤재복 후보에 패배한 양양자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부실 선거를 공개 지적했습니다. 용인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빗발친다며 전면 재선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교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13: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 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12: 정의용 사무총장도 즉각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4: 주검측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3: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14: 그냥 오픈하겠다고 승복하겠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승복을 하셔놓고는
12: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장동혁 대표까지 참전하며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통신사 시스템 오류로 전화를 받지 못한 당원이 발생한 걸 확인한 뒤 개표하지 말고 재투표하자 제안했지만 그대로 진행하자 요구한 건 양양자 최고위원 본인 아니냐는 겁니다. 참정권 회복이란 올림픽공원 정신까지 훼손하며 이러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당권파에선 통신사 오류를 당 전체 시스템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는 건 사실상 해당 행위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벼르는 분위기인데 결국 장동혁 흔들기가 궁극의 목표란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위 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명백한 당의 실책으로 비롯된 사태라며 지도부에 대한 문책이 잇따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태에 앞장섰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15: 뭐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3: 구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5: 여러 가지 뭐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시는 것도
16: 국민의힘은 다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갑 재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자칫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글씨로 소개를 했다가 친일파 박중양 유목으로 확인돼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박물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해당 작품 소장자는 유 관장이고 관장 추천을 받아 해당 작품을 차용했다는 설명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특별전에서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애국지사의 글씨라며 일반 시국은이라는 유목을 전시했는데 이후 재검증을 통해 한때 박원근이란 이름을 썼던 친일파 박중양 글씨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와 사우디 간 공방의 호르무즈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화물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배 뒷부분은 가라앉은 채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화물선 침몰 영상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에서 불법 항로로 이동 중이던 화물선이 기뢰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선박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 군함을 감시하던 이란 선박을 격침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무려 24척이나 공격을 당했는데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최대의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까지는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란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고 싸워야 하고 동시에 협상도 해야 합니다.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 전쟁이 곧 끝나고 기름값도 내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3: 이란 사태는 곧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에너지 가격은 매우 빠르게 순식간에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7: 하지만 후티와 사우디 간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경유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19: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형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8: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8: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9: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8: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9: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8: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9: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2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부담 없이 담던 오징어가 이제는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되는 수산물이 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큰 냉장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은 5,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올랐습니다. 실제로 횟집이나 마트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은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징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획량 감소입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약 15만 5천 톤에서 2024년 약 1만 3천 톤으로 급감하며 10년 사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는 왜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바다의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바닷물 온도가 점차 오르면서 오징어가 머무는 곳이나 이동 경로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오징어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포식성 어류인 방어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어선 기름값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업 여건이 나빠진 것 등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가격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징어 수급과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금징어가 된 오징어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23: 듀엣토의 더 클래식.
24: 10월 1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5: 에밀리 마이어 교향곡 1번 다단주 가운데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밀리 마이어의 교향곡 1번 중에서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이 에밀리 마이어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0: 네,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담은 새 음반도 나왔는데 오늘 들으실 세 곡이 모두 이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1: 이 에밀리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집 1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이 음반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2025년 베를린에서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가 에밀리 마이어 한 사람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 한 작곡가만 집중적으로 다룬 거네요.
0: 그렇죠. 세 차례 공연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교향곡 5곡과 서곡 4곡, 피아노 협주곡까지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악보도 다시 정리했고요.
1: 그리고 그 연주가 이번 음반으로 이어진 거고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 마이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812년 태어나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여성 작곡가 파니 멘델스존, 클라라 슈만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1: 근데 이 남긴 작품의 규모가 상당하네요.
0: 교향곡을 무려 8곡, 협주곡과 서곡, 수많은 실내악 작품도 남겼고요. 생전에는 자신의 작품만으로 연주회를 열 만큼 작곡가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낯선 이름이 됐을까요?
0: 이게 세상을 떠난 뒤 작품이 제대로 출판되고 계속 연주되지 못하면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관현악 작품 상당수가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남아있었는데 최근 이 작품들이 다시 발굴되고 있는 거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 음반은 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멜니코프는 1867년에 제작된 블리트너 피아노를 사용했고요. 오케스트라는 시대악기 전문악단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입니다.
0: 이 작품만 되살린 게 아니라 마이어가 살았던 19세기의 소리까지 재현한 거네요.
1: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음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작품들을 모두 세 장의 음반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나 클라라 슈만 같은 작곡가들이 시작이었고 이제는 에밀리 마이어처럼 우리에게 낯설었던 작곡가들의 작품도 다시 발굴되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작곡가들을 한번

0: 제대로 만나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랫동안 음악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1: 오늘 마지막 곡도 이번 새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에밀리 마이어의 서곡 3번,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0: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0: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1: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3: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5: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수직과 어뢰 발사관 두 종류를 발사하면서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8: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순항미사일 자체가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9: 함상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하면 상당히 그 폭넓게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6: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지역이 30곳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5: 동시에 선거물품 독점 계약에 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에선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를 더한 값이 최종 결과를 초과하자 수치를 사후에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로까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수사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선거 물품을 보관하는 소위 창고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 등 1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물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이어 특혜성 계약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의 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1억 원 공천 헌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판결문에는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5: 김 의원이 면접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1: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판결문에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언급된 건 공천 면접이 진행되던 지난 2022년 4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눈 통화입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공천 면접에서 물어봐줬으면 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라면서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가 받은 질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을 공천헌금 1억 원이 건너간 유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 전 시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오는 29일 오후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에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경찰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결정되면 피해자 김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20대 김모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했다면서도 장모를 노린 건 아니라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끌고 간 건 당황해서 바람 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13: 혼인 소통에 미행했습니까?
14: 강제 혼인 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13: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12: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승용차 안에 보관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 주 초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범죄로 장모가 숨진 만큼 아내 등 유족 의사도 종합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앞서 김 씨는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내의 접근금지 등 조치가 만료돼 법원의 재신청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점이 없었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1: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외국인의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지만 아시아 주변국들의 증시를 살펴보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권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을 맞았고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있지 않았나.
3: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0: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모든 지역에서 유가 상승 영향이 나타났다고 짚은 만큼 금리 인상론에

0: 네,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9월 휘발유 가격은 8월보다 9.1% 올랐고 1년 전보다는 무려 34.2% 치솟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주택 난방용 기름 가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월보다 15.3%, 전년보다 74.2% 뛰어 휘발유와 난방유를 합친 에너지 상품 가격은 전월보다 9.3%, 전년보다 3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8월보다 0.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1년 전보다는 3.7% 상승해 예상치 3.6%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3% 상승해 모두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의 10월 금리 인상 확률은 30%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표심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By suggesting to voters that affordability is not a real issue or that it's not something that they have to worry about, he's basically just telling them that their reality is not meaningful.
1: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모든 지역에서 유가 상승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짚었습니다. 또 기업들은 높은 경유 가격과 유류 할증료를 통해 증가한 비용이 공급망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물가 지표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뉴욕 금융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소직과 어뢰 발사 간 두 종류를 발사하며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5: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순항 미사일 자체가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6: 함상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하면 상당히 그 폭넓게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우리 정부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HGV가 실제로는 극초음속 비행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미사일 총국장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0: 사드를 과시하고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Time is a condition. Here are the risks inherent in doing this without having fully met the conditions. Securing the critical capabilities that are necessary.
1: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3: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1: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임명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인선 과정에서 개혁 노선을 두고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은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선 관련 언급이 한마디

0: 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종료 뒤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여 갈등의 여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이 검찰개혁과 중수청 조직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2: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0: 여당 내 강경파와 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3: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검찰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0: 국민의힘은 이런 범여권 내 균열을 파고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현주소라고 비꼬았습니다.
4: 김지영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0: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청문회의 파장을 보여주듯 보고서에는 정반대 의견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친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단 근거를 소명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적격이라는 의견과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소신에 의문이 제기돼 중수청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힌 겁니다. 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향후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다시 대립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종일관 민주당의 우리 편 검증으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출범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고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와 전산망 연결도 마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영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보훈성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세청장 출신 임광영 신임 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숙고 끝에 나온 좋은 인선이라며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7: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이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걸로 저는 예상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경제적 이해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실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6: 반면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가족관계를 정조준하며 인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른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온 임 실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을 거쳐 비서실장에 직행한 점을 꼬집으며 장고 끝에 악수이자 보훈성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8: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훈 인사의 민낯입니다.
6: 인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징계와 제명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1억 공천 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 뇌물 듀오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을 폐륜 3남매로 지칭하면서 의원 자격정지 입법까지 거론한 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립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청와대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 다툼설과 관련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정통 담론을 흔드는 것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광현 이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두고도 일하는 정부, 일하는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임실장 발탁과 처남의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을 연관짓는 것에는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탁월한 분이라며 인과관계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당내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판국에 왜 사서 내분을 키우느냐며 불만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강제 수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당 차원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공식 확인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10: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고요. 다른 거는 다 함고하고.
9: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도 개파 간 이견만 노출됐고 뒷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부르짖힌 이번 의혹은 경선 내내 최대 화두였습니다. 경쟁자였던 친정청래계를 정조준해 당내 분열의 뇌관으로 꼽혔는데 수면 아래 가라앉나 싶던 갈등의 불씨는 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보고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마당에 굳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분출했습니다.
11: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 이거죠. 도대체 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내부에서 잘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
9: 당 스스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야당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 당원 명부부터 압수수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 황당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근안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합니까? 수사 대상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9: 김희석 대표는 당 안파 거센 후폭풍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7: 댓글 보면 강하게 처리할 걸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헌 당규를 지키면서 예. 할 것들은 다 해가고 있습니다.
13: 네.
7: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합니다.
9: 김민석 대표는 일단 내색은 않고 있지만 당장 당내 개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야권의 거센 역공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과정에서 통신사 자동응답 시스템 ARS 오류로 일부 당원이 투표하지 못한 가운데 재경선 여부를 놓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올림픽공원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했을 때 ARS 경선에선 전화가 오는 게 곧 투표용지라며 전체 선거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은 애초 ARS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개표하지 말고 재선거하자고 제안했으나 양 최고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느냐며 없는 사실로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59% 내린 5,673에서 시작해 한때 9% 넘게 내린 5,450까지 내렸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20분 동안 잠시 중단됐습니다. 코스닥은 4.79% 내린 784로 개장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한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1호 대책이 나온 지 약 1년이 됐는데요.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며 전세값이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1.5배 가팔라졌는데요. 새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줄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4: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15: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0: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호 구역 강공책이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2: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정권 초기임에도 굉장히 빨리 벌어져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이 오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고요.
1: 반면 정부는 그나마 토호재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토호재 연장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0: 30여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0: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외국인의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지만 아시아 주변국의 증시를 살펴보면 한국의 증시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관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을 맞았고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있지 않았나.
3: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2: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만기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주요 20개국,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 장관은 두 나라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 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7: Time is a condition. Here are the risks inherent in doing this without having fully met the conditions. Securing the critical capabilities that are necessary.
6: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8: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6: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9: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수직과 어뢰 발사 간 두 종류를 발사하며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1: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12: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 순항미사일 자체가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13: 함상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하면 상당히 그 폭넓게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지 한 달여 만이자 중수청이 출범한 지 13일 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은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16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며 이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길어질수록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탄핵 요건까지 거론했습니다.
2: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재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엔 힘을 실었습니다.
3: 재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재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며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3: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이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재재청 요구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의 해석은 독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재청권과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려고 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4: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재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은 재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 주질의 막바지엔 서영규 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서 조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하자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5: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1: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어느 기관을 상대하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블랙홀처럼 쟁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별 주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와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국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8: 이로써 임명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인선 과정에서 개혁 노선을 두고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은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민주당은 앞으로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선 관련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종료 뒤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여 갈등의 여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0: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이 검찰개혁과 중수청 조직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1: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9: 여당 내 강경파와 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12: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검찰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9: 국민의힘은 이런 범여권 내 균열을 파고들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현주소라고 비꼬았습니다.
13: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9: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청문회의 파장을 보여주듯 보고서에는 정반대 의견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친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단 근거를 소명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

0: 원칙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적격이라는 의견과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소신에 의문이 제기돼 중수청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힌 겁니다. 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향후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다시 대립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임 비서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두루 실력이 검증된 인재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입증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남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활동 이력이 있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전문 변호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1: 청와대는 이러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야당의 보은 인사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일축하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갈 임 실장의 역량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끌어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로패 수여식이 열린 겁니다. 임명장을 받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수석 보좌관의 일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4: 정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3: 청와대는 같은 날 임 실장 발탁에 대한 야당의 보훈 인사 주장에 반론을 펴며 신임 실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 실장 처남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어서 임 실장이 기용되고 임 실장 부인이 지난 2월 주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된 게 아니라 두 사람 능력을 높이 샀다는 겁니다.
5: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그 이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3: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된 강훈식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간 알력설도 루머라며 모든 비서실 시스템은 강 전 실장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비서실 장악력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 전 실장은 SNS에도 별도의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부족했다, 송구했다고 밝힌 기자회견 날이 가장 괴로웠다며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고 감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6: 2기 비서실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석인 내각은 물론 비서실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총리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 전 실장 향후 행보 역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8: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동반으로

0: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0: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5세 시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외국인의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는데요. 아시아 주변국의 증시를 살펴보면 우리 증시의 낙폭이 유독 더 컸습니다.
3: 우리 증시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권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을 맞았고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있지 않았나.
4: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6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두 시장이 장중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는 그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4: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3: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2: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외국인의 매도세에 크게 휘청인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아시아 주변국 증시 낙폭보다 유독 더 컸습니다.
1: 우리 증시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동성에 더 취약한 영향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 증시의 하락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0: 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나 타이완의 가권 지수 등의 내림폭이 3~4%에 그친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진 이번 주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인 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2: 한재영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1: 그 수혜를 누렸던 게 메모리 반도체 주인데 이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기에 빨리 끝나버리면은 반도체 주도 이제는 매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녹아 있지 않았나.
0: 이같이 최근 계속된 급락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장중 56.44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이 20선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평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코스피 장기 하락 우려도 나옵니다. 200 거래일, 약 10개월간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6,400선 정도였는데 지난 13일부터 줄곧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칫 장기화한다면 이 추세가 매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면
2: 김석환 미래에셋 증권 연구원입니다.
3: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증시로의 국내 증시로의 리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시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를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반등을 위해선 수급이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시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4: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5: 사건이 발생한 상가에는 유사범죄 우려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 난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의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7: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 인천 흉기 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7: 했으니까 골이 뭐 통통 됐으니까요. 이상으로 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6: 경찰도 유사범죄를 막겠다며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4: 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연일 논란입니다.
5: 어머니의 안전 확인 요청에 이어 8차례 대면 면담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8: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아동만한 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이 딸을 데리고 잠적하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당시 전화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9: 아버지한테 불리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2: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9: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잠재성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경찰 활동을 했어야 함이 원칙이다.
8: 과거 실종신고 처리 과정도 논란입니다. 지난 4월 딸이 2주가량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자 엄마는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문 없이 아이 아빠와 전화로만 통화했고 다음 날에야 대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8번 대면 면담을 했지만 아동학대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아동이 관련된 거니까 대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2: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 그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10: 정도가 말하자면은 그냥 뭐 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8: 아이 엄마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합니다.
11: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어서 장애인들 계속 팔로우 안 하게. 왜냐면 일이 커지면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게 하려고 계속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8: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부경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아동안전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ime is a
2: condition.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들을 전제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데 추진할 경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12: 우리 정부는
2: 있습니다.
12: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3: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12: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4: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이화여대 북한학과 새로운 교수입니다.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순항미사일 SLC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직과 어뢰 발사관 두 종류를 발사하며 한층 진화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바닷속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SLCM, 즉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이 SLCM 발사를 공개한 건 2년여 만인데 잠수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6: 한 종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5: 발사에 이용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 당시부터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17: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 순항 미사일 자체가

0: 불규칙한 궤도로 추적이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1: 함상
2: 이물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 상당히 그 폭넓게 발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은밀하게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0: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9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당시 연기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우리 정부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실제로는 극초음속 비행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미사일 총국장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4: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1호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세 물건을 시가마르며 전세값이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1.5배 가팔라졌습니다. 새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6: 현재 주택시장은
2: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6: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5: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새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세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호구역 강공책이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7: 그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정권 초기임에도 굉장히
2: 심영서
7: 빨리
2: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
7: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이 오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고요.
5: 반면 정부는 그나마 토호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토어제 연장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달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3.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시중은행은 이르면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8월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 4천 명 늘어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7만 명대에 확대됐지만 청년, 제조업, 건설업 분야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4: 재정경제부가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10월호를 발간해 경기 진단을 내놓습니다. 9월호에서는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인 진단을 유지했는데 부진한 고용과 소비 등 불안한 내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3: 내일 새벽 0시부터 적용.

0: 농림들 11차 석유 최고 가격이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7차 결정 이후 5차례 연속 동일한 가격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1: 애플이 오늘부터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듀오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최대 500만 원을 넘는 높은 출고가와 초기 물량 부족이 판매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각종 구매 혜택을 내세워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10월 16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힐데가르트 퐁 비엔의 오 에우카리우스, 기쁨의 길을 걸은 이어. 에밀리 반 에베라와 캐서린 킹, 저메인 프리스의 노래입니다.

0: 10월 16일 금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힐데가르트 퐁 비엔의 오 에우리카리우스 기쁨의 길을 걸은 이어 에밀리 반 에베라와 캐서린 킹 그리고 저메인 프리츠의 노래였습니다. 원래는 무반주 단선율 중세성가인데 오늘 들으신 음원은요. 이 신디사이저에 반주를 넣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버전이었어요.
0: 어제는 초기 낭만주의 시기에 활동한 여성 작곡가 에밀리 마이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성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1: 이 첫 작곡가 힐데가르트 퐁 비엔은 무려 12세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전 여성 작곡가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녀 통틀어서도 작품과 생애가 함께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작곡가래요.
0: 거의 900년 전의 음악을 작곡가의 이름까지 알고 듣고 있는 겁니다.
1: 이 힐데가르트 퐁 비엔은 1098년 태어난 독일의 수도원장이자 신학자, 시인 그리고 작곡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시에 음악을 붙여 수많은 성가를 남겼고요.
0: 와, 1098년. 처음 봐요. 예.
1: 다음 98년이면
0: 그죠?
1: 조선인가? 조선이 아니었겠는데?
0: 1098년.
1: 와. 조선 왕조 몇 년이었죠?
0: 500년.
1: 500년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조선이 아니었어.
0: 1098년.
1: 신라 시대인가?
0: 그죠? 궁금해집니다.
1: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0: 다음 소개해드릴 여성 작곡가는 프란체스카 카친입니다.
1: 이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메디치 궁정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1625년에 오페라 알치나의 섬에서 루치에로 해방을 발표합니다. 여성이 작곡한 최초의 오페라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0: 1625년이라고 하면 지난해가 마침 초연 400주년. 1600년 때면 그래도 이제
1: 조선.
0: 그렇죠. 야, 궁금해집니다.
1: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1098년은 고려시대쯤이라고 합니다.
1: 아니, 우선 1625년에 조선의 왕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아, 이 1625년이 인조의 시대였대요.
0: 와,
1: 야, 이거 말도 안 되네. 이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에서 이야기를 가져왔고 폴란드 왕세자의 프렌체 방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프란체스카 카치니의 알치나의 섬에서 루치에로 해방 중에서 꽃다운 젊은 시절의 우엘가스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프란체스카 카치니의 오페라 알치나의 섬에서 루제로의 해방 중 한 장면, 꽃다운 젊은 시절의 우엘가스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여성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세기의 힐데가르트 퐁비엔, 17세기의 프란체스카 카치니를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18세기 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기.
0: 네, 당시 빈에는 마리안나 그리고 마르티네스라는 여성 작곡가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건물에 살던 젊은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웠고 훗날에는 모차르트와 함께 건반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연주뿐 아니라 작곡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자신이 연주하는 건반악기뿐만 아니라 이 협주곡과 교향곡, 종교음악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 역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인데 올해에는 마르티네스가 남긴 건반 작품을 모은 전집 음반도 발매됐습니다.
0: 어제 소개해드린 여성 작곡가 에밀리 마이어처럼 오랫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이 다시 음반으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1: 이 마르티네스의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안나 마르티네스의 첸발로 협주곡 G장조 가운데 1악장, 니콜레타 파라스키베스쿠의 첸발로, 그리고 라 플로리다나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2: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점심시간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2: 저기요, 저기 무슨 일 났어요?
3: 잠깐, 저 사람 손에 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2: 빨리 피하세요! 경찰에 신고부터요!
1: 양손에 흉기를 묶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공격한 한 남성. 식당가에서 시작된 이 공포는 다른 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3: 저 사람 또 올라왔는데요?
2: 여기 못 오게 막아야 돼요.
3: 다른 분들은 피하세요.
2: 저기 의자 있어요. 일단 의자로 막읍시다.
1: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눈앞에서 마주한다면 그 누구라도 겁이 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도망치는 대신 의자를 들고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시민들은 결국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3: 그 흉기 난동 벌인 사람 전자발찌 차고 있었대.
2: 살인미수로 복역까지 하고 현장에서 현금 220만 원도 발견됐다던데.
3: 그거 도대체 왜 흘린 건지도 조사 중이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범행 한

0: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입니다.
0: 아, 정말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1: 아,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홈플러스가 입점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용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손에 흉기를 쥐고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19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0: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밝힌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하고도 한심합니다.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건데요.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본인이 불만을 품던 병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상가 건물에서 범행을 벌였거든요. 왜 굳이 그곳을 선택했는지도 밝혀졌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좀 치료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7월 처방 후 증상이 낫지 않아 병원에 항의했고 합의금 협상도 결렬되면서 8월부터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범행 장소는 그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구월동 상업시설이었고 A씨는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장소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그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0: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랐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약한 사람이 많이 포진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대형 상업시설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행 당일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흉기를 챙긴 것으로 보이고요. 범행 직전에는 학교에 들러서 휴학기까지 제출했습니다. 또 흉기를 그냥 손에 쥔게 아니라 양손에 묶어서 고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칼을 떨어뜨릴 것까지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다는 건데 우발적인 범행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로 봐야 하겠죠?
1: 네,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양손에 흉기를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채 범행을 했고 가방에서는 망치와 가위 등 추가 흉기가 발견되었고 현장에서는 현금 220만 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 직전 재학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들러 휴학기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계획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 준비 과정, 범행 방법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서 보는데 이 사건을 보면 흉기를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 행위, 다수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다중이용 시설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점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0: 그런데 피의자는 이 와중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요. 양손으로 심지어 묶었고 근데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이게 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드린 범행 준비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범행 방법이 구체적이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사건 당일 복약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설령 이 범행이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곧바로 인정한다거나 살해의 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경찰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죠.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1: 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부터 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미수범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이 사건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중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0: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모든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무기징역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무기징역을 당연히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입니다. 살인 미수 전력만 두 차례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또 흉기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8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와 위치 확인을 목적으로 부착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피부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 피부착자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 전자장치를 훼손했다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1: 그리고 정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요. 이 남성이 범행 당일 오전에도 상담을 받았고 보호관찰관과 점심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시간여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위험징후를 알아차릴 도리가 없었을까요? 물론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감췄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싶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0: 네, 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받았고 오전 11시 20분부터 35분간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검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범행 직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점심 식사까지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A씨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감추고 정상적인 모습을 연출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A씨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되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A씨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상담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면 위험징후를 당장에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면담은 대상자가 신고서에 신상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범행 직전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법적으로 궁금한 게 보호관찰관이 이 사람은 만약에 뭐 위험하다, 곧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럴 경우에 즉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뭐 가둬둘 수는 없을 거고요.
0: 네.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없고 다분히 위험하다고 판단만 되는 상태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구금하거나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해도 보고를 올리는 것 외에는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죠. 반면 일부 서구 국가들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즉각적인 구금 조치를 신청하거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해 강제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병원 앞에서 약 2개월간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당시 행위만으로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입건 사실이 보호관찰 당국에 신속하게 공유되어 위험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건 이후 알코올 중독 및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는 밝혔습니다.
1: 어쨌든 이 남성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만 봤을 때 당국의 관리 소홀로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보세요?
0: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흉기 소지 입건 사실이 보호관찰 당국에 제때 공유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위험 억제 조치가 이루어

0: 젖는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목에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으로 위험 억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당국의 관리 소홀로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보입니다.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인데요.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전지 상태로 지금 병원에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어떤 배상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먼저는 A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 구조금을 신청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당국의 소홀이 인정된다면 국가 배상 청구 역시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윤신의 박주원의 10월 아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전시 작전권 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의 군 당국이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4: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꼴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5: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7: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6: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7: 생각합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5: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8: 북한이 정말
6: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8: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 안보 협의회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달 늦춰지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곤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4: 여권에선 최근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이 화두였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빗발친 질의에 강 장관은

0: 당장 내일 전환해도 관계없다고 한 과거 안규백 전 국방장관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전작권 전환
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하시죠.
3: 한미 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3: 군사적 수준에서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3: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0: 법력권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잇따른 가운데 강 장관이 미 측에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 중대한 문제인데 대단히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이미 전달을 했고.
2: 국방부 장관입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 안 됩니다.
0: 올해 말까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가 전망되는 만큼 여야 간의 입장은 갈수록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6: 이어진 장에서도 내림세가 그치지 않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6000선을 겨우 지키던 코스피가 시작부터 새파랗게 질리며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5.6% 내린 채로 출발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12시 반쯤에는 지수는 8%가량 내리면서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분 동안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중 9% 넘게 떨어지며 5,500선이 깨지는 등 내림세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4조 원가량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서야 낙폭을 일부 회수한 코스피는 7.57% 내린 5,55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개장 10여 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코스피 시장보다 10여 분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장중 9%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가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8: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동반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올해에만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됐고 두 시장에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40회가 넘습니다.
7: 두 시장의 부진은 AI에 대한 수익성 약화 우려로 생긴 불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9: 거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고
2: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9: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있고 또 거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국채 가격
7: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6.3원 오른 1,344.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증시 급락 속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동향과 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자금 변동성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자산시장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 전역을 묶은 11호 대책이 나오고 1년 동안 전세는 씨가 말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6: 새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11: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2: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1: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0: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새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세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어 구역 강공책이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12: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정권 초기
2: 심영서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입니다.
12: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이 오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고요.
10: 반면 정부는 그나마 토어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토어제 연장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달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3.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코픽스 상승폭에 대해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르면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5: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6: 사건이 발생한 상가에는 유사 범죄 우려에 시민들 발길이 끊겼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인천지방공소청은 흉기 난동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살 최모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피의자를 구속 전 검사가 면담할 수 있는 공소청 예규에 따른 겁니다. 검사는 최 씨가 지녔던 현금 600여만 원이 도피 자금으로 준비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계양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난동이 벌어진 구월동 상가 건물에는 시민들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부 매장은 사흘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인들도 생계에 타격을 걱정하며 한숨이 깊어집니다.
14: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 인천 흉기 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14: 골이 뭐 텅텅 됐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13: 경찰도 유사범죄를 막겠다며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과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800명 규모의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5: 청와대가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상동기 관계성 범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정신응급대응체계 관리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또 연일 논란입니다.
6: 어머니의 안전 확인 요청에 이어 8차례 대면 면담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8: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아동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이 딸을 데리고 잠적하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당시 전화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5: 아버지한테 불리하게 있기 때문에
2: 이용경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15: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잠재성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경찰 활동을 했어야 함이 원칙이다.
8: 과거 실종 신고 처리 과정도 논란입니다. 지난 4월 딸이 2주가량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자 엄마는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문 없이 아이 아빠와 전화로만 통화했고 다음 날에야 대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8번 대면 면담을 했지만 아동학대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 아동이 관련된 거니까 대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2: 배성훈 우석대 그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16: 정도가 말하자면은 그냥 뭐 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8: 아이 엄마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합니다.
17: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팔로우
2: 많아. 숨진 여아의 어머니입니다.
17: 왜냐면 일이 커지면 팔로우를 계속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게 하려고 계속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8: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부경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아동 안전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총기 난사범의 총사령을 생중계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 철회를 결정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1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미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전직 육군 소령 니달 하산에 대한 총살형을 예정대로 집행하되 생중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3일 형 집행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하면 강력한 테러리스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 장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이런 결정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80%가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공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공화당원도 반대가 64%로 찬성 34%보다 높았고 민주당원은 반대 의견이 9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종교계에서도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형 집행 장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중간선거를 10여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들이 원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사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헤그세스 장관과 사전에 논의했다면서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두 사람은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9: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1: 합성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2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 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2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2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2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2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2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23: 그럼 저도 돌정부
24: 잘 부탁드립니다.
25: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6: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7: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5: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7: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5: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28: 네, 아침 6시 2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테는요. 혹독한 겨울 잠시 성장이 멈춘 흔적입니다. 춥고 힘든 부분일수록 촘촘하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성장은 명확하지만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 만큼 환경을 혹독함을 이겨내야 한다 이런 의미처럼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오진석 팀장과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국익과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봄은 없습니다. 미국 편에 섰던 우크라이나 그 덕에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이 등을 돌리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교에도 겨울이 혹독하네요. 문희정 평론가가 외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양한 하루의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하겠고요. 청취율 조사 응원을 위한 선물 아이스크림 교환권도 전합니다.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달 뒤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청취율 조사 응답했어요 라고 주시면 정말 이 아침에 도파민 터지는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 전화 공유로 시작되는 거 받고 반드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사연도 좋고요. 그냥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한번 잘해봅시다.

0: 자, 눈 뜨면 궁금한 세상 소식, 출근길에 궁금한 세상 이야기 강영구 아나운서가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지만 증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급락했어요.
1: 네, 그야말로 녹았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데요. 어제 코스피 전날보다 7.5% 떨어진 5,554.2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7거리일 연속 하락해서 7일 새 시총 1,170조가 증발한 건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34.5%나 빠졌습니다.
0: 네.
1: 코스닥 역시 어제 7.6% 하락한 760.82로 마감했습니다. 800선 반납했는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연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건요, 지난 7월 29일 이후 두 달 반 만이죠.
0: 몇 달 만에 이렇게 잦은 것도 이상하고요. 서킷 브레이커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정지해. 예,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발동되는 건데요. 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공모 이랬었잖아요. 갖고 계세요.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이분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물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난 7월에 SK하이닉스 주식

0: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 네. 7월 30일엔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개인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매입가가 평균 135만 3,677원. 135층이었는데 어제 장중 SK하이닉스 주가가 12.7% 하락하면서 123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매수한 주식 그 내용 보면요. 최태원 회장은 평가 손실이 3억 653만 원, 수익률 마이너스 6.26%입니다.
1: 예, 이렇게 한국 증시가 어려운 환경은 뭐 고금리 또 인공지능이 계속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 이런 수급 상황에 대한 삼중고 나오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진석 팀장 어제 저 대신 대타 진행하셨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구월동 사건도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고 많은 언론사가 또 인용 보도했는데 대통령 청와대도 나섰죠.
0: 네, 집착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1: 예, 자 긴급 대책회의 열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건가요?
0: 어제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 동기 관계성 사회적 네. 약자 범죄 대책회의였는데 피해자 보호, 전자관리 감독체계 개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나온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또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장기 대책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도 사실 좀 어려워서 쉽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80% 정도 이 이상 동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80% 정도가 전과가 있다고요.
0: 네, 이번 사건 피의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관리 감독 대상자였는데요.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이상동기 범죄 사건 244건 중에 가해자 80.3%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1: 야, 이거 AI 같은 것들 활용해서요. 이런 분들은 위치가 관리되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 아이들 있는 곳이라든지 뭐 위험한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는 집중 모니터링해서 즉각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거 정말 웃지 못할 만큼 좀 끔찍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일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에어건을 싸서 신체를 다치게 한 네. 사장. 제가 이제 부위를 아침이라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장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은 큰 손상을 입었거든요. 징역. 받았네요.
0: 네. 3년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당 공장 사장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의 특정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넣고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쏜 혐의를 받습니다. 에어건 제조사에 따르면 사람의 대장 용량이 약 2리터인데요. 네. 에어건을 1초만 분사를 해도 약 4리터의 압축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답니다. 이걸 특정 부위에 밀착해서 7초가량 쐈다는 거죠. 해당 노동자 사장님 아파요라고 했지만 사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태국 국적 노동자는 내장이 10cm 파열되는 등 장기 손상을 입었습니다.
1: 내장 파열되면 자칫하면 죽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뭐 장난이든 뭐든 간에 사건이 일어나면 대처를 하고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요.
0: 네, 사장의 그런 행동에 피해자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사장은 피해자에게 불법 체류자 플리즈 하면서 수갑 차는 신용을 했답니다. 네.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을 한 거죠. 이후 119 신고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는데 사장은 지인들과 장난치다가 다쳤다 단순 사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고선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했고 또 사고 당일 밤에 피해자에게 당일 밤 출국하라고 종용했죠.
1: 병원비도요. 이분이 받아야 될 급여에서 공제하고 뭐 막 인성에 문제가 있고 이상 동기 범죄 저희가 얘기했는데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일하는 사람들 국적을 떠나서 모두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가면 아 그 비누 쓰지 마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0: 네.
1: 특히나 이렇게 올려져 있거나 좀 젖어 있으면 쓰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긴 해요. 이것 관련 뉴스가 나왔죠?
0: 맞습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1: 저도 엄청 잘 씻는 편입니다.
0: 오, 대단하신데요. 네. 공중화장실 이용객 중에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0: 어제 질병관리청 2026 상반기 감염병 예방 형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중화장실 120곳에서 4,560명을 관찰하고 또 나오는 사람마다 손 씻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등 네. 1,80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까지 했습니다. 비누까지 사용해서 손을 씻는 사람 46.7%.
1: 절반이 안 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물로만 그냥 쓱쓱 씻는 네. 사람은 39%. 아예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14%로 나왔습니다.
1: 그게 비누가 좀 좀 더러워 보이고 오히려 비누에 세균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비누를 사용해서 씻고 헹굼을 더 깨끗이 하면 되잖아요.
0: 그럼요.
1: 애국가 사절 부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내면 이게 사실은 제대로 세균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독감, 코로나 유행이잖아요.
0: 그럼요.
1: 특히 무료접종 대상자분들은 인근 병원, 지정병원 가셔서 주사 접종 받으시고 저도 독감 예방접종 받았습니다. 제가 안 걸리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저와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만 씻어도 큰 질병이 예방되죠?
0: 그럼요. 손만 잘 씻어도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은 20%, 설사 같은 위장관 질환은 40%,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감염병은 70% 이상 예방이 됩니다. 비누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없으니까요. 꼭 비누 사용하셔서 손 올바르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1: 예. 정말 도움되는 강영구 아나운서의 뉴스였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돼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뉴스고요. 2818님은 아침 6시 김우성 앵커 롯데자이언트 찐팬 강영구 아나운서 오진석 팀장이 전하는 맛깔나는 경제월드 뉴스 종합 경제월드 뉴스 종합 선물 해봅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 내일부터 시작되죠?
0: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꺾은 LG 트윈스 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기아 타이거스와 만납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세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상위 라운드인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룹니다.
1: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0: 네, 청취율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야구는 응원만 할 수 있지만 라디오 청취율 경쟁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공의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저 지금 가슴이 쿵쾅거리는데요. 2318님 청취자 조사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시작될 때부터 네. 저 와서 해봅시다 듣고 있다고 답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기쁜 보상이 있네요. 그리고 9127님은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청취 전화 오면 듣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화는 언제 오나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일과 시간 중에 오고요.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가급적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기운을 갖고 온 강영구 아나운서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6시 30분 45초입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계시죠? 청취율 전화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요. 응원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공유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오는 시기입니다. 뭐 다른 전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전화 조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YTN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침 6시 20분 해봅시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주시면 저희가 더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방송 전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있습니다. 응답했어요. 혹은 저 이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이런 아침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요. 월말에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나 문자 보낸 데 지금 안 오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아침 응원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에 나이테가 단단해집니다. 촘촘해지는데 이 겨울이 외교관계에선 아마 전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러시아와 경유 합의를 맺었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비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 생각해서 나토 가입 이야기하면서 결국 러시아와 전쟁까지 치렀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손 잡는다니요.
1: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정보 지원까지 끊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뒷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여섯 번이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결국 러시아 경유 제재를 내년 4월까지 해제를 해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장기화를 위한 전쟁 투자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합의를 할 새로운 지도자

0: 필요하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합니다.
1: 예.
0: 자, 그런가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12일과 13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당시 서방으로부터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1: 네네.
0: 사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기지 활동이나 함정 이동 또 미사일 발사대 배치 같은 공격 징후를 미국과 나토 정보로 파악 중이었는데요. 자, 이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주장을 했지만 글쎄요. 유럽연합과 나토도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전면 중단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우리는 지난해 2월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인 이후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보 지원이 끊겼던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죠.
1: 예. 이거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유럽, 나토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 수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드론
0: 지금
1: 운영도 그렇죠. 그렇고요.
0: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졌어도 진작에 졌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유럽과 미국의 지원으로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1: 네.
0: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했느냐 이런 책임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0: 네.
1: 이거는 좀 트럼프는 또 지금 자국 내 기름값 때문에 경유
0: 그렇죠.
1: 예 러시아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게 내 편인 줄 알고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게 혹독한 외교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전작권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0: 맞습니다.
1: 관계 애매하잖아요.
0: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1: 네.
0: 이제 한미동맹을 너무나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 분들은 아 미국이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 그러니까요.
0: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1: 네.
0: 전쟁 중에는 통신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1: 핵심이죠. 예.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1: 네.
0: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한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사전 통보 없이 속도 제한이 적용이 돼서 시속 160km를 넘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시티폰 생각나네요.
0: 아, 맞습니다. 네.
1: 아,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전쟁 어떻게 합니까? 이 드론 조종하는데 속도가 160을 넘어가면 끊겨버리면 조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0: 맞습니다.
1: 예, 우리도 지금 군집위성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의존하면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는 거지 미국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인식해
0: 예.
1: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협력할 건 협력하고
1: 그렇습니다.
0: 또 우리 스스로 할 건 우리 스스로 하고 예.
1: 네, 평론가님의 목소리가 당국자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북한과 시니지로 있는 신압록강 대교 이게 12년 만에 개통식이 열렸다고요?
0: 맞습니다. 이 신압록강 대교는 북한 시니즈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길이 3026m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인데요.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서 2014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1: 네.
0: 중국 측은 2016년 세관 건물까지 완공했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정식 개통이 12년간 미뤄져 왔죠.
1: 예.
0: 자, 이 당초 북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사업이자 중국이 북한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양국 관계가 좀 냉각되면서 북한 측 연결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고요.
1: 예.
0: 여기에 대북 제재 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개통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 예.
0: 북한이 불과 4개월 만에 공사를 다 끝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예, 이게 북중로가 뭉치고 북한이 이제 중국,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완료됐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좀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아침에 분노 에너지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이 나게 힘을 쓰고 싶게 만드는 뉴스인데 일본의
0: 네.
1: 한 대학 교수가요. 일제강점기 시절 재산 반환하라.
0: 아.
1: 제정신이 아닌 게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요새?
0: 네.
1: 이게 무슨 소리예요?
0: 이 아리마데스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요.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환하던 한국인들이 재산 반출을 제한당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1: 예.
0: 당시에 일본인들도 일본으로 소환되면서 한국에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소유했던 재산을 두고 왔다. 이거 이제 반환해라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1: 이른바 적산이라고 해서 적들의 재산 이렇게 해서 적산 가옥도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재산 다 정리해서 가져갔는데 일본인들은 못 가져왔다. 미국이 이거를 무상으로 조선인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게다가 1965년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 경제 원조와 차관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이 지금 부유해졌으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서 당시 일본 및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 이른바 귀속 재산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반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 아, 아리마 데소 교수님, 당신들이 강제징용한 사람들의 목숨값, 수탈에 간 쌀 다 반환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0: 맞습니다.
1: 역사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이거 식민지배 역사 외면한 억지 주장이다. 역사 공부나 다시 해라. 도둑질한 자산은 도둑의 것이란 논리다.
1: 네.
0: 조약의 기본 원칙조차 왜곡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본 대학생들도 비판했네요.
0: 맞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하고요. 이 역사 왜곡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일본 대학생들이 실제로 2021년 10월에 아리마 명예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1: 예.
0: 그 왜 마크 램지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어떻게 하버드대 교수가 사실 위안부와 관련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1: 예.
0: 이 사람은 일본 기업에 지원을 받는 교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램지오 교수와 함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본 대학생들도 나서서 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 예.
0: 계속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극우, 극단주의자들이요. 주장하는 건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포장지거든요. 전쟁이
0: 그렇죠.
1: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익이 생길 때는 이득에 손을 대고 자기들은 도망갑니다. 억울한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건 거죠. 정신 번쩍 차려야겠네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6180님은요. 실직하고 새로운 직장 구해서 출근하고 있는데 요즘 새로 듣게 된 해봅시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전화줘서 오면 저도 응답할게요. 저도 증시도 이 프로그램도 모두 해봅시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6180님의 응원이요. 오늘 아침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드릴게요. 자,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이 겨울 얼마나 또 단단해져야 큰 성장으로 향해 갈까요? 세상은 AI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주식 수익이랑 경제 상황은 좀 애매합니다. 오진석 머니 네버슬립 팀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네, 굿모닝입니다. 일단 어제 대타 진행 감사드립니다.
2: 아, 열심히 했습니다.
1: 덕분에 청취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자, 좀 희망적인 얘기로 시작해봤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 조금은 분위기 전환된 것 같은데 어때요?
2: 일단 지수 마감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우 산업이 1% 이상, S&P 500이 0.3%, 나스닥은 0.08% 강보합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소형주 지수가 1.3%가 올랐는데요.
1: 예.
2: 장마감 2시간 전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결국 양전에 성공했고 이 중소형주가 선전한 게 오늘 지수의 이 반등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반등을 했지만 완전히 투자자 불안 요인이 해소된 장이었다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
2: 어젯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주 높게 나오면서
1: 예.
2: 초반에 크게 흔들렸고요. 국채 금리가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부담이 덜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지수들 사이에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AI 관련주가 다시금 사들여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다른 기업들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10% 이상, 2.6% 오르면서
1: 예.
0: 무려 2009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휘발유 에너지 값이 20%, 10% 각각 올랐고 이게 전체 물가 상승의 80%를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에너지가 큰 영향을 준 거는 맞는데요.
1: 네.
0: 근데 물가가 유가로만 이제 올랐다라기 보기는 어려운 게
1: 예.
0: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해도 0.7%가 올랐고
1: 예.
0: 식품과 에너지, 무역, 운송을 제외해도 0.5%가 올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는 유가가 다른 섹터로도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AI 인프라 투자 붐으로 인해서 경기 과열 우려가 있었잖아요.
1: 예.
0: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라든지 전력 장비 이 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지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도 미국 국채 금리가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20bp 정도 떨어진 걸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0: 지금 물가 지표만 보면 금리가 오르는 게 맞지요. 실제로 어제 그제 CPI 발표 직후에 이제 10년물이 5.3%까지 올랐는데 이게 2002년 이후에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PPI 나오고 나서 10년물이 되려 이제 5.05%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 예.
0: 20bp 정도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3주 최저치거든요.
1: 예.
0: 보통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금리 상승 우려로 미리 선 반영을 하는데 시장 공포가 CPI에 더 컸다.
1: 아.
0: 이게 먼저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요소 요게 이제 국채로 돈이 돌면서 금리가 내린 걸로 봅니다. 10월
1: 예.
0: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걸로 반영한 측면이 있는 것도 반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5% 5.0790인데요. 아, 불안해. 한국 시장 반도체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돈을 옮길래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원인이 된 AI 거품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0: 예.
1: AI가 진짜 돈이 돼야 안 돼라는 논란부터 지금은 그 기대만큼의 이익이 돼 안 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순환출자라든지 이 빚 국채도 지금 AI 투자자들이 회사채 발행하면서 더 올리고 있다라는 말도 나올 만큼 좀 분위기가 뭐가 맞는 거야? 이게 계속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AI 거품론 관련 이야기 어떻습니까?
0: 사실 2022년 말에 챗GPT 3.5가 나온 뒤에 AI는 확실히 세상을 바꿀 것이다. 기술적 성공 가능성에 엄청난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인프라가 병목이고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실제로 한 2년 정도 돈을 쓰고 나니까 이제는 수익을 다시 거둬야 투자를 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재무적인 구조에 관심이 이동을 한 거고요. 특히 AI 관련주 중에서도 이 금리가 5% 위에 있는데 빚을 내서 설비 투자를 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투자 기업들에 굉장히 큰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건물을 짓더라도 이 돈을 회수하는 기간들,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간은 굉장한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어제 코어위브가 크게 내린 거고요. JP모간 분석으로는 업계 전체가 2030년까지 4조 달러의 지금 부채가 이를 것이다.
1: 예.
0: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주로 이제 로테이션이 확 갔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좀 일러 보이는데 AI 투자를 조금 분산시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초기거든요. 아직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지 AI로. 이게 명확하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초기에는 너나나나 지금 뛰어들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과열됐다가 조금 식고 있는 국면인데 끝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반도체가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고 방금 얘기하신 코어위브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 상황
0: 예.
1: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AI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좀 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 약발이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
0: 불을 끌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스톡홀름 행사에서 코어위브 지지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1: 예.
0: 본인은 낙관적이라면서 코어위브의 재무 체력은 매일 개선되고 있고 자본 조달 비용도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1: 예.
0: 했는데요. 뭐 의미가 있죠. 별도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위기가 번지는 것을 당장 막는 불안감 축소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에 엄청난 지분 투자를 한 점 그리고 그 투자금으로 코어위브가 또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런 두둔 발언이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봐야 되죠. 이제 계약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엔비디아 1.8% 빠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어위브

0: 부를 엔비디아가 감쌀수록 엔비디아 실적이 거품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전 세계 유례 없는 뭐 100조 분기 100조 이익을 거두고 TSMC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그 기대를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옥석 가리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엔트로픽도 지금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거 이제 점점 바뀌는 거 아니야? 옥석 가려야 되지 않아? 이런 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려야 됩니까?
0: 일단 어제 TSMC 실적 5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었고 순이익도 68.7%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2나노 선단 공정 매출이 8%까지 오른 게 눈에 띄는데요. 이제 나눠봐야겠죠. TSMC의 실적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거. 그리고 그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거. 요거는 별개로 지금 네.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쪽도 있죠. 셀지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 AI 서비스 업체, 엔트로픽도 지금 168억 달러의 추정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예. 시장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TSMC 실적 주문이 지속될 수 있느냐를 봐야 그 뒤에 있는 매출단이 이제 가만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자 국내 증시가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타이밍이 여러분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라고 판단해야 될지 아닙니다 지켜보세요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0: 일단 우리가 유독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만큼 리밸런싱을 지속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6월에 9,000포인트 이상 올랐었잖아요. 9,300을 예. 찍었기 때문에 지금도 1년 전보다 작년 이맘때보다 48%가 지금 높기 때문에
1: 그렇죠.
0: 차익 실현할 물량이 그만큼 쌓여 있다. 유동성이 좋은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또 11월 3일날 중간선거가 있는 이런 위험을 줄일 때 수익날 한국 시장 팔고 나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수상에 봤을 때도 반도체 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치 지수가 반도체 레버리지를 쓴 것처럼 움직이는 게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외적인 노출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유독 추울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게 대비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겨울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머니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하스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3: 이거 뭐야?
2: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4: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네, 0405님 출근길 사진 보내주셨어요. 캄캄한 아침 출근길 YTN 라디오 94.5 켜고 6시 22분 찍힌 사진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와 아침 응원해 주시는 것 해봅시다 하셨고요. 9118님 김무성 오늘도 한번 잘해봅시다. 정신은 걱정입니다. 저 김우성입니다. 예, 김무성 과거 그 정당 대표의 보좌관 하셨던 장성철 진행자가 7시 10분부터 뉴스 명당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6874님 출근길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1등 해봅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2292님도 오늘 첫 뉴스 굿모닝 해봅시다.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전화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이 겨울 이길 거예요. 내일도 내일은 아니고요. 월요일도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희입니다.
7: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6.3도로 선선한 편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까지 올라서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져서 모레 일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3, 4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여의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반포대교 못 간 지점 사고 여파로 출근길 정체가 심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지 한 달여 만이자 중수청이 출범한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범여권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검사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반박하며 임명 의지를 나타내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은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16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며 이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전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법관 재재청갈 등을 비롯해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오전 서울 상암동 MBC를 들러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재척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장중 5,500선을 하회하는 등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동향과 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

0: 변동성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주택값 상승폭이 두 달째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4% 올랐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전월보다 0.13%포인트 축소돼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성북구는 1.61%, 서대문구 1.57% 등 서울 중하위권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말 만기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주요 20개국,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두 나라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 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씨는 차츰 누그러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몰고 온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 14도, 낮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새벽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4도, 습도는 7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터.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구분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여.

0: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청와대가 신임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일하는 행정부를 위한 선택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처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보훈 인사, 공소시효를 위한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임명천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부, 4부 여의도 숙녀 캠프에서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논란 그 핵심을 들여다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 깡패에 쓸어버리겠다는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3년 전 무혐의로 종결됐던 딸 관련 의혹을 여권이 다시 들춰내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교육위 국감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실 텐데요. 지역번호 01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 뉴스 명당 너무 좋다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당대표인 저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산 김선식 선생 정성껏 빚은 도자기컵 세트 오직 20분께만 드릴 수 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악에 걸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뉴스 들어가기 전 기자님 준비하신 소식 알려주세요.
5: 네, 아주 달콤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맞아서 특별히 문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대표님 성함이죠. 장성철로 삼행시 센스 있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4: 겁난다.
5: 추첨을 통해
4: 겁나
5: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사진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4: 아이스크림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방송되고요.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5: 네, 첫 번째 뉴스 코스피 7거래일 연속 가락, 5000피도 위태입니다. 한때 코스피 1만 시대에 기대했었던 우리 국내 증시가 연일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무려 7.57% 폭락해서 550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20% 넘게 빠진 거거든요. 코스닥도 어제 7.65% 급락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4: 왜 이렇게 급락했어요?
5: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미국발 인공지능 그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인플레이션 불안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넘는 급등을 한 거거든요. 7.57%가 떨어진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절반 차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흔들리면서 사실상 한국 증시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랑 관계없는 기업들까지 무더기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개미들의 원성을 좀 사고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고요?
5: 네. 어제 하루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올해 누적으로 20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올해 애초에 한국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폭도 커진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다 좀 정부가 상법 개정 이런 거랑 증시 부양 나섰지만 최근에 중복 상장 논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장 신뢰도 좀 흔들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증시가 하여튼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걱정이 더 드는 것 같아요.
5: 네.
4: 자, 두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5: 네. 두 번째 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강행.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은 계속입니다.
4: 네.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 후보자 임명안 재가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중수청 출범한 지 13일 만에 수장이 좀 정해진 건데요. 이게 김 후보자 인선 놓고는 그동안 엄청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처럼 반발이 좀 심했는데 네. 결국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4: 하여튼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엔 임명했어요.
5: 네, 뭐 어쨌든 계속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임명이 되면서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지만 일단 이 이렇게 내홍 때문에 계속 지지율 영향 미치고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그런데 대법관 임명 놓고는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이슈가 또 나타났어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 조 처장은 어쨌든 뭐 대법원장 재청권은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의 의미고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구 거부하는 것 자체가 대법관 공석 장기화하는 것 그리고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것 이러면서 비판을 좀 하면서 또 어제 여야 간에 또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5: 네. 어제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뉴스명당 출연해서
4: 맞아요.
5: 예, 이거랑 이제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4: 네.
5: 이게 뭐 지금 일단 탄핵의 경우에는 당장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연료는 있다. 이게 좀 주류적인 입장이에요.
4: 네.
5: 그래서 의원들 좀 속내 들어보면 이게 약간 정치적 구호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탄핵을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4: 그렇죠.
5: 진짜 위법성 걸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왜 얘기할까? 좀 속내를 들어보면 이게 네 분이 지금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4: 네.
5: 우리가 통합이 되려면 어쨌든 공공의 적처럼 뭔가 공격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검찰 뭐 이렇게 좀 모양 그 향하고 있는 화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최민희 의원도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전용기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28일 날
5: 네.
4: 국회에서 조작기소 보고 대회 열겠다고 했는데 좀 진짜로 문제점을 의식한 것 같아요.
5: 네, 뭐 원내에서도 11월 안에 법을 좀 올린다는 계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네.
4: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5: 네. 세 번째 뉴스는 국감 이모저모 김현지부터 한강버스까지입니다.
4: 전해주세요.
5: 네. 어제도 국감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 논란이 국감 내내 좀 얘기가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좀 이례적으로 기노위에서 좀 고성이 오갔는데
4: 네.
5: 여기서 이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네.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세 계획서 제출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이 됐습니다.
4: 이거 왜 거부한대요? 근데
5: 네, 남 원장이
4: 어떤 인물이에요?
5: 알고 보니 네.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후배 그리고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이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김현지 실장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국회가 요구한 자기소개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건데.
5: 네. 남원장은 이거 어쨌든 개인정보고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여야간 간사를 협의를 거쳐서 내기로 했던 자료래요. 네. 그럼에도 이제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제 야당이 좀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뭐 파행까지 이어졌고요. 민주당 네. 은 이제 자기소개서로 국감 파행되는 건 유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어제 굉장히 고성을
4: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도 하고 네. 파행이 열렸군요. 서울시 국감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 네, 어제 서울시에서 현장 국감 진행됐는데요. 한강버스 사업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한강버스 제작업체 사업비 일부가 좀 지급이 됐는데 그게 브로커를 통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관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수사가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또 관련 자료 파기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4: 네, 오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5: 오 시장도 지난해 9월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4: 네,
5: 근데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일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좀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5: 근데 감사 청구가 각하가 됐대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오 시장
4: 각하라면 감사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5: 네. 그래서 네. 오 시장도 이거 그 어쨌든 엄중하니까 네. 그럼 우리 서울시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자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4: 네.
5: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거 그렇게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이거 옛날에 생태탕 논란 네.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태탕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4: 그 얘기였군요.
5: 네.
4: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과 재개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좀 충돌했다고요.
5: 네. 뭐 지금 여당은 계속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 놓고 정책 놓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오 시장이 좀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만 집중하면서 서민이나 청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5: 네, 네 번째 뉴스는 전작권 전환의 제동건 미국 한미 간 온도차 뚜렷입니다.
4: 전해주세요.
5: 네, 원래 이재명 정부가 임기 시작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추진하고 한다고 밝혔잖아요.
4: 네.
5: 그런데 미국이 어제 좀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면서 이거 전환에 약간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했고 작전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 뭐예요 그게?
5: 그 어쨌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됐고 네. 한국군 준비 능력도 이제 새롭게 좀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 위협이 계속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전작권 전환 합격 기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전작권 전환은 원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5: 일단은 이제 한미가 세 가지 조건의 합의를 15년에 했었어요.
4: 어떤 거예요?
5: 이게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그리고 안보적 안정적인 안보 환경 이렇게 딱 세 가지였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번째 단계 최종 검증이 마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이 합격을 했던 판정 내렸던 것도 다시 불충족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안보 환경이 달라졌으니 다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계속 항목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된 거예요.
4: 네.
5: 그래서 국방부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어제 강시철 국방부 장관도 네. 전작권 전환이 당장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에 항의해야 된다는 지적에 우리 의견을 또 전달했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 네,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기기들도 있고 시스템도 좀 미비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뭐 군사정찰 위성 관측 주기를 줄이거나 뭐 기기를 더 확충하거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 얼마 전에 신문 보도 보니까 군사정찰 위성 뭐 다섯 대 중 한 네 대가
5: 네.
4: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5: 맞아요.
4: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미군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윤유설 기자님
5: 네.
4: 내일 결혼하신다면서요.
5: 네 감사합니다.
4: 2주간 신혼여행으로 빠지시고요.
5: 네.
4: 결혼식 잘하시고
5: 네.
4: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5: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4: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문자로 6283님, 장! 장성철 씨, 성! 성질납니다. 철! 철없는 국회의원들 때문에요. 항상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 명당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

0: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어느새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매일같이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 모시고 교육위 또 과방위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박정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예, 반갑습니다.
2: 예, 국정감사 여쭤보기 전에 예. 최근에 가장 현안이 결국에는 뭐 인광현 비서실장 임명,
3: 네.
2: 김지용 중수처장 임명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3: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다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때 정점으로 치달았던 거 아니에요? 네. 비판 여론이. 그러다가 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이제 숨통을 어느 정도 틔운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제일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나 임기 끝나고 감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아마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공소취소를 빌드업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좀 미뤄놨던 공소취소 특검법 이거를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처리하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총대를 매줄 청와대 내에서도 우군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과 정치적 미래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측근으로 기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법무부 장관은 지금 50일째 아직도 임명을 좀 못하고 있어요. 고심이 깊은 거예요.
3: 그 이제 김승원 그 당시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이었고 공소취소 모임을 대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정도면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만큼 총대를 메고 처리할 사람이 또 있을까? 이걸 찾는 데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러다가 나까지 이거 정치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거든요 지금.
2: 네.
3: 공소취소 그거 안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들어갔다가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총대 매줄 사람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2: 네. 이제 국감 얘기 들어볼까요?
3: 예, 예.
2: 오늘 국감은 어디예요? 교육이시잖아요.
3: 교육인데 지금. 저희는 오늘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 뭐 이런 이제 대학들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2: 네.
3: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 까지는 좀 시끄럽게 네. 교육이가 좀 진행이 됐죠.
2: 오늘은 뭐 이렇게 호통치고 소리지르고 야외간 싸우고 뭐 그런 건 없겠네요. 2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교육위에 뭐 국한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3: 아니 뭐 교육위에서는 제가 이제 그 김민석 대표의 자녀가
2: 네.
3: 좀 편법으로 국제고에 들어가고 그걸 또 편법으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까지 진학한 과정을 제가 자세히
2: 네.
3: 파묘라고 하죠.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분석을 해서 제가 열심히 그걸 팠고
2: 그다음에 법안 발의 뭐 아빠 찬스 혹 이것도 좀 제기하신
3: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 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드러난 거 제가 뭐 한동훈 대표랑 친해서 한동훈 대표 뭐 딸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2: 그렇죠.
3: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2: 맞습니다.
3: 그런데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한동훈 딸이 되게 천재인가 봐. 뭐 이거 외에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사실.
2: 배현진 의원 얘기하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죠. 그게.
3: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좀 비판하려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거밖에 없더라. 그거 잘못 괜히 손대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고 아시는 것처럼 서정욱 변호사는 당권파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2: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3: 글쎄 요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류고 김민석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 경기도에 있는 청심국제고등학교를 갑니다.
2: 네.
3: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네. 서울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2: 오.
3: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살거나 아니면 국제학교가 서울에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3: 제주도를 이사를 간 거예요.
2: 아.
3: 그래서 9개월 동안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엄마까지 따라가요. 엄마는 어떻게 따라가냐. JDC라고 제주개발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2: 있어요.
3: 거기에 이사장이 문대림 민

0: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비상임이사로 월급 20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편법으로 제주도를 갑니다.
1: 불법은 아니죠?
0: 편법이라고 편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제도가 경기도 아니면 지원하지 말라 이런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런 편법을 써서.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뭘 하냐면 강득구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법안을 청부하죠. 강득구 의원이 그 아들이 쓴 법안 초안과 거의 흡사해요. 그 은는 이가 몇 개 바꿔가지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에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법안은 발의만 안 되고 상정도 안 됩니다.
1: 아 상정도 안 됐어요?
0: 상정도 안 됐어요. 폐기됐어요. 그냥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럼 누가 봐도 아빠 찬스죠. 한동훈 의원이 뭐 아빠, 딸이 아빠 찬스 쓴 거 있어요? 들어본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 좋아서 그 전국 저 학교에서 수석했고 만점 받아서 MIT 간 겁니다.
1: 네. 예. 그런데 경찰청과 중수청에 한동훈 의원 딸 관련으로 동시 고발됐잖아요.
0: 예.
1: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뭐 수사를 하는데 네.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수사에서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아니면 아니다 발표를 해야죠. 벌써 수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 네.
0: 근데 발표 안 하잖아요.
1: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의원에게 공세 가하는 거는 책임만 키워준다. 뭐
0: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죠, 그게.
1: 네.
0: 예. 그 기사들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진보 언론 쪽에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어요, 지금?
0: 뭐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국민들이 네. 평가하는 거고 그게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 하는 거는 뭐 객관적인 내용이고
1: 네.
0: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과 직접 언쟁을 벌인 거 저도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봤는데 엄청나게 질타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0: 공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과거의 17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6월 달에 있었던 선거 공보물 갖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경찰관을 폭행을 했어요. 광우병
1: 네.
0: 시위 때.
1: 네.
0: 아시다시피 광우병 그 PD 수첩은 다 조작된 얘기라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거에 앞장선 게 안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교육감이 경찰을 주먹으로 가격을 해요. 제가 영상까지 상임위에서 틀었는데
1: 봤어요.
0: 얼굴이 확 돌아갑니다.
1: 네.
0: 그래서 전치 3주로 해서 입원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예요. 근데 공보물에 뭐라고 썼냐. 아 이거 나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건데 억울하게 처벌받은 거다 이런 취지로 거기다 써놨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질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당신 그때 보니까 원래 경찰관 때리면 징역형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벌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벌금이 왜 나왔냐. 합의서를 내요. 이 경찰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맞은 경찰하고. 그럼 합의서는 어떨 때 써주죠?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합의서 써주잖아요.
1: 네.
0: 그 사람도 미안해서.
1: 네.
0: 이 사람 너무 처벌받을까 봐. 그러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한다고 해서 벌금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둔갑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건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언쟁을 하고 뭐 갑질입니다. 뭐 우월한 지위를 유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안민석 의원의 빵셔틀 옹호 발언. 법안 소위에서 빵셔틀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 빵셔틀이 뭐가 문제야? 그런 거 시킬 수도 있지. 그게 폭력이야. 이런 얘기를 한걸 제가 다시 얘기를 한 거고.
1: 그거는 피해 학생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정말 좌절감 느끼고 분노할 일인 거.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댓글들 보면 과거에 당신이 빵셔틀 시켜서 이거 빵셔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다 윤지호 희대의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윤지호 씨를 의인 만들고 국회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얘기. 최순실 300조 숨겨놨다. 그거 찾았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1: 네.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그때.
0: 말 못하죠. 무슨 말 입이 있으면 할 말이 없는
1: 네.
0: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저 지역구의 뭐 기업인한테 뭔 탱이라고 또 문자까지 욕설 문자 한 거.
1: 네.
0: 이런 걸 다 보면 이 사람은 교육감을 맡을 자격이 없다. 그거는 우파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도 좌파에 있는 분들까지도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교육감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교육감할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당신 안민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교육감으로서는 일을 잘하고 있던가요? 어때요?
0: 그 폰프리 정책을 자기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폰프리가 뭐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전화

0: 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학부형들도 걱정이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뺏는 거예요. 학교 오면은. 근데 그 정책을 이제
1: 수업 시간에는 뺏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면서 뺏는 경우도 있고 수업 시간에 뺏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건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큰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안민석 의원이 10대가 극우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방송에서.
1: 아, 그런 얘기를
0: 예,
1: 했습니까?
0: 근데 그게 SNS를 통해서 우파 사상, 자유우파 사상을 너무 전파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정책을 추진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가 저랑 같이 교육인데 그 정책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1: 먼저 했어요?
0: 제가 그래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 장동혁 대표랑 안민석 교육감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
0: 아니
1: 같은데.
0: 그거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죠. 뭐그 판사 시절에 장동혁 대표가 판사했잖아요. 국회 파견 판사였었어요.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그 최순실 관련 재산 몰수 관련 법이 법을 만드는 데 같이 심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장동혁 대표가 뭐 민주당 쪽의 의원들하고 가까웠고 그쪽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들도 이미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1: 잘하는 정책은 뭐 칭찬하는 거 야당 의원이 할 수도 있는
0: 잘하는
1: 거잖아요.
0: 정책이면 칭찬해야죠.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학생들 전화 뺏으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 욕하겠죠. 그러나 욕먹을 각오하고 옳은 정책이니까 하겠다 그런 분으로 전 보이지 않습니다.
1: 의원님이 생각하신 폰프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학생들이 전화기를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걸 적절하게 학생들이 아직은 인격이 덜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화를 통째로 뺏는 건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권도 존중하고 또 SNS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계몽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리는 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전화를 뺏는 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1: 그 내년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위 국감에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신이 이제 10단계에서
0: 예,
1: 뭐 5단계로
0: 좁혀진다고 하죠.
1: 줄어들어가지고 과연 변별력을 갖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0: 예.
1: 그 점에 대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0: 그러니까
1: 계시더라고요.
0: 대학이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어지면 대학이 변별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교육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짚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방위에도 계셨잖아요.
0: 예.
1: 얼마 전 이진숙 의원 방통위원장 시절에 2인이 한 여러 가지 결정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재촉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0: 예.
1: 민주당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김현 의원이 방통위 간사도 했고 국감도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저 과방위에서.
1: 맞아요.
0: 그럼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을 3년이나 했어요. 그럼 뭐 김현 의원은 해도 되고 이진숙 의원은 뭐 하면 안 됩니까? 그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도 않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사들이 뭐 드글드글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기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했습니까? 그럼 재척 사유가 안 되나요? 그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은요 아주 뿌리가 깊어요. 정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로남불을 하고 얼굴이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진숙 의원은 자유우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될까봐 오히려 재책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기 딱 좋습니다.
1: 뭐 이진숙 의원이 어제 헌재를 찾아가지고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0: 예.
1: 국민의힘 이름도 이렇게 같이 좀 올랐네요. 민주당의 재척 의결이 위헌이라고 의원님도 좀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0: 위헌적이죠.
1: 위헌적이다.
0: 예, 본인은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발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진숙 의원도 그래 그건 한번 뭐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빼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이진숙 의원을 국회로 보낸 지역 구민들의 의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좀 크다고 봅니다.
1: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좀 많이 하시고 국정감사도 많이 보시고
0: 그때 뭐 앵커님은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계셨죠.
1: 예. 그때 여야간 국정감사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 거 비판하는 칼럼도 쓰시고 기사도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시고 네. 현장에서 보시니까 좀 어때요?

0: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당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여당 쪽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게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또 뒤에서 협상도 해야 되고 제가 필요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크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보수 유권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이 세 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패륜, 뭐 남매 3인방 뭐 이렇게 프레임 짜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글쎄요. 그것도 뭐 과도한 공격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분들도 다 자기적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아주 그냥 뭐 폄훼하는 거잖아요. 근본부터 폄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국힘 최고위 갈등 폭발. 어제 장동혁 대표 그렇게 화난 표정은 또 오랜만에 봤어요.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문제 들고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돼요?
0: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상황이 곤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는 사실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만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정사상 선거에서 패배한 거대 정당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물러나지 않은 것은 바로 선거에서 선관위 부실 부분 그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자유파의 많은 분들은 또 부정이었다 이렇게까지 보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저희 지역군데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사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당내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양향자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진 건데 최고위원이. 근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처음에 이걸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랬다가 이제 이걸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폭위원회 멤버로 참여해서 학폭한 사람들을 막 이제 징계하고 혼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학폭했다. 그래갖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 이런 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논리 그대로 자기 당에서 관리 책임의 문제로 벌어지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또 짜증도 나고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사실은 우리 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걸 문제를 막 얘기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던 논리대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부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아직 부정이라고까지 단언할 만한 그 근거들은 없어요.
1: 맞습니다.
0: 부정은 뭐냐면 의도가 담겼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런 의도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이게 의원들한테는 어떤 우리 당의 부담 마음속에 뭔가 부담을 주냐면 야 이거 혹시 개혁 세력을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명단은 빼고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진짜 투명하게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1: 양향자 의원은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직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잖아요.
0: 예.
1: 인지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윤재복이라는 뭐 지역에서야 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무명 신인에게 경선에서 졌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충격적 아니셨어요?
0: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다 지금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친장동혁계 당권파 이런 분들로 지금 당협위원장들을 다 세워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또 하잖아요.
1: 그렇죠.
0: 당대표 내년에 다시 네. 뽑잖아요. 그때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포스트를 박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잘 윤재복 그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1: 장풍 뭐 2030 뭐
0: 아니 그 친장계라는 네. 것만 알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1: 이번에 뭐 선거 캠페인 공약 1, 2, 3이 장동혁을 지키겠다, 뭐 대통령 만들겠다, 뭐 예. 그런 걸 하더라고요.
0: 예.
1: 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강성 당원들이 예.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서 밀어주니까. 장동혁 대표랑 친한 사람들이 조직위원장도 되고 당협위원장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장동혁 대표랑 좀 비판적인 입장을
0: 예, 두렵지 않냐고요?
1: 갖고 계신 분들.
0: 저는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 당원들이 총선 이기고 또 정권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

0: 한지를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동영 노선의 로얄티를 가지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민주당의 개딸이 민주당을 좌우한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 됐나요? 그건 여러 가지를 민주당 당원들도 생각하는 거고 특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당도 정권 바꾸려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 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 거라고 봅니다.
1: 연말에 뭐 예산안까지 끝나고 나면 장동희 대표가 할수 있는 건 당무감사일 거잖아요.
0: 당무감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 심는 거,
1: 네.
0: 그건 뭐 이제 모든 당대표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된 뒤에 그걸 안 했어요. 뭐 그러니까 한 대표에 대해서 아니 왜 그동안 그때 그 작업을 안 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당협들은 교체가 되고 관리가 잘안 되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받겠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1: 내년 8월달 임기까지 조용히 갈까요? 아니면 좀
0: 조용히 안
1: 연말
0: 갈 거라고
1: 연초에
0: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왜요?
0: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도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고 보는 분들은 30%가 안 돼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당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개혁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싸우고 있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고 이재명 정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서 공천권을 쥐고 싶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8월까지 가기 전에 저는 1, 2월쯤 한번 던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여론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된 여론을 가지고 당권을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아,
1: 지켜봐야
0: 뭐
1: 되겠네요.
0: 안타깝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국정감사 중에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육 중요하잖아요.
0: 잘
1: 정책 대안
0: 챙길게요.
1: 많이 좀 해주세요.
0: 좋은 얘기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예.
1: 예,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셨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6: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8: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8: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FM.
2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하늘이 흐립니다. 아침까지 서울 등 중북부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6.6도, 광주 13.1도, 대구 1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성산대교 쪽으로 고척교에서 목동교를 지날 때까지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도 목동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반대편 인천 가는 길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1: 오늘 봄 미쳤다.
22: 미쳤다.
2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4: 미쳤다. 와, 와.
1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

0: 들어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먼저요, 청취 홍보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이로 전화가 오면은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외쳐주시고요. 지금 막 문자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샵 0945 장성철 삼행시 센스 있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과 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선생의 도자기 컵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섭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뵙는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세 분 함께합니다. 김종일 기자님.
2: 네.
0: 임광현 네. 비서실장 네. 임명 네. 막전 막후 얘기 좀 해주세요.
2: 와,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2: 상상이나 하셨어요? 임광현
0: 못했어요.
2: 네,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권에 취재해봤는데 대략 8:2의 비율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았어요.
0: 네, 그러니까 임명하고 나서?
2: 네, 임명하고 나서. 그래서 한 줄 요약해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다 행정을 택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장보다 비서를 택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조 변화 대신 마이웨이를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성숙 총리랑 임명현 비서실장이 그렇게 그립감이 강하대요.
0: 그래요?
2: 네,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잘 관리, 좋은 의미로 잘 관리하는. 그래서 여권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의 위기를 그렇게 해서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가 많았고, 또 여권에서는 제가 가령 강수영 변호사님 같은 이제 여권 쪽 분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0: 몰라요.
2: 김 기자 조금만 이따 통화합시다.
0: 그러니까 상황 파악.
2: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광현 카드에 대해서 상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한테 아무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시 통화합시다. 점심 식사 이후에 통화합시다. 뭐 저녁 식사 이후에 통화합시다. 이게 오후 1시 반에 발표됐잖아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돌렸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되게 당황하는 기류가 확 그 분위기에 감지가 됐었어요.
0: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을 경험해서 정무적인 감각도 탁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적당합니다. 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어요. 강수영 변호사님.
3: 그때 뭐 인사에 대해서 이제 저 막전 막후를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큰 약간 견해의 그 큰 축은 이거 같아요. 정치냐 민생이냐. 좀 단어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정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뭐 민생도 당연히 정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한 건 뭐냐면 정치인은 야 뭐 당내 이런 분열상 야당하고의 뭐 협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수석들이 하는 영역도 비서실장이 역할을 어떤 정도 하잖아요.
0: 네.
3: 그럼 그 부분이 있고 아니 지금은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민생 결과 성과 여기에 집중해야 돼. 약간 정책실장 느낌에 그 두 축이 있는데.
0: 정책실장이 있는데.
3: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딱 이 인사는 이미지가 정치는 일단 논외로 하고 민생이다 오로지 청와대는. 그건 뭐 당내 갈등 그런 거는 혹은 지지율 아니 뭐 고민한다고 달라져. 민생 결과 나오는 게 우선이야. 당내 뭐 이렇게 갈등 이거는 일단 천천히 약간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니 민생이면 경제잖아요.
3: 그렇죠.
0: 경제는 재정이 있을 거고 기획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을 거고 뭐 이렇잖아요. 거시경제.
3: 네.
0: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금을 네. 이렇게 추징하는 그런
3: 조사통이죠.
0: 분야에만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어떻게 민생과 연결시켜요?
3: 아니, 그러니까 실무형 인재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0: 동의하세요?
3: 근데 그 시각은 이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더라는 제 이야기인데 네. 그 이제 여권 인사 중에 네. 저는 그거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고 결국 정무수석을 누구로 새롭게 앉히느냐고 좀 조합을 맞춰봐야 이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 출신의 이분을 비서실장 하면서 정무수석도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한 사람 뭔가 이제 예전에 소위 말해서 연륜 있고 저기 무슨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중량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나폴라폴 느낌 있죠. 그냥 가벼운 느낌의
0: 네.
3: 그런 분 하면은
0: 경량급.
3: 네, 경량급 인사를 하면 이게 뭐야? 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무수석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네.
3: 그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정무수석으로 오고 비서실장은 정책에 더 가깝게 민생에 가깝게 가면 조합이 괜찮은데 그게 아닐 때에는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0: 예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처럼 경륜 있고 경험 많고 네. 이렇게 원만한 그런 네. 분이 안 오면은 걱정이 된다.
3: 지금 홍영표 수석이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2: 일단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네. 정무수석은 그러면 유임인가요? 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NCND를 하면서 그래도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를 취재해보면 빠르면 다음 주 곧 정무수석은 교체될 것 같다. 그다음에 법무부
0: 신임 비서실장하고 좀 뭐 상의해가지고 네, 그런, 하겠죠. 예, 호흡 그런, 맞춰야 되니까.
2: 예,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걱정돼요. 기대돼요. 임광현 비서실장 체제.
1: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잘 된 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0: 왜요?
1: 아마 청와대는 점점 고립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방금 전에 여권에서 다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로 이제 친명 쪽에다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친명에서 잘 몰랐다는 거고 이 인사 자체를. 그리고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친문, 친청, 김어준, 유시민으로 상징되는 분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는가와 비슷한 감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렇게 심리적 봐요. 거리감을 둘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 기용하는구나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임광현이라는 분이 24년 총선에 비례대표 4번으로 픽업될 때부터의 인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뭐 처남이 대장동 변호사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연에 여기까지 왔어요. 파격 승진을 했어요. 차장하고 나간 사람을 비례를 떼고서라도 청장을 만들어줬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세청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국세청장이 재경부 세제실장 정도는 할 말을 막 해요. 우리 세제가 이게 역진적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집행기관의 장이 이런 말 해도 되느냐. 검찰총장이 법무행정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소법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신임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람 보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존재감은 없으나 내부 그립감이 강하다는 한성숙 총리로 내각을 장악하고 네. 비슷한 류의 임광현이라는 사람으로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냥 내가 성을 쌓고 하겠어. 점점 이탈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0: 김종일 기자님 네. 훈시경은 어디로 갑니까?
2: 훈시경은 일단 지금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0: 오세훈은 무죄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 예, 근데 일단 취재를 해보면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본인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조금 쉬면서 다음 휴지기를 거치면서 국무총리로 가는 코스가 있을 거고 2028년 총선을 대비하는 길이 있을 텐데 2028년 총선도 서울을 생각하기보다는 충청의 맹주, 진짜? 충청의 아이코닉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은수 대변인, 그러니까 전은수 의원 지역을 다시 뺏겠다는 게 아니라 험지를 가서 이제 중량급이 됐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도전해서 이겨서 총선 전체를 중원해서 이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방향성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0: 김준일 기자님. 네. 근데 왜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2: 그 비서실장 교체 발표할 때 강훈식 전 비서실장 얼굴 보셨어요?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셨어요?
0: 힘들죠.
2: 그게 많은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인 거잖아요. 네. 저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사실 대통령 순방 전에 사의를 표했잖아요. 그건 되게 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0: 어떤 메시지?
2: 대통령한테 인사, 가령 용혜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부실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진다. 근데 과연 그 책임이 나한테만 있나? 라고 해서 보좌그룹,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성남 경기 라인에 대한 이선 후퇴 혹은 일말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요구했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한테 그 공을 던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밀린 거네요?
2: 일종의 그래서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청와대에서는 극구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일 없다. 네.
0: 결국에는 강수현 변호사님, 김종일 기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파워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라고 네. 보여지네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이 시각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0: 누가요?
3: 청와대 안에 있는 인사들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거예요.
0: 답답해한다면
2: 아니다.
3: 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0: 기다라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한판 했다. 한판 결국 했는데 강훈식이 밀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라는 이 시각을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 안 싸웠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일단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0: 뭐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소리 질러야 싸운 건 아니잖아요.
3: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아주 믿을 만한 분 소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았죠.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이게 국정 전환 내지는 이제 반등을 특히 내년 초 거기를 이제 모멘텀으로 하려면 지금 정도는 이제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물러나야 그리고 참모 중에 가장 위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 전환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 거지 다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다 예, 보궐선거가 열리더라도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니까 오로지 기준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으로 내가 물러난 거다. 예, 그 외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 근데 자꾸 뭐 비서실장 재직 중에 뭐 사람을 자꾸 모으고 있고 뭐 캠프를 꾸리고 있고 뭐 누구를 모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런 게 막 청와대 민원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뭐 딴짓하는 거 아니냐고 매우 억울해한다. 전혀 그런 거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0: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예, 예, 예.
0: 윤희석 대변인님. 제 솔직히 전 강훈식 비서실장 만났거든요. 네. 그때 윤희석 대변인님이 이렇게 야당에 있는 보수 인사긴 하지만 대단히 이렇게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서 들을 얘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저에 대해서요?
0: 네. 윤희석 대변인님이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 참모라면 자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1: 일단 대선 주자로 이제 조금씩 거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 오래 묵은 고인물들 686들 이후에 보이는 사람 중에는 이분이 가장 두드러져요. 늦었죠. 73년생이면 50대 중반인데 지금 차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0: 네.
1: 민주당의 시기는 좀 늦게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강훈식이라는 사람은 알겠는데 경력은 의원 세 번에 비서실장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 나이에. 근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0: 아 인지도?
1: 인지도가 아니라 네. 알겠는데 강훈식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굵직한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출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직을 갖고 있어야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굵직한 당직 경험도 없잖아요.
0: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할 아직 그런 연차는 아니지만 뭔가 해야 이게 각인이 되지. 우리 70년대생들 이후 중에 강훈식 하나 있고 비서실장도 하고 했고 대통령하고 사이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으니까 우리 밀자 이거 갖고는 아마 안 될 거다.
0: 그렇죠. 그런 의심만 갖고는 안 되죠.
1: 예.
0: 선출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2: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훈식 전 비서실장을 보좌하는 그룹에서는 그래서 조금 휴지기를 가지면 국무총리의 공간도 열릴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청이 제가 듣기로는 대전에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거 하나가 있었고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에서 거의 되게 어려운 끝번호를 받아서 전국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마치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중량감을 키워보는 그런 그 시나리오도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런데 서울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돼야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또 진영 내에서 인정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2030년 대선 출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대전, 충청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2: 충청 대망론이라고 언론에서 쓰겠죠.
0: 충청 대망론이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나리오?
3: 일단 제 생각은 그 김민석 대표의 다음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을까? 그래도?
0: 김민석 네. 대표가 2년 임기 채울 수 있겠죠?
3: 그래 있을까요? 그렇죠. 뭐
0: 민TV 요즘 나가시죠 계속?
3: 저 민TV는 지금 이제 제가 그만뒀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3: 예예. 예. 네. 제가 저기 언론사 발행인이어가지고 그 언론사 내부에서 이제 언론사 발행인이 무슨 정당 유튜브에 그렇게 나가냐?
0: 또 그런
3: 이사회의 네. 이제 판단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권으로 바로 가기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네. 연결다리가 부족하죠. 확실히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높은데 근데 문식이 형 뭐 좀 짠하다 충청도 사투리 저 사람 차도 없고 집도 없대
0: 진짜?
3: 네 진짜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렴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미지는 아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분이 한 게 뭐야 원유대사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약하다. 그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참 좋은데 그게 뭔지는 당하고 이제 상의를 하겠죠.
0: 아니 그 뭘 할 수 있을까 막 아니, 그런
1: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네. 인지도라는 게요 그리고 뭘 했다라는 게 확 들어오는 건 정치적 발언이에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언을 해서 이 발언 누가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몇 분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거를 줘야 되는데 이분은 대세 순응적인 정치인으로 보여요.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원유 대사 이런 거는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지금 뭐 집이 없다 차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 내가 집이 있냐 내가 차가 있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웅식이라는 분이 내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게 내가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이름 띄고 이런 공식으로 안 된다. 지금 그 단계가 없어진 지가 오래가 오래됐어요.
0: 정치인으로서 까면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한
1: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서. 네. 그런 센 발언을 해야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배포가 있고 논리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텐데 비서실장은 입이 없어요. 원래 이분이 가서 원유를 뭐 얼마를 갖고 그는 대통령의 배경으로 갖고 온 거죠. 이 사람 혼자 갖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적으로 내놓는 거는 자가당착이다.
0: 참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인은 좀 깝깝할 것 같기도 하고.
3: 네, 유시민 작가가 매우 맹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비서실장을.
0: 맞아요.
3: 그 연설 뭐 이렇게 우연도 모아놓고 뭐 강연했다고.
0: 네가 뭔데 감히 와가지고 민주당의 철학과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3: 네, 근데 유시민 작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다 이제 차기 권력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까거든요. 네.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전 총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할 거다. 저는 큰 자리를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앵커도 네.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강우식 전 비서실장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특히 저녁을 길게 세게 먹었을 때 언론 표현으로 세게 먹었을 때
0: 아,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그러셨어요?
2: 네, 네. 이제 그 집 앞에서 가져가는 그 이제 집이 있어가지고 저 거기서 이제 만나면 네. 참 생각보다 이 사람 괜찮네. 그러니까 TV에서나 우리가 이제 언론지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도 있고 말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되게 진솔하고 거기서 무조건 무슨 뭐 이렇게 여권 대통령 무슨 민주당 편만 들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아까 윤석 전 대변인 말씀처럼 훨씬 더 대중 친화적인 언어로 대중이랑 스킨십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0: 만나본 분들은 욕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되게 재발견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 좀 최근엔 연락 안 해봤는데 나오셨으니까 뉴스 명당에 인터뷰 한번 하러 나오시라고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하루 만에 채택됐고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이거 김종일 기자님
2: 네.
0: 한 달 동안 이게 너무 세월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지지율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2: 네, 여권에서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명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을 언론에서 강경파, 강성파라고 불렀잖아요.
0: 네.
2: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강경 소수파, 억지파라. 그러니까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제 막 허들을 넘고 가야 된다. 더 심하게는 밟고 가야 된다. 진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되게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었어요.
0: 그래요?
2: 네. 그리고 대체 김지용 후보자가 뭐가 그렇게 결격 사유가 있냐. 친윤검사라는 거 아니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냐. 대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격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저랑 통화할 때 제가 지금 되게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삐처리 될 만큼의 육두문자를 하신 분들도 복수로 있었어요.
0: 네. 우리 강수현 변호사님께서는 추미애 네. 도지사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네.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셨잖아요.
3: 네.
0: 이 상황 정리되고 나니까 반추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2: 제가 강성 변호사와 통한 건 아닙니다.
3: 방송에서 다 얘기하는데. 예, 예. 아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0: 걱정이에요?
3: 뭐가 걱정이냐면 자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까지 했고 하니까 이제 뭐 일단락 되겠구나가 아니고
0: 아니요.
3: 2번 타자 공소총장, 3번 타자 법무부 장관. 우와 이거 얼마나 난리일까 또. 예, 예.
0: 아니 근데 지금 중수청장 임명되고 나서는 네. 추미애 도지사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3: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0: 아.
3: 여기서 이제 한바탕 전투를 치렀고 모든 게 다 폐허로 바뀌었고 미사일 막 쏘고 포격 쏘고 이래서 이제는 무기를 쓸 일도 없어요. 이제 전장이 끝났고 새로운 전장이 열려야 또 무기를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3: 군수업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전장이 새로 열려야 무기를 팔잖아요. 제가 무기를 판다고 표현했지만 이제 개혁팔이라고 이제 속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검찰개혁 언제 끝나냐? 안 끝납니다. 그분들은 영원히 안 끝나야만 하고 네, 안 끝나야 검찰개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리고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뭉칩시다. 그거 원툴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추지사는 아마 지금은 일단 잠잠한데 다음번 뭐 중수청 이런 사건 이런 거 나와도 별로 코멘트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 지명이나 이럴 때는 또 뭐 또 이 사람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대통령께서 제발 이번 중수청장 때처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0: 근데 워낙 세게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네. 약간 좀 자제하고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냐, 좀 겁먹은 거 아니냐, 꼬랑지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3: 겁먹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3: 보니까 하는 행태가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 김영민 의원 이런 분들은 네. 결국 과거에 그 2018년도 경기도 지사 선거 무렵에 보면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그냥 민주당 사람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이 그냥 지금 그대로 정서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일단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숙였는데 그래도 이때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겠어. 그런 생각만 하지 존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0: 김지용 후보자가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 의원도 뭐 정치검사 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그렇게 모르니까.
0: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만약에 박덕흠 의원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명 안 했으면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김지용 후보자가 답변할 일은 없었죠.
0: 처음부터 박덕흠 의원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끄집어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1: 그렇게 보입니다.
0: 처음에 윤석열 나오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감수와 오늘 대표 이게 아닌데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다른 질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적확한 질문을 잘 못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주적이 누구냐, 남측이냐 북측이냐 이러면 본인도 이게 무슨 함정일까 하고서는 막 남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네. 자기도 당황한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왜 그런지는 뭐 본인만 알겠지만 박덕흠 의원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앉혀놓고 할 만한 질문을 4선의 국회의장 할 만하냐 그런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뜬금없이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서 했느냐 그러면 결론은 내가 별로 한동훈 안 좋아한다. 한동훈을 정치검찰로 낙인 찍고 싶어라는 생각일 텐데 그게 당이나 뭐 본인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이 먼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한동훈 밀겠다는 거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0: 네.
1: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0: 유리하게 해석하신 거네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비꼰 거예요. 제가.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 시간이 낭비되는 거를 저는 참 싫어합니다.
0: 그러니까요.
3: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소위 말해서 그분은 이제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면 박덕흠 의원을요. 근데 그러면 의도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치검사라고 얘기해줘. 제발 제발 이거였다면 네. 근데 전제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같이 근무했잖아요. 정치검사라면 이게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거지. 윤석열은 아니고 한동훈만 정치검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같이 네. 일했는데. 네. 왜 결국 한동훈이라는 대답을 끌어내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화도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0: 강 변호사님은 한동훈 네. 의원이 정치검사라고 네. 생각을 하세요?
3: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0: 어떤 지점에서?
3: 아니 그러세요? 결국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사단을 이뤘기 때문에.
0: 이뤄서.
3: 사단을 이뤄서 초고속 승진을 했고 네. 이례적인 거의 최초에 가까운 초고속 승진을
0: 그렇죠.
3: 했고.
0: 그렇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3: 그 초고속 승진의 배경에 정치적인 동인 없이는 그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0: 이재명 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부분도.
3: 조국 네. 원장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인 네. 거죠. 적어도.
0: 그 네. 부분도 정치검사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3: 네네네. 네.
0: 권력을 향한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3: 아, 물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례적으로 고수승진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가고 이제 쭉 했던 이 흐름이
0: 네.
3: 그 뒤까지 생각하면 검사인 시절에 했던 수사가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거는 좀 무리하죠. 검사인데 공무원인데 본인이 뭐 인연이 있든 없었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사건이 배당돼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으로 뭔가 인식이 돼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다. 그게 정치검찰이라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수사를 안 했어야 돼요? 조국 수사를 안 했어야 돼요? 그때?
3: 아니, 그건 아니죠.
1: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 비판적이죠?
3: 예를 들면 반부패 부장이 되는 그 과정. 반부패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조국 원장에 대해서 수사의 예. 총괄자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오면.
1: 예, 예.
3: 저도 조국 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예. 근데 그 반부패 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내부에서는 그 경쟁을 뚫어낸 것에 윤석열 사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1: 그거하고 정치검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3: 네, 윤석열이
1: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네. 출세시킨 거는 문재인 정부인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일해서 같이 올라간 게 정치검찰이에요?
3: 아, 그건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신
1: 그러니까 정의를
3: 겁니다.
1: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의를. 네.
0: 좋습니다. 네. 여기서 요 사항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광고 듣고 와가지고 청와대 안팎의 성남 경기라인 실세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녕하세요. 하스터치입니다.
6: 풍부한 과즙의 칠성 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7: 이거 뭐야?
6: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7: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 사이다 리치.
8: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 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합성목재 예스팀박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박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박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1: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1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2: 4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기자님. 네. 청와대 안팎에 성남 경기라인 실세설. 네. 주진우 의원이 임광현, 이승엽, 김현지 연결하면서 청와대도. 네. 경기 성남 라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네. 있습니까?
13: 여권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런 불안이 상당하고.
12: 불안이 있어요?
13: 네. 그 불안의 근저에는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보여지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요.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히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부풀려졌던 인사가 양정철 전 원장이다.
12: 왜요?
13: 그러니까 실제 그분이 미쳤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다 안 돼, 양정철이 비선이래. 양정철이 기획 다 한대. 뭐 인재영이 다 양정철이 한 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12: 사실은 뭐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양정철이 뭐 국무총리도 추천하고 누구도 추천하고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13: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거 그 중요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든 중요한 역할 하신 건 맞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친명계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강호식 전 비서실장이랑 김현지 부서실장이랑 중요한 감이 많냐. 일단 김현지 실장이 그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일가 그다음에 언론에서 청와대를 바라볼 때 아, 경기 성남 라인이 진짜 세긴 세다. 성남 경기 라인이 세긴 세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인재풀을 좁게 쓰니까 우리 편 자기네 사람들만 쓴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인선이 너무 지연되거나 혹은 만개치려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뭐 강성 변호사관님 같은 분들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 결국 누구를 컨택해야 돼라고 누구를 컨택하려고 해 보면은 대부분 김현지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언론에서 되게 묘하게 보고 있는 게 청와대 인선이 되게 늦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 국민통합위원장이에요. 이석연 전 위원장이 그만두고 나서 김부겸 위원장이 사실 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김부겸 위원장이 한겨레 경향 등등과 언론을 하면서 내가 인선이 되면 쓴소리를 할 것이다. 알고 인선해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절차가 뚝 끊어지고 함흥차세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경기 성남 라인이 되게 불쾌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1: 강수영 변호사님, 실체가 네. 있습니까?
2: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가 알 수는 없죠. 뭐 제가 뭐 청와대 뭐 인사 뭐 인사로 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을 받거나 그러면 알겠지만 그런 일도 전혀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는 아닌데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김현지 부속실장을 한번 뭐 잡도를 해야 되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1: 내보내야 되냐
2: 예 내보내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사가 시그널일 것 같거든요
1: 어떻게
2: 청와대에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을 넣느냐가 그 신호라고 봐요 오 김현주 부속실장이 실세고 경기 라인이 다 잡고 있고 이 경기 성남 라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토달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못 앉혀 그러면 거기가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새로 들어온 청와대 인사들 중에는 전혀 경기 성남 라인하고 관계도 없고 그냥 대통령하고 지금 거리에서 보수 잘할 사람 레드팀 역할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혀지면 실체가 없는 얘기구만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말로 뭐 해명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1: 인사로 증명해라
2: 인사로 증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1: 가능해요?
2: 적어도 국감 이후에 하셔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1: 가능할 네. 것 같아요?
2: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1: 진짜
3: 아, 근데 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는 인사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인사를 가지고 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 근데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3: 대통령을 잘 모르시네.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0: 성남 경기 라인 관련해서 왜 이들이 실세란 이야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1: 왜요?
0: 사람을 발탁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진이에요. 내가 5급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4급 행정관이 되냐? 내가 언제 3급 선임 행정관이 되냐?
3: 진짜 중요하죠.
0: 네, 비서관 그게 그들의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동급이기 때문에 그 승진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그 승진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굴 욕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실세잖아요. 명확하게 가리킨다니까요. 물론 인사비서관이 경기 성남 경기 라인에 그 속해져 있는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령 우리 윤석 전 대변인처럼 청와대에서 맏형 노릇을 하고 정말 중심을 잡는 포인트가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나왔어요.
1: 나왔어요?
0: 많이 나왔어요.
3: 그런데
0: 승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뛰치고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인물들이. 제가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이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한 차례 확 안 좋게 갔어요. 그리고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 정원도 다 안 채워졌다라고.
0: 맞아요. TO도 예, 다 안 채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제 입길에 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명확하게 딱 한 방향을 가리켜요.
1: 윤희석 대변인님은 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3: 2년 반 있었어요.
1: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청와대 가셨던 거예요?
3: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제가 안 돼요. 그때 그러면 때문에 맨 처음부터 2년 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몇 급으로 들어가셨어? 몇 급으로 나오신 거예요?
3: 4급으로 들어가 3급으로 나왔는데.
1: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3급으로 승진하셨어요?
3: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청와대라는 곳에 그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기간이 길어야 5년이고 그 안에 뭘 해서 나오고 5년 임기를 대충 세수로 잘랐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기대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승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승진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네.
3: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기 문제 이 어떤 일체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 거기 분위기가 완전히 절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따라서 두 번째 비서실장은 무게감 있고 이 전체 청와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이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임광연이에요 답이.
1: 네.
3: 그럼 정말 노답인 거예요. 이러면 그 청와대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정무적으로 센 사람들인데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 해석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가자예요. 그냥 나 여기 안 있겠다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임광현이라는 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맞는 인사가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라인이 실세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대체자로 이 사람이 실세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강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물러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나갔어.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각에 누가 있다거나 뭐 과거처럼 7인회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에 누굴 봐요. 총리 보고 장관들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생중계 좀 하지 말라고 그래. 말을 못해. 근데 총리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게 국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냐는 말입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제가 볼 때.
0: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남 경기 라인에 대해서 왜 불만이 높아지냐 손가락질이 가냐라고 하면 강우식 전 비서실장은 어쨌든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고 과정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과정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졌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위기 때 이철희 전 수석이나 최성 전 수석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친문의 핵심들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선으로 후퇴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뒤로 후퇴해 주는 게 공간을 열어주고 책임지는 길이야 라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김무성 대표 시절에 뭐 우리 윤인석 대표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김무성 대표랑 어려운 우여곡절 일을 많이 거치고 나오니까 제가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 선거 나가는데 캠프를 꾸려. 자, 선대위원장 누가 할까? 뭐 대변인 누가 할까? 뭐 조직위원장 누가 할까?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명단 이름 누가 넣어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욕을 다 먹고 저놈 이제 빼야 된다. 실세다. 쟤한테 안 보이면은 캠프 못 들어간다. 뭐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었고 김현지 실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까 대통령 우중을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뺀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역사를 지우기도 할 거고 대단히 불편한 일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좀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0: 듭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저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부탁을 많이 했냐면 김 기자 종이라 너 청와대 오늘 누구 만난다면서 나도 데리고 가줄래? 국회에 계신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접점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최근에는 당의 자리 없어? 라고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아이고.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여의도 사투리로 순장조 5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급감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럴 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제 지역을 뭘 어디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하는 이야기를 자꾸 흘리는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1: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네요.
0: 그렇죠.
1: 이거는 참 중심축인데 청와대가.
0: 그렇죠.
1: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3: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청와대에 있다면 정말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난 1년 뭐 반 정도라고 할게요. 한 3분의 1 정도 지난 상태에서의 이재명 정부를 보면 처음에 뜻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횡재죠. 다행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이랑 굉장히 관세 협상도 잘한 것 같았고 또 인사 같은 것도 뭐 윤 정부와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 정부가 한 게 1년 반 동안 한 게 그게 다라고요.
1: 네.
3: 그럼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인사가 이런 상태에서 내각에서 뭔가 원동력을 찾아서 일을 할 환경이 안 되고 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대통령이 뭘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참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대통령 맨날 X에다가 글 써요. 그리고 뭐 본인에 대해서 억울한 얘기하면 그거 하느라고 어제 우리 방송 중에도 그랬잖아요. 6시 근방에 5분 전에 대통령이 이만큼 글을 올렸어. 뭐 개헌 관련해서. 그럼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냐를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2: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건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한 적어도 내년 초.
1: 네.
2: 적어도 내년 초.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대거 청와대 인사들이 단행이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거에 발목 잡혀서 이게 내부 진영 갈등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당은 제대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 당 대표는 여권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신천지권을 갑자기 꺼내요. 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근데 신천지권이 매일경제라는

0: 심지어는 최민희 최고도 뭐 약간 투닥투닥 하는 모습도 보이고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어
1: 그거는
0: 보이더라고요.
1: 그거는 저주도만 두고 보자. 40개 위원회 해놨는데 뭐 하냐? 지금 임기 50일 지났지? 50일 후에 지지율 어떻게
0: 네.
1: 되나 두고 보자.
0: 그래서
1: 저주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의 변화라는 건 지지율 같은 거뭐 당에서 관심도 없지 이런 거에 대한 말에 최민희 최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뭐 등등 이런 걸 약간 공은 약간의라고 제가
1: 김준일 기자님, 강수영
2: 네.
1: 변호사님 변했어요.
0: 네. 왜요?
1: 제가
0: 아니 뒷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2: 저한테 도전하시면 어떡해.
0: 아니 뒷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1: 제가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얘기했더니 네.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뒷얘기가 있어요.
1: 하세요.
0: 그러니까 의원들이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여서 좋은데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 대표님이 말씀이 앞서신다. 말씀이 앞서시고 그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성과나 솔루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답답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대표 흔들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대표 흔들지 마라. 그래서 너 또 벌써 배신했지 뭐 막 그런 글들이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님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대표님이 메시지가 세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근데 이제 뒤에 결과가 안 나오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말만 하고 안 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여당한테도 안 좋지만 대통령한테도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를 해도 말씀 없이 뭔가 진행을 하다가 실제로 뭐가 나오면 그때 언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방향부터 잡아놓고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보다는. 그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2: 요새
0: 대통령한테.
2: 민주당에 네. 이재명과 김민석 제가 직함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
2: 이재명과 그 김민석의 평행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건 뭔 말이에요?
2: 대통령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도 말이 너무 앞선다. 그리고 일단 상의를 안 한다. 주변 사람들과.
1: 아니 성기용 홍보수석은 X 올리는 거 다 우리 실무자들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SNS를 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민석 당대표도 민티 출연을 줄여야 된다.
1: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고
2: 네,
1: 하네요.
2: 이제. 메시지 관리를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자의 메시지는 희소성이 있고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발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 김민석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한 가지 사라진 풍경이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2: 의원총회가 되게 적게 열려요.
1: 오, 그러네.
2: 그래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중에 하나가 대체 수기를 언제 하는 거냐. 의원들이랑 소통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 TF는 엄청나게 말하고 사실 당 전체에 깔아놓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TF 관리를 하기 위한 TF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보여주기식 아니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 160명 넘는 의원들이 다 정말 뛰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우리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통기부여가 안 되니까 대체 당대표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3: 네.
1: 마지막 아이템으로.
3: 네.
1: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뭐 경찰청 중수청에 고발됐네요. 별 문제 없어요?
3: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4년 반 전에 다 했었고.
1: 그런데 네. 왜 이렇게 고발하고 막 이래요?
3: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수사를 그때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다시 하자 뭐 이건데. 범죄가 성립이 돼야 수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 막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제가 한동훈 의원이 그 과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혀 안 나왔고 조국 전 장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그분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아들과 딸의 어떤 입시 과정에서 뭔가 작용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분 다 유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의혹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한동훈 의원 딸의 입시 과정에 사용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22년 5월 달에 불거진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잖아요. 이 딸은 23년 9월 학기 입학이라 원서를 23년 1월 정도에 마감해서 내요. 그러면 시차가 6, 7개월 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입시에 쓰지 않는다. 뭐 논문 같은 거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안 썼죠. 안 썼다고 우리는 봐요. 저는 봅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걸 증명하래 안 썼다는 거를. 기가 막히더라고. 그다음에 MIT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그럼 밟아. 얘 10번 털었으니까 얘도 10번 털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건 자체의 경중이 다르고 사안이 전혀 다른데 그렇게까지 해서 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는데 집중하느라

0: 하고 국정을 이렇게까지 방기하고 있느냐. 이 지적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럽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한심하죠.
2: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학교의 입시를 방해했느냐, 대학교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느냐, 이제 그 이전에 그 이전 단계에서 어쨌든 그런 뭐 상을 받든 뭐 봉사활동이든 뭐 논문이든 어플이든 전자책이든 이 모든 것들이 뭐 기부든 노트북 기부든 이 모든 것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지
1: 결국엔
2: 않습니까?
1: 그렇죠.
2: 입시 컨설턴트들이 다 시키는 거죠. 강남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근데 저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과정이 있다면 그걸 대학교 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0: 안 냈다고.
2: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입시가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
0: 지금 일부 말하는 그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일들도 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그, 이 가족의 인생을 다 들여다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는 사람 탈탈 털은 사람이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예요?
1: 그럼 윤석 대변인님, 이 대응이요.
0: 예.
1: 지금 한동훈, 하실 말씀
2: 예,
1: 있으세요?
2: 그게 이제
1: 하세요.
2: 근데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경찰도 처음에 조사하는 꼭지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 업체가 이건 자기가 쓴 것으로 알고 등재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쓴 거는 등재 안 해주잖아요. 논문 업체가. 그러니까 논문 업체의 업무 방해가 될수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입시에 쓰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도 마찬가지죠. 이게 입시에 안 썼더라도 다른 사람 글을 표절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수익을 만약에 취했다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지. 입시 안 써도 상관없이 성립되는 범죄니까 그렇게 가다가 자꾸 수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경찰도 입시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 공조가 안 돼서 자료가 안 오고 수익성 증명을 못 해서 무혐의.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문제 삼는 것 같아요.
1: 1분 정도
0: 중학생을
1: 남았어요.
0: 중학생 고등학생 걔를 한동훈이랑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얘를 지금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수사하는 겁니까? 한동훈이랑 딸이라고 부녀 관계라 지금 이런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3: 민주당에서
1: 네.
3: 내부적으로
0: 왜
3: 얘기를
0: 말을 못해?
2: 들어보면 아니
1: 아니
2: 그게 아니라
1: 김종인 기자님 마무리
3: 말씀하시고 실탄적
1: 네.
3: 진실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고 정치적 의미 파장만 짚어보면
1: 네.
3: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50대 53으로 끌고 가고 싶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1: 한동훈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3: 네.
1: 얘기도
3: 네.
1: 있잖아요.
3: 정치적 체급을 높여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정말로 알맹이가 있고
1: 네.
3: 한동훈을 확 끌어내릴 수 있고 조국 사태처럼 끌어내릴 수 있는 거면 이걸 이 타이밍에 했을까? 대선 전에까지 하놨을까 우리가 이거 총선 전에나
1: 네.
3: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어요.
0: 그러니까 진짜 한심하네요.
1: 본인들도 이렇게
2: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1: 아니다.
2: 얘기하는 거예요?
3: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민주당이 정말 큰일 났다 진짜.
1: 요사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귀국하시면 조금 더 사건이
0: 저 혼자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사건이 어쨌든 파장이 좀
2: 나고 도대체
1: 마무리할게요. 파장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볼게요. 저희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청취율 조사는 주말에도 계속되니까 장성철의 뉴스명단 꼭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안녕. 같이 해주세요. 안녕.
0: 안녕.
4: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1: 청취율 조사가 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5: 장성철의 뉴스명단.
1: 뉴바 안녕.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9: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8: 제발 그만해.
10: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5: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고요. 또한 평년 기온이 웃돌면서 낮 동안에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 부산 25도, 광주 26도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탄천 1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복정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한강대교 못간 지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고요. 반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 강 건너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8: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